0: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다수결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수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다수결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만장일치. 만장일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만장일치는 다수결 투표에서 한 개의 모든 사람이 투표한 것.
0: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에 투표할 때. 만장일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음이란 뜻이에요. 다수결로 무언가 결정할 필요 없이 모두의 생각이 같을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 모둠은 만장일치로 흥부와 놀부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모든 발표 주제를 고민하거나 친구들과 뭘 먹을지 고민하거나 이렇게 무언가 결정할 때 만장일치였던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2: 어린이날에 이모랑 저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소고기 먹을까 했는데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이모도 좋으시고 그리고 저도 좋아서 만장일치로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0: 와, 너무너무 좋았겠다.
2: 네.
0: 준성이.
3: 전 만장일치를 한 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준성이가 한 번도 만장일치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경험해보자. 이제 선택지가 두 개인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나의 선택을 외치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4: 하나, 둘, 셋. 고양이!
5: 고양이!
0: 자, 그럼 또 해볼 거예요. 후식은 마카롱, 케이크. 하나, 둘, 셋. 마카롱! 마카롱! 아, 아직까지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은 비빔냉면, 물냉면. 하나, 둘, 셋.
5: 물냉면!
4: 물냉면!
5: 물냉면!
0: 우와, 우리 벌써 만장일치야. 오, 역시. 우리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다 보니 마음이 통하였군요. 그럼 오늘 배운 다수결과 만장일치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6: 꺼내고
0: 펼쳐서
6: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6: 네.

0: 다수결.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일. 만장일치.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음.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리아부터 발표해보자.
2: 만장일치로 맛있는 소고기를 먹었다.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지 다수결로 결정해야겠다.
1: 와, 우리 리아가 아주 문장을 잘 썼어요. 자, 다음 준성이 발표해주세요.
3: 난 다수결로 투표할 때 만장일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1: 앞으로 우리 준성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짠! 오늘은 다수결, 만장일치 이렇게 두 단어를 공부해보았어요.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2: 안녕!
4: .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0: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내일도 그림남매와 함께 석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나는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속담은 비 온 뒤에 땅이 라라라라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잠깐, 라가 몇 개였어?
1: 네 개!
0: 엄청 많다!
1: 비 온 다음에 땅이 좀
0: 단단하다?
1: 그런가? 그럼 나는 뭘로 하지?
0: 나도 같이 생각해 줄게.
3: 비가 온 다음에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해 볼 수 있어?
0: 단단해졌었어. 달팽이 보였었어.
1: 맞아. 그리고 운동장은 축축해가지고 젖었어. 그러면 혹시
0: 축축하다로 해, 너는.
1: 좋다! 축축하다!
0: 나는 단단하다!
1: 그럼 우리 이제 그려보자.
3: 좋아. 그럼 언제나 그랬듯 한번 재미있게 그려보자고요.
0: 응! 땅을 한번 표현해 줄 거야. 울퉁불퉁해서 땅 느낌이 현실감이 나.
1: 오호, 그렇구나.
3: 예진아! 예진이는 그럼 비 온 뒤에 왜 땅이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했어?
0: 운동장에서 한번 가봤더니 비 오기 전에는 모래가 느껴져서 좋았는데 비 온 다음에 보니까 땅이 단단해졌더라고, 모래가. 그래서 난 그거 보고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했어.
1: 그렇구나.
3: 그런 너는? 경험이 있었구나.
1: 응.
3: 그럼 노아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1: 나는 진짜 비가 오고 나면 운동장의 흙이나 다른 화단을 같은 게 좀 더 짙어지고 물웅덩이가 생기잖아. 그리고 뭐 발자국을 찍으면 되게 재밌고 물장구도 쳐도 재밌고 그러면 비 온 다음에 뭔가 좀 힘든 시련을 겪고 나면 좀 더 재밌어진다? 이런 거 아닐까?
3: 그런 뜻이 있는 거구나.
1: 응.
3: 그럼 예진이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0: 비 오면 차갑고 축축하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그거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단단하게 나간다.
3: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인 거야?
1: 응.
3: 좋아.
0: 나는 개미집을 하나.
1: 나도 개미집 그렸는데.
0: 역시 우린
2: 잘 통해.
1: 엄청 크다.
3: 그럼 노아야, 노아가 생각한 속담의 뜻을 살려서 한번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어?
1: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쉬는 시간 있잖아.
0: 쉬는 시간, 쉬니 많은 시간.
1: 그래서 힘든 시련을 겪고 나면 언젠가는 더 좋고 기쁜 시간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
3: 공부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을 즐겁게 맞는 것처럼 말이지?
1: 응!
3: 좋아. 그럼 오늘도 우리 속담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1: 그래!
0: 나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했어. 이것의 뜻은 말이야. 뭔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계속하면

0: 언젠간 더 잘하게 될 수 있다. 라는 뜻이야.
1: 오, 그럴싸한데? 그럼 내가 한번 설명해볼게. 나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축축해진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비가 오면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친구 집에도 못 가고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힘든 시련을 겪으면 좀 더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쉬는 시간 때 정말 좋잖아. 그런 뜻인 것 같아.
2: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야.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여름은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지. 비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된 물방울이 무거워지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야. 비는 사람은 물론 수많은 동식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 만약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아마도 땅은 말라서 갈라지고 약해질 거야. 그런데 갈라진 땅 위로 촉촉한 비가 다시 내린다면? 시원하게 내리는 비는 갈라진 땅 속으로 스며들 거야. 이때 빗물은 작은 흙 알갱이들을 땅 속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운반하게 되고 땅의 빈 공간에 메워지면서 촘촘하게 다져진단다. 혹시 비가 온 후 땅 속의 지렁이들이 땅 위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그건 지렁이들이 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땅의 빈틈이 메워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나오는 거래. 이처럼 비가 내리면 처음엔 땅이 질척거려서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단단해진 땅을 볼 수 있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은 비가 와서 질척거리던 땅이 마르고 나면 단단해지듯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단련이 되어 더욱더 강해진다는 뜻이야. 만약 동생이 친구와 싸우고 힘들어 하다가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낸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동생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 이제는 싸우지 말고 더 돈독한 우정을 키워나가길 바랄게. 라고 말이야.
0: 아, 너무 가까웠어. 비 온 뒤에 땅 굳어지듯. 다음엔 꼭 맞출 거야.
1: 나한테 하는 말이지? 어? 그럼 나도 다음에 맞추는 건가?
3: 오늘의 속담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5: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 앉으세요.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0: 아가야, 꼭 잡고 있지? 절대 놓으면 안 돼.
1: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구슬이와 함께할 친구들은 니케타, 로우니, 제이니, 소령이. 자, 지금부터 눈 크게 떠야 돼. 오, 저기 캥거루 지나간다.
2: 어디?
1: 우리도 따라가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아주 먼 옛날 캥거루에게는 아기 주머니가 없었어.
0: 아휴, 아가야, 천천히 좀 가렴.
2: 점프, 점프.
0: 그러다 길 잃어버리겠어. 어서 엄마 꼬리를 붙잡으렴.
2: 꼬리, 꼬리. 잡았어요, 엄마.
0: 자, 그럼 집으로 출발.
3: 집으로 가는 길에 저 멀리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0: 어? 뭐지? 허! 오소리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4: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강으로 가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네. 눈이 나빠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3: 엄마 캥거루는 오소리 할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웠어.
0: 아, 제가 강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짐도 들어드리고요. 할아버지, 제 꼬리를 붙잡고 따라오세요. 아가야, 너는 오소리 할아버지 꼬리를 잘 붙잡으렴.
2: 네, 엄마. 꼬리, 꼬리.
3: 꼬리에 꼬리를 붙잡고 엄마 캥거루와 오소리 할아버지, 아기 캥거루는 강을 향해 떠났어. 한참을 걷고 또 걸었지.
2: 어이, 엄마, 안아주세요. 다리가 아파요.
0: 아휴, 어떡하지?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짐을 들어야 해서 널 안아줄 수가 없단다.
3: 엄마 캥거루는 칭얼대는 아기 캥거루를 달래가며 겨우 강에 도착했어.
4: 오, 시원해. 이제 살 것 같네. 고맙네, 고마워.
3: 그때였어.
5: 빵야, 빵야. 오늘은 어떤 동물을 잡아볼까? 어? 저기.
0: 어, 사냥꾼이다. 우리 어서 도망가요.
3: 다시 꼬리에 꼬리를 붙잡고 셋은 사냥꾼을 피해 도망쳤어.
0: 아가야, 꼭 잡고 있지? 절대 놓으면 안 돼.
5: 빵야, 빵야. 거기 서라.
3: 엄마 캥거루는 다행히 사냥꾼을 피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
6: 다행이다.
4: 아이고.
5: 넷! 사냥감을 놓쳐버렸어. 저쪽으로 갔네.
0: 아휴, 겨우 사냥꾼을 따돌렸네. 어? 근데 우리 아가는 어디 갔지? 아가야! 아가야! 오소리 할아버지, 사냥꾼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저는 아가를 찾으러 갔다 올게요. 아가야!

0: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맙구나. 아주 착한 마음씨를 가진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1: 사실 오소리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물들의 신이었어. 마음씨 착한 동물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잠깐 땅으로 내려왔던 거지.
2: 어?
1: 엄마 캥거루가 가방을 허리에 두르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2: 어머나!
0: 이 주머니만 있다면 앞으로 아기 캥거루를 잃어버릴 일이 없을 거야.
2: 정말 고마워요, 오소리 할아버지.
3: 엄마, 주머니 너무 좋아요.
1: 이때부터 캥거루들에게 아기 주머니가 생긴 거래. 이제 더 이상 아기 캥거루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졌지.
4: 아, 그래서 캥거루에게 아기 주머니가 생긴 거구나.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5: 엄마 캥거루가 오소리 할아버지를 도와줬잖아. 그때 정말 엄마 캥거루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고 그 배려심을 나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
4: 오소리 할아버지는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엄마 캥거루 앞에 나타났을까?
6: 엄마 캥거루가 이제 아이를 제일 잘 챙겨주는 동물이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아기가 위험에 처할까봐 꼬리 계속 잡으라고 이렇게 계속 말해주고 아기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좀 믿음직스러운 동물이어서 도와줬던 것 같다.
4: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래동화라고 해.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
5: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같이 이런 특별한 것들을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걸까? 라는 호기심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가 생겼고 지금의 세대까지도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
4: 엄마 캥거루에게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
7: 그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같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본을 주는 것 같아.
6: 위험한 상황에 나도 챙겨야 하지만 남이나 아이를 챙겨주자. 그리고 노인을 도와주는 게 너무 착했어. 그게 본받아야 할 얘기인 것 같아.
4: 아기 캥거루가 더 이상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머니 속에서 안전히 잘 지냈으면 정말 좋겠다.
8: 맞아, 맞아.
4: 우리가 다 같이 응원해주자. 파이팅!
8: 파이팅!
4: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기한 이야기들. 캥거루의 이야기 말고 또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면 어떨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자. 네, 곰통령님.
1: 철수님, 오늘 곰돌이 협회 안전회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 네, 그러잖아도 지금 나가려는 중입니다.
1: 조심해서 오십시오. 전철을 타고 오시면 빠를 겁니다. 예,
0: 네.
1: 예.
0: 이따 뵙죠. 조수, 나 곰돌이 옆에 다녀오겠다. 저녁 때나 되어 오니까 그동안 위험한 장난 하지 말고.
2: 네, 다녀오십시오.
3: 안녕.
4: 그럼 너 저녁 때까지 혼자 있어야 돼? 무섭지 않아?
5: 무섭긴, 난 용감한 곰초이잖아.
4: 그래도 귀신 나오면 무서울걸?
5: 선생님, 귀신 어디냐?
4: 있어. 우리 학원 뒤쪽 건물에 귀신 나오는 엘리베이터 있어.
6: 아, 나도 들었어.

0: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는 아기 귀신이 엥엥 하고 운대.
1: 완전 귀엽겠다.
0: 그럼 우리 그 엘리베이터 가볼래?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1: 좋아, 가자.
2: 거기 진짜 간다고?
0: 응, 다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거야. 가자.
1: 아! 귀신이 있나 확인할 땐 이 랜턴이 필요할 거야.
0: 여기야.
2: 근데 이 건물에 사람이 없나 봐. 아무도 안 보여.
0: 아, 뭐해. 빨리 와.

괜찮은데? 장난감 아닌가 본데? 귀신은?

0: 소리지?
1: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2: 그럼 혹시 아기 귀신 울음소리라는 게 이거?
3: 아, 그러네. 그게 귀신 소리가 아니었네.
2: 그러니까.
3: 뭐야.
0: 감정이 너무 이래.

0: 괜찮아? 여기 좀 가까 걸려가지고.
1: 귀신의 장난인가?
0: 도망가자! 아이, 얘들.

여기군. 어? 이런 에스컬레이터.

0: 이런 에스컬레이터.
1: 안녕.
2: 잘 가.
3: 역시 귀신은 없었어. 귀신 보려고 랜턴도 어?
4: 어딨지? 아 그거 졸순이 건데? 아 없으면 안 되는데.
0: 가보자.
5: 안전한 러비
4: 그 철수님, 랜턴 있잖아요.
0: 안 돼. 그 랜턴 빌려줄 수 없다. 그건 내가 엄청 아끼는 거야.
4: 엄청?

0: 가만. 근데 곰초이 랜턴 얘긴 왜 한 거지?
1: 아, 늦었어. 아, 정말. 아, 나 정말.
0: 이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렇게 뛰면 안 됩니다. 다친다고요.
1: 아, 참. 뭐 다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괜히 그래. 여보세요? 지하철에 곰이 있어.
0: 다치는 거 봤냐고?

0: 진짜! 우와! 열려!
1: 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0: 일단 저기가 복도는 맞는데 일단 저기로 나가자.

자, 어?

0: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고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1: 어떻게 된 거야?
0: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잠깐!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1: 아.
2: 네, 관리소입니다.
1: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2: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1: 네. 고마워, 엘리.
0: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호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약속!

0: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멋지다. 우와. 나도 스노우보드 태워주세요. 나도 스노우보드 타야 해.
1: 태워볼까요?

0: 선수님! 선수님!
1: 어? 탄다면 아니에요?
0: 네! 뭐든 다는 탄다면이에요! 어, 저 스노우보드도 타고 싶어요! 저 스키도 탈 줄 알거든요!
1: 어, 그러면 우리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0: 좋아요! 스노우보드 기초 배우기!
1: 자, 탄다면 양손 기본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0: 네.
1: 자, 양손을 펼쳐주시고,
0: 네.
1: 허리 세워주시고,
0: 네.
1: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0: 네.
1: 앞꿈치를 들어서 살짝 보드를 움직여볼게요. 오, 좋아요.
0: 오, 간다! 오, 된다, 된다!
1: 있어요.
0: 오, 된다, 된다!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1: 자, 앞으로 타기.
0: 성공! 탄다면을 올려주시는 강력 파워 설순이!
1: 이번에는 양옆을 보고 갈 건데.
0: 네.
1: 자, 손끝으로 가는 방향을 찔러줄 거예요. 이 손끝으로 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이동시켜줄 거예요. 어,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0: 옆으로 살랑살랑 낙엽타기 배우기.
1: 자, 선생님 허리 세워주셔야 돼요. 오! 좋아요. 한쪽까지 가서 좀 더 편하게 서보세요.
2: 어, 낙엽도 된 것만.
1: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2: 가시죠! 한 번 더 해봐야
0: 되니까.
1: 와.
0: 역시 최고예요!
1: 아!
0: 탄다면을 위해 강력 파워 한 번 더!
1: 아이고, 힘들어.
2: 우와, 대단하십니다!
1: 우와! 아, 누르지 마요! 그 다음에.

0: 자,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쭉 해서 돌려주세요. 슬릭! 그렇죠. 저를 보고. 자, 제 손을 잡고. 그렇죠.
2: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다!
0: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 그렇죠. 자,

반대쪽으로. 혼자 사이다. 하나, 둘, 셋, 후연, 손. 하나.

0: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1: 저한테 도전하신다고요?
0: 네, 선생님과의 대결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저는 한 발로. 네.
0: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와요, 탄다음에! 내가 이길 겁니다!

0: 때문에 돌아왔다면 제가 졌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선수님.
1: 괜찮아요, 안 다쳤잖아요.
0: 아무튼 미션

0: 자, 선수님, 저희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1: 아,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배우면 얼마나 멋있게 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우와! 우와, 선수님! 여긴 왜 이렇게 높아요?
2: 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타야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어요. 저같이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0: 아, 그럼 저는 못 타나요?
2: 그럼요.
0: 그렇군요.
3: 자, 기대하세요. 출발!
0: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멋지다! 엄청 빨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4: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는 하나의 판 위에서 두 발을 딱 붙여놓고 눈으로 덮여진 슬로프를 내려가는 운동이야. 저 알파의 스노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약 140km지. 이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탈 수 있는 건 경사가 아주 심한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야.
0: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4: 그래. 이렇게 경사가 진 면을 빗면이라고 하는데 이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노우보드를 빠르게 타는 원리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병뚜껑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맨들맨들한 판도 있어. 판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고 기울이면 봤어? 내려갔지? 그런데 더 많이 기울이면 봤어 엄청 빨리 내려갔지?
4: 맞아. 기울기가 클수록 빗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타는 거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못 타는 사람들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타야 안전해.
0: 아, 나 이제 알았어. 선수님은 스노보드를 잘 타니까 이렇게 높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탔던 거구나.
4: 맞아, 바로 그거야.
0: 자, 이제 스노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4: 그럼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어?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1: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크랑.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1: 크랑크랑.
0: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1: 크랑? 크랑, 크랑. 어?
0: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롱, 뭐해?
1: 크랑, 크랑.
0: 우와, 예쁜 실이네.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크랑,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어? 저건...
1: 크랑?
0: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1: 크랑!
0: 어? 저건 또 뭐지?
1: 크랑? 크랑?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0: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0: 근데 너희 누구야?
1: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 크랑.
0: 당연하지.
1: 정말 고마워.
0: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2: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1: 우와!
0: 자, 다 됐다.
1: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3: 크랑!
1: 우와! 우와, 잘 됐다!
0: 다행이야.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고맙긴.
1: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0: 어, 벌써 가려고?
1: 어, 크랑?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크랑? 어?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0: 우와, 정말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이불을 만들었어요.
0: 고마워.
1: 짜잔! 다 됐어!
0: 우와, 정말 멋지다!
1: 다행이다! 크랑크랑! 이제 집에 가자. 크랑크랑.
0: 잘 가. 또 놀러 와.
1: 안녕.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요술 이불아 고마워.
3: 크랑. 크랑.
1: 이제 자자 크롱.
4: 우리 와서
1: 들어와.
4: 안녕.
5: 아직 자고 있었구나.
1: 어서 일어나.
0: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6: 맞아.
1: 아 참, 그랬었지.
3: 크랑? 크랑? 크랑? 빨라야, 연돌잎꽃 크랑크랑.
1: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 이불이야.
7: 무슨 말이야?
1: 어? 크롱 이불은 요술 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3: 크롱.
0: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1: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3: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에이, 요술 이불은 무슨?
1: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8: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1: 이불아, 자고 있니?
3: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1: 이불아, 일어나 봐, 제발.

0: 루피는 좋은 친구.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0: 다음엔 누가 부를래?
2: 루피, 어? 네가 불러줘.
3: 그래, 루피 노래 잘하잖아.
4: 크랑, 크랑.
5: 나? 그래, 좋아.
6: 고래의 노래를 부탁해.
7: 고래의 노래 시작합니다.

0: 안녕.
1: 어서 와.
0: 안녕.
2: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0: 노래 부르는 중인데.
1: 맛있겠다. 루피, 왜 안 불러?
0: 다들 안 듣는 것 같아서.
3: 안녕, 듣고 있었어?
0: 맞아, 계속 불러줘.
2: 그래, 루피.
3: 크랑크랑.

0: 재밌지?
1: 재밌겠다.
2: 그러게.
0: 어, 루피, 어? 그만 부르는 거야?
2: 어? 벌써 끝났어?
3: 너희들이 축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2: 우와, 그럼 어? 축구하러 가자.
0: 아, 뜨거워.
2: 어, 어, 어.

0: 막을 수 있었는데.
1: 대단하다.
2: 멋진 슛이야.
1: 뭘? 어, 맞다. 루피. 루피, 괜찮아? 루피, 얼굴 좀 봐.

0: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루피, 다친 건 없어? 미안해, 루피.
1: 로비도 웃었잖아.
2: 아, 운동할 만이 배고프다.
3: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포빈의 집에 왔어요.
1: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었어.
0: 아, 얘들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
2: 사진?
4: 좋아!
0: 그럼 밖에서 찍을까?
4: 그래!
0: 자, 찍는다.
1: 잘 나왔어?
5: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1: 어? 에디가 가려졌어.
6: 어? 어디? 어? 그렇네.
7: 에디, 미안.
2: 괜찮아.
0: 다시 찍을까?
1: 그래, 모두 잘 나와야지.
5: 그래? 그게 좋겠다. 난 잘 나왔는데.
0: 다시 찍을게. 됐다. 우와, 이번엔 잘 나왔어.
5: 사진 좀 보여줘.
1: 응. 이게 뭐야?
5: 정말 잘 나왔다.
0: 그렇지?
5: 포비야, 한 번만 더 찍어줄래?
2: 어디 보자. 루피가 귀엽게 나왔네.
1: 루피는 눈을 감고 있네.
5: 크랑 크랑.
1: 똑같다.
5: 루피 정말 귀엽다.
0: 그럼 이걸로 붙여둘게.
4: 좋아.
3: 밤이 되었지만 루피는 잠들지 못했어요.
0: 안녕.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5: 노래 부르는 중인데.
1: 아니야, 듣고 있었어.
5: 얼굴이 왜?
0: 미안해, 루피.
5: 정말 잘 나왔다.
0: 그렇지?
5: 좋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 이렇게 됐다. 이차 이차 이차 이차. 소금 쿠키는 처음일까요? 좋아.
3: 루피는 뭘 하는 걸까요?
5: 안녕,
1: 루피.
7: 안녕.
8: 루피도 타.
5: 아니야, 이번엔 내가 돌려줄게.
8: 정말?
5: 응.
8: 알았어.
1: 루피가 돌려주는 거야? 재밌겠다.
5: 기대해. 야, 간다.
0: 괜찮아?
5: 다들 엄청 어지러웠겠지?
1: 그럼 이번에 뭐 할까?
6: 숨바꼭질?
0: 좋아.
5: 잠깐. 응? 보물찾기는 어때?
6: 보물찾기?
5: 그래? 응, 사실 어젯밤에 보물을 숨겨놨거든.
2: 정말?
1: 재밌겠다.
5: 놀이터 안에 있으니까 잘 찾아봐.
1: 그럼 난 이쪽.
2: 날 잡으러 가야지.
8: 같이 가.
2: 저건, 얘들아, 여기야, 여기. 이걸 봐.
1: 화살표네. 이걸 따라가면 보물이 있는 건가?
2: 어?
1: 가보자.

0: 그럼 이제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1: 응, 배고파.
0: 내가 간식을 가져왔어. 같이 먹자.
2: 우와, 정말?
3: 좋아.
0: 많이 먹어.
2: 진짜 맛있다.
4: 그러게, 역시 루피야.
5: 근데 루피, 넌 왜 안 먹어?
0: 난 아까 많이 먹어서.
5: 그래? 그런데 평소랑 뭔가 다른데?
0: 먹어가?
5: 그래도 진짜 맛있어.
4: 정말.
0: 쿠키가 너무 짜서 놀랐겠지?
6: 그날 밤, 루피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0: 오늘은 날씨가 좋네.
6: 친구들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네요.
0: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설마?
2: 루피, 어제는 왜 그런 거야?
5: 너무 심했잖아. 실망이야.
2: 그럼.
0: 어떡하지? 안 돼.
3: 루피!
4: 우리 왔어.
5: 집에 없나 봐.
2: 크랑?
1: 안에 있다고?
0: 안녕.
2: 루피.
5: 집에 있었구나.
0: 얘들아, 어제는.
1: 자, 받아.
0: 어? 이게 뭐야?
1: 어제는 고마웠어. 다 같이 준비한 거야.
0: 어? 고마웠다고?
1: 루피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줬잖아.
2: 크랑크랑.
4: 놀이기구도 돌려주고.
2: 보물찾기도 정말 재밌었어.
1: 맞아.
2: 루피는 정말 좋은 친구야.
6: 맞아요. 루피는 정말 착해요.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0: 어서 미니 특공대를 찾아야 해.
1: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유성 8개가 밤하늘에 나타나 블루시티 곳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성이 한꺼번에 8개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2: 저 유성 좀 봐. 진짜 멋있어.
3: 그러게. 정말 예쁘다.
4: 유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니 느낌이 좋지 않다.
5: 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유성이 떨어졌을 땐 그냥 소원을 빌면 된다고. 별님, 맛있는 땅콩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2: 우와, 진짜 맛있겠다. 웬 땅콩 도넛이야?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도넛 위에 땅콩 버터.

0: 왜 그래? 이거 넣어줄 거 아니거든. 이따가 제시랑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참,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자.
0: 안 돼.
1: 으아! 저기 봐!
2: 어?
1: 야호!
0: 네가 그럼 그렇지. 도넛에 절대 손대지 마.
3: 회원들, 긴급 상황이다. 어젯밤 유성이 떨어진 장소에서 신상차는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다. 즉시 출동해 유성을 조사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이걸 보십시오, 카르노님. 티라 녀석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6: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티라. 어차피 그레이트 코인은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다. 카르노님, 제가 티라 녀석을 없애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다. 너에게 맡기마, 블랙 해머.
7: 목표 지점까지 5km 남았어.
8: 오케이.
6: 당장 나와라.
9: 저 괴물은 뭐지?
6: 여기 있어. 당장 나와라. 정말 약한 행성이군.
8: 일단 나가야겠어.
6: 이 조그만 녀석들이.

0: 르노 군단. 드디어 나타났구나. 티레.
1: 저게 뭐지?
0: 미니트 공대, 너에게 힘을 주겠다.

0: 순두가 바뀌었어.
1: 그레이트 코인을 다이노워치에 꽂아라.
0: 좋아, 한번 해보자.

0: 시리.
1: 레버를 밀어.
2: 정말 대단한 파워군.
0: 조심해! 녀석들!

0: 반갑군.
1: 반갑다, 미니특공대. 너희를 찾고 있었다.
2: 우와, 너 자가질 수도 있구나.
3: 넌 대체 누구야?
1: 난 다이노이드 행성에서 온 다이노이드 전사 티라라고 한다. 우리 행성은 카르노라는 우주의 대악당에게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카르노는 다름 아닌 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있었지. 나와 내 동료들은 그레이트 코인을 챙겨 이 행성까지 피신했지만 카르노 군단의 공격을 당해 불시착하고 말았다.
2: 그럼 어제 그 유성들이 너의 동료들이었구나?
4: 카르노 군단을 막을 방법은 있나?
1: 그레이트 코인이 카르노 군단을 막을 열쇠입니다. 흩어진 나의 동료들을 찾아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합체하고 지구의 전사들과 함께 싸워야만 카르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나를 도와다오, 미니특공대. 온 우주에 평화가 걸린 일이다.
5: 우주 멀리까지 나의 활약상이 전해진 모양이야. 잘 왔어. 카르노건 카르건 우리가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 말라고.
6: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볼테. 아까 상대한 녀석도 쉽게 물리친 게 아니었어. 방심했다간.
5: 에헤이, 세니. 아깐 조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0: 거고 다음에 또 녀석들을 만나면 그때 제대로 혼내주면 되잖아.
1: 왜? 쌤이 넌 자신이 없어?
2: 뭐? 뭐?
0: 아하! 혹시 혼나는 거야?
3: 에이, 누가 겁이 난다고 그래? 언제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
4: 다들 믿음직스럽군.
5: 좋다. 지금부터 다이노이드와 미니특공대는 카르노를 물리치기 위해 연합한다. 앞으로 디라는 M03G팀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6: 네, 사령관님!
0: 수지야, 우리 왔어. 얘가 어디 간 거지?
4: 야, 마침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었다. 뭐지, 이 감정. 저 가냘픈 팔로 볼트를 한 번에 제압하다니 반해버릴 것 같아.
7: 야, 얜 뭐야?
4: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니 정말 매력적이야.
3: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군.
4: 오가지! 죄송합니다. 신신명체들이 파괴를 하는 바람에 널 파괴한 놈들이 누구지? 미니특공대라고. 미니특공대! 날 파괴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0: 천사 버닝캐라.
1: 카르노님, 살아남은 다이노이드 버닝캐라가 감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서 녀석을 없애고 코인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2: 믿어도 되겠지?
1: 당연하죠. 저의 이 빙결 마법으로 화염 능력을 쓰는 버닝캐라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랙헤머처럼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2: 뭐가 어째? 하천 마법 따위로 전락척하기를!
1: 빙결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지. 하!

0: 엄청난데.
1: 좋다. 그 능력으로 버린케라의 고의를 내게 맞춰라.
2: 알겠습니다, 카루노님.
3: 이걸 보십시오. 달걀이 바로 익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익은 것 같습니다.

0: 정말 덥군.
1: 이러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어?
2: 루시!
3: 루시가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이랑 물수건 가져와.
4: 알겠어.
3: 루시, 정신 차려. 괜찮아?
1: 어떻게 된 거야?
3: 다행이다. 루시, 얼마나 놀랐다고.
5: 고마워, 수지야. 덕분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0: 다행이다.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6: 이게 다 수지가 강요해준 덕분이군. 잠깐,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기라.
6: 아, 갑자기 어지럽군.

0: 죽였지.
1: 티라도 더위를 먹었나 봐. 빨리 얼음찜질을. 티라, 괜찮아?
2: 큰일이군.
3: 티라, 정신 차려.
0: 이게 아닌데.
3: 빨리 얼음찜질을 해야 해.
0: 난 괜찮아.
3: 얼음찜질을 해도 소용이 없어.
1: 정신 차려, 티라.
2: 비켜, 심폐소생술을 해볼게. 정신 차려, 티라. 어서 일어나, 정신을 잃으면 안 돼.
1: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2: 다시 해볼게.
0: 괜찮아, 정신 다 차렸어.
1: 티라가 정신을 차렸어. 잘했어, 쌤이.
4: 역시 쌤이라니까.
0: 난 수지의 간호를 받고 싶었는데.
1: 거기서! 포기해, 보니카!
5: 블랙위치, 날 어떻게 찾았지?
6: 네 열기를 쫓아왔지. 보다시피 네 열기 때문에 온 도시가 뜨거워졌잖아.
5: 진정한 뜨거움을 보여주지.
6: 역시 대단한 불길이군, 화염의 전사 버닝크랑. 이번엔 내 차례다.
5: 뭐지?
1: 어머머머, 이게 또?
6: 진짜 맞아.
5: 엄청난 위력이군. 이대로 당할 수 없지. 파이어 블래스트!

0: 아니.
1: 빙결마법 앞에서 휘어맹이 딸 소용 없어. 이건 또 뭐니? 이 도시와 함께 얼려주마!
2: 왜 이렇게 추워진 거지? 수지가 불사람으로 변해버렸어!
3: 대원들! 지금 도시에서 블랙위치가 버닝케란을 공격하고 있다!
4: 버닝케란?
3: 즉시 출동해 버닝케란을 구하도록!
5: 네! 사령관님!
1: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이제 코인을 가져가 볼까?

0: 원인 케라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1: 알았어.
0: 어디 먹지?

0: 지금이다!
1: 구해줘서 고맙다, 티라.
2: 인사는 나중에 해라, 머니테라. 지금은 함께 저 녀석을 쓰러뜨리자.
1: 알겠다. 나 화염의 전사 버닝케라 그레이트 코인과 함께 싸우겠다.
3: 이 하찮은 다이노이드 녀석들이!
1: 넥스 카이저 D3 합체!

0: 있거든요.
1: 허닝케라, 너의 화염 능력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2: 앞으로 뜨거운 불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3: 좋아, 버닝케라. 앞으로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 싸우는 거다.
2: 맡겨줘. 다이노이드, 코인로드, 온!
1: 첫 번째 다이노이드, 화염의 전사, 버닝케라, 합류 완료!

0: 완전히 망가졌잖아. 너무해.
1: 하, 애써 만들어준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를 못하네.
0: 그래서 뭐야? 저도 노력은 했다고요.
1: 뭐, 나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어. 관심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이제 내 차례니까 넌 계속 그 고물이나 만지고 있으라고.
2: 모두 집합! 훈련 시간이야!
3: 휴일인데 좀 쉬면 안 돼요?
2: 생명을 구하는 일에 휴일이 어디 있니?
4: 일렉트로도 물리쳤잖아요. 한동안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5: 테디 형이 일렉트로를 물리치는 걸 직접 봤어야 했는데.
6: 괜찮아.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4: 다들 잊은 것 같은데 나도 같이 물리쳤거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형이 아니라 에어로 제트가 대단한 거라고.
5: 에이, 너 질투하냐? 코찔찔이 꼬맹아.
4: 이게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5: 아야야, 코찔찔이 꼬맹이가 사람 잡네.
7: 에이, 왜 저래?
6: 아, 테디 오빠가 태호를 그렇게 부르거든.
5: 와, 아직도 코를 흘리나? 애도 아니고.
4: 뭐야? 이 꼬맹이가 거기 안 서? 거기 서!
2: 그만! 모두 집중해. 당분간은 일렉트로가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8: 메가대교 근방에 다수의 빙판길이 생겨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 빙판길이요? 한겨울도 아닌데요?
6: 맞아요. 말도 안 돼요.
8: 그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이다.
9: 지난번 눈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2: 다행히 아직 메가대교까지는 사고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번지고 말 거예요.
8: 그러니 그 전에 출동해 시민들을 돕는다.
10: 네!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이 주변 시민들은 내가 도울게. 너희는 그대로 메가대교로 가.
1: 부탁해.
0: 다음부턴 계단에서 장난하지 마. 미끄러우면 꼭 난간을 잡도록 하고.
2: 아, 뭐야?
3: 다시 내려가야 하잖아!
1: 태호 씨는 잘 지내고 있나?
0: 조심해요!
1: 고마워요, 파이어 로보.
0: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으면 위험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1: 네, 죄송해요.
4: 얘들아, 다행히도 대교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
5: 그럼 괜찮은 건가?
6: 아니,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진 다리를 통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빙판이야!
7: 시작됐어!
5: 어? 근데 저거 사람인가?
7: 잠깐만. 누가 빙판길을 타고 오는데?
8: 네, 아이스걸 선수, 빠릅니다. 파이어 로보, 꼼짝도 못하는 순간!
5: 어?
6: 뭐야?
5: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8: 아, 대단합니다! 아름다운 저!
5: 어? 그냥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빙판길을 만들어냈어!
7: 둘 다 조심해!
5: 피해! 어느새 여기까지 빙판이.
8: 이래도 피할 수 있을까?
5: 뭐야?
6: 이런!

0: 부딪히겠어.
1: 타이탄 액션. 성공이야.

내게 맡겨! 에어로 제트! 액션! 에어로 만젯! 에어로 제트! 아, 미안, 미안. 차가 좀 막히더라고. 차량을 통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0: 좋았어! 이제 저 녀석만 잡으면 되겠어!
1: 다 같이 포위하자!
2: 응? 뭐, 좀 하네. 인사는 잊지 마고 또 보자고. 어? 안녕!
1: 안 돼!
0: 아, 도대체 무슨 짓을...
1: 사라졌어.
0: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빙판길 사고에서 사람들을 구했지. 그렇다면 겨울철에 안전하게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1: 추운 겨울에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지기 쉬워요.
4: 그래서 춥다고 웅크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0: 조심해야지. 나처럼 씩씩하게 걸으면 된다고. 안 돼, 안 돼. 미끄러운 곳에서는 항상 조심, 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5: 손은 주머니에서 빼고 평소보다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요.
3: 특히 그늘진 곳은 바닥에 얼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욕심쟁이 소똥구리.
1: 우와, 정말 예쁘다. 아, 꽃향기가 너무. 으아, 이게 무슨 냄새야?
2: 빈, 무슨 일이야?
3: 설마 공룡똥을 밟은 거야?
1: 얼른 씻고 올게.
3: 어? 똥이 왜 혼자 굴러가고 있지? 어? 위에 곤충들이 있어?
0: 소똥구리라는 곤충이야. 소똥구리는 자기 몸무게의 50배의 똥을 굴릴 수 있어.
3: 우와, 나처럼 힘이 아주 센 곤충이네.
0: 응, 그래서 초원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대. 똥을 발견하면 순식간에 분해해서 가져가.
3: 근데 왜 똥을 가져가는 걸까?
0: 작아져서 알아보자. 응? 작아져라 드론 출동!

0: 왜 이렇게 힘쓰지?
1: 소똥구리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2: 무슨 일인지 가보자.
1: 응. 이건 다 내 거야. 저리 가.
3: 뭐? 이걸 다 너 혼자 차지한다고?
4: 그런 게 어딨어?
5: 정말 너무해.
1: 흥, 그럼 덤벼보시지.
2: 소똥구리야, 왜 싸우는 거야?
1: 응? 너희는 또 뭐야? 상관하지 마. 너희도 내 똥을 노리는 거지?
6: 맞아, 우리 똥은 관심 없어. 맞아.
1: 내가 믿을 줄 알고.
2: 소똥구리야, 정답 만드는 걸 도와줄게.
1: 날 도와준다고?
2: 응, 똥이 마르기 전에 만들어야 하잖아.
1: 그렇긴 한데.
6: 경단 옮기는 것도 도와줄게.
1: 응? 그래? 알았어.
7: 여기 있었구나. 근데 뭐 하고 있어?
1: 소똥구리를 도와주고 있어. 이제 경단을 소똥구리 집으로 옮기면 돼.
7: 소똥구리? 이름이 특이하네. 나도 도울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어?

0: 지금까지 내가 공룡 똥을 만진 거야?
1: 내 똥!
0: 솔똥구리야, 우리가 구해줄게!
1: 내 똥들도 구해줘!
0: 응, 그보다 이로 곤충 탐험대 출동! 도모핑, 솥동구리를 부탁해.
2: 응.
0: 비키, 경단들을 구조하자.
1: 알았어.
0: 렉스, 슈퍼 칼구리. 비키, 경단들을 가운데로 모으자.

0: 바위가 있어.
1: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 힘을 합쳐보자.
2: 속도가 줄질 않아.
1: 렉스 슈퍼 부스터.

0: 귀여워.
1: 애벌레들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2: 난 또 혼자 똥을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줄 알았어.
3: 똥 속에 알을 낳으면 아기들이 그 똥을 먹으면서 자라나거든. 그래서 우리에겐 똥이 아주 중요해.
4: 그렇구나.
5: 난 그렇게 중요한 줄도 모르고 아까 똥 경단을 무너뜨려서 미안해.
3: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1: 하지만 너무 욕심내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4: 맞아. 공룡의 똥은 많으니까 소똥구리들과 나누는 게 어때?
3: 응. 아기들에게 좋은 똥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만. 다음부턴 욕심내지 않을게. 고마워.
4: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야.
5: 근데 애벌레들 정말 귀엽다. 으아! 어?

0: 축구를 해요.
1: 오늘은 다 함께 축구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해볼게요. 잘 보세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너 궁금해.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3: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게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1: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0: 난
1: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빛나, 연습 많이 했네.
4: 그치?
0: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5: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한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5: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6: 네.
7: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잔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그거 맞추고. 천둥. 천둥이. 이건 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 이거 아니니?
5: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7: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있잖아.
5: 천둥이 괜찮겠죠?
8: 초능력이 몇 개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5: 그게 무슨 말이죠?
8: 천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1: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 친구,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파티해 줄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 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전등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수도 있겠어.
1: 그거 있잖아, 그거.
2: 아, 그거? 따가따가 꿈 날아가시 버튼.
1: 따가왕님.
0: 따가?
1: 저희가 만든 무기.
2: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0: 아이들 꿈. 오류 났어.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1: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2: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1: 악몽?
0: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고,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쉿,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0: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뭐지?
1: 자가 네 망자가 네 힘자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제가 지쳐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 보석을 훔친다. 훔친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4: 뭐야, 욕심쟁이.
5: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4: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2: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6: 야!
7: 너무 기대돼.
6: 팬케이크.
4: 저게 우주선이야?
3: 난 괜찮아.
8: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내 팬케이크!
4: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4: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3: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4: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9: 착륙장이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0: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1: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4: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1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11: 자, 싹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4: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덤.
5: 그래!
6: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6: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4: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6: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0: 이건 나!
1: 그건 야골라! 기가밀다 변신!
2: 어리석긴. 과학의 맛이 어떻더냐?
3: 스키가 중력 강선에 붙잡혔어. 기가빌다 모두 변신. 허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2: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6: 아, 뭐야? 방사를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2: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우리 광선을 튕겨내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누가 맞춰봐.

0: 됐어, 포키!
1: 우주선이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2: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자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오,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 없이 도착했고.
1: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1: 자, 시작해보자고.
3: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야, 형?
4: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빅트.
3: 뭐야, 자신 없어?
4: 순식간에 끝내주지.
3: 좋았어!
5: 이제야 스펠란저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0: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5: 근데라군, 이제 헤비아이언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6: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5: 요리조리 바쁜 녀석이고.
3: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6: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7: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6: 어머니, 이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8: 솔레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7: 미안하다.
5: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4: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징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7: 깨어있었어? 일어났니?
4: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징후 그 자체인 셈이다.
9: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4: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5: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4: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0: 내가 유감이군. 타이런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5: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0: 그건 그래.
11: 타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느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0: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다.
4: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2: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1: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0: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3: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4: 변화라.
7: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4: 그 무법자를 아나?
7: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5: 타키를 데려간 건 의외였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
4: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11: 이게 몇 개째고?
10: 내 두피는 응제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11: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10: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 의미 없다. 사바나드를 상대해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3: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10: 여긴 무슨 일이지?
13: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0: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3: 그래, 전설의 파괴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0: 그 파괴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4: 난 스타가디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10: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
11: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3: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10: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5: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4: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전투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10: 무엇이라?
5: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10: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첫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7: 잠깐, 첫 번째라고?
10: 우리들의 심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4: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닿을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디언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2: 사귀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3: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3: 간단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지구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면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아, 참 이거야, 원. 야, 터키,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3: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4: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맘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2: 터키!
5: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게나.
6: 그러자, 준, 내일 학교에서 봐.
7: 아,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아,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5: 난 괜찮은데!
6: 집까지 데려다 줄게.
7: 아,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한테 좀 잘 부탁해.
5: 응, 맡겨두시게.
8: 우와! 어이, 자기 바보 형제! 내가 사고치면 밥 안 줄 거야. 예.
9: 한창 바쁘군. 특수사제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8: 왜 이제 와?
9: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8: 말랑 내려놓기나 해.
10: 자, 아이고 힘들어. 오버나이트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진 건 언제 찾으려나?
11: 아직 딥파이터한테는 소식 없지?
10: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소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1: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2: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오름지기 몸을 움직여야 이게 더 보람찬 법이지.
10: 알았어. 뭐야?
13: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10: 모르겠어. 머리가...
14: 쟤 왜 저러는...
12: 스카이크, 오지?
13: 난 괜찮아.
11: 무슨 일이야?
10: 아버지!
7: 블루카, 무슨 일이야?
10: 모르겠어. 이건...
15: 뭐야, 뭐야? 무슨 일인데?
7: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
16: 흙이란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12: 소름 끼친다.
10: 물러나 있어.
11: 무슨 일이야? 블루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8: 오고 있어.
10: 그래, 가깝다.
11: 아들.
7: 뭐? 달?
17: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12: 왔거나?
10: 야야, 저 달 때문이야?
11: 설마 저게?
12: 이건 대체...
11: 블러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17: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11: 웜홀 반응이야. 도착한 거예요. 타이런트 제로가...

0: 어? 다시 사라졌어.
1: 준자.
2: 어?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어? 아빠, 오셨어.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어?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럭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가드버틀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3: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7: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8: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9: 동료들을 소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군.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0: 태호,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1: 응.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3: 어떤데?
11: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각까지 약 6시간 반!
8: 그렇게나 빨리?
11: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2: 파괴지는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3: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2: 그럼 여기 있는 여...

0: 족들만 모여야겠네.
1: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 보스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 현상이 있었거든.
0: 블루캅도 그럼.
2: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3: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4: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 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2: 이 중요한 때 난 이상 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5: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2: 하지만
6: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7: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8: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 할 거야.
9: 그래, 엄마.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10: 네. 전력 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9: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11: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실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12: 대륙 하나 더 거뜬하지.
13: 부탁할게, 메가트럭커.
12: 나만 믿으시라.
14: 좋아. 메가트럭커 셋업.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1: 알았어. 고압 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3: 고압 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5: 절연 확인, 적시 확인.
4: 냉각 전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12: 좋아. 다들 붙어봅시다.
5: 우리 차례야.
16: 너희들 준비됐지?
17: 뭐야? 어느 손 올리는 거야?
18: 아무거나 먼저.
19: 무슨 일이 벌어지실지 기대되는.
17: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잘 견뎌보라고.
12: 바라던 바다.
6: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4: 저기들 오는군요.
12: 네가 늦어서 미안하다.
20: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18: 덕분에 편하게 왔지.
12: 만날 수 있잖아.
9: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5: 다녀올게.
5: 힘내.
14: 좋아. 모두 서둘러.
4: 타이런트 채로 감속 중. 대기권 침입 준비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Giga Choli, please go. Bye.

0: I'm done!
1: Oh, Red, we should separate the trash. Watch me. Paper here. Plastic here. Cans here.
0: Wow! Perfect! You're a genius, Sunday.
1: Oh, Red, thank you.
2: 우와, 우리 친구들도 오늘은 엄마 아빠와 함께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는 거 어때요?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제작진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한 학생.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자 우르르 친구들이 몰려듭니다. 친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것은 바로 도마뱀. 이 도마뱀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학생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인 화충 유소년 윤주한 군입니다. 도마뱀 하나로 교실은 순식간에 즐거운 생물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기에 다들 도마뱀을 신기해합니다.
1: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처음 한두 마리 도마뱀을 키우면서 파충류와 사랑에 빠졌다는 윤주한 군. 털이 복실거리는 동물들과는 또 다른 매력 덩어리 반려동물이라는데요.
2: 아, 맨 처음에 보면 좀 징그럽긴 한데 뭐 계속 보다 보면 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3: 우리 학교 중에서 도마뱀을 제일 많이 키워가지고 애들이 도마뱀 얘기하면 주원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아요.
0: 파충류 소년 윤주한 군. 과연 도마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4: 학교 다녀왔어요.
5: 주원이 왔어?
4: 네.
0: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을 방에 놓고 서둘러 어딘가를 향하는 주한군. 그곳은 바로 옷방 한편에 마련된 도마뱀 사육장입니다. 주한군에겐 보물 창고라는데요. 이곳에 레오파드 게코, 잭슨 카멜레온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도마뱀과 카멜레온, 뱀 등의 파충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만 무려 63마리. 그야말로 작은 파충류 동물원이죠.
1: 저는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13살 남자 윤주환입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희귀한 동물들은 사람들이 많이 키우지도 않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희귀한 동물을 반려동물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요.
0: 때문에 파충류 사육에도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죠. 매일같이 이렇게 사육장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어느새 땀이 비 오듯 하는데요.
6: 안 더워?
1: 많이 더워요. 지금 여기 온도가 한 28도 정도 돼서 꽤 더워요.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요.
0: 변온동물인 파충류에겐 적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해서 사육장이 더워도 참아야 한답니다. 청소가 끝나면 이제 밥줄 시간. 육식성인 요놈들 주먹이는 귀뚜라미와 애벌레 밀웜입니다.
6: 어떤 종류들 있는지 소개시켜줄 수 있어?
1: 종류는 지금 레오파드 게코하고 크레스티드 게코, 가골 게코, 뭐 비어디 드래곤, 태구, 그리고 또 블랙너프넥 모니터, 잭슨 카멜레온, 블루텅 스킹크, 사바나 모니터, 볼파이톤, 콘스네이크가 있어요. 거기 슈퍼로소라는 뱀도 있어요. 되게 온순한 뱀이에요. 근데 약간 초보자가 키우기가 부담이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 폐렴 감기에 좀 잘 걸리는 애들이 돼서 초보자가 키우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0: 그래도 독은 없는 뱀이니 안심하세요.
1: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거는 도마뱀 유인데요. 부치류 게코라서 점프를 하고 벽에 붙는 게코들이에요. 얘네들 별명이 속눈썹 도마뱀이라는데 여기 눈 쪽을 보시면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있어요.
0: 대신 눈꺼풀이 없어서 눈에 먼지를 제거할 때 혀로 눈을 핥지요.
1: 엄마, 애들 영양식 어디 있어?
7: 냉장고 안에. 엄마 열어줄게.
0: 냉장고 냉동실 안에 놓여있는 영양식. 2, 3일에 한 번꼴로 태구 도마뱀과 뱀 등 큰 파충류에게 준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1: 먼저 토를 먹일 거하고
0: 그 정체는 바로 냉동쥐였습니다. 요거까지는 아직 적응이 안 됐지만 그래도 엄마는 주한군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8: 맨 처음에는 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몇 번 이제 샵을 가서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맨 처음엔 좀 작은 아이, 좀 귀여운 아이를 맨 처음엔 데리고 오고 저는 그냥 관심 별로 없었어요.
0: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곤충 등 생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주한군. 그러다 3년 전 한 달을 졸라 도마뱀을 키우게 된 것이 지금에 이른 거랍니다. 그 중에서도 토우르라고 불리는 태구 도마뱀은 주한이가 가장

0: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1: 준비 시간 보내겠습니다.

0: 오래 키웠고 그래서 더 특별히 아끼는 녀석이죠. 처음 올 땐 2, 30cm 정도였는데 지금은 1m나 된답니다. 그런데 요 녀석 배가 고팠는지 엄청 공격적으로 먹습니다. 사실 파충류는 개나 고양이와는 달리 야생성이 남아있는 편이죠.
1: 습성은 얘네들 자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근데 얘네들 인공 번식대 개체이지만 그 야생에 있는 개체랑 이제 그 야생의 본능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0: 때문에 파충류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파충류 사육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1: 사이테스 서류예요. 멸종위종을 관리했을 때 그 신고를 양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가 있는 거예요.
0: 볼파이슨과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청에서 이런 정식 허가서를 받아서 키우는 것들이랍니다. 오늘따라 바쁜 주한군, 또 어딜 그리 가시나?
1: 애들 먹이로 귀뚜라미 사러 왔어요.
2: 이렇게 혼자 자주 와?
1: 네, 그리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0: 귀뚜라미는 밀원과 함께 작은 도마뱀들의 주식이죠.
1: 안녕하세요.
0: 그런데 주한군을 반기는 이분, 유튜브 유명 인사 이정현 씨입니다. 파충류 전문 사육사로 700여 개에 달하는 영상을 통해 파충류를 키우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인데요.
3: 헐, 헐, 이때부터 삐. 자, 서로 흥미가 있죠.
1: 저 오늘 귀뚜라미 사러 왔어요.
3: 아, 귀뚜라미?
1: 네.
3: 아, 아니다. 귀뚜라미는 조금 이따 주고, 네. 형이 오늘 새로운 거 있거든? 우리 큰 형님이거든? 아, 우리 큰 형님인데
1: 크레스트 게코네요?
3: 그러니까 크레스트 게코 도마뱀 중에서 탑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1: 와, 진짜 예쁘다.
3: 이 친구는 이름 뭔지 알아?
1: 이 친구 그 릴리안턴이에요.
3: 맞아. 오, 역시 주원이 많이 아는구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무늬도 많이 진하게 올라와 있고 등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는 친구 중 하나예요.
1: 얘는 얼마예요?
3: 예?
1: 네.
3: 말하면 놀랄걸. 이 친구는 300만 원에.
0: 아이고, 그놈 몸값이 엄청나네요.
3: 주원이한테 하나 팁을 주고 싶은데, 네. 그 혹시 파충류 기르다 보면 유전자적으로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런 게 있잖아.
1: 네.
3: 이 친구는 우성 형질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우성, 릴리화이트 붙이면 치사 유전이라 해서 다 죽게 돼. 그래서 릴리화이트랑 열성 유전자를 가진 노멀 크레스트 게코랑 번식을 해야 되거든.
1: 네.
3: 치사 유전이 안 되고 반반 확률로 릴리화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지.
1: 여기 오면 그 생물들도 많고 되게 볼거리도 많아서 재밌어요. 공부도 많이 돼요.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0: 주한군 이미 도마뱀 먹이 사러 온 건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곳 사육장 구경에 푹 빠져 있는데요.
3: 오케이. 네.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거미줄 보이니?
1: 네.
3: 야, 곳에 이렇게 거미를 쳤을 거지.
1: 다 그런 거야. 얘 종류만 그런 거.
3: 몇 가지 종류가 그래.
0: 이렇게 파충류를 보고 있노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주한군. 그 모습이 이정현 씨와도 많이 닮아있다 하네요.
3: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친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뭔가 가끔 뿌듯하기도 해요.
0: 그런 주한군은 커서 이정현 씨처럼 되고 싶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주한군은 이정현 씨가 알려준 정보를 되뇌이며 공부를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파충류에 대한 지식. 하루하루 조금씩 채워나가는데요.
1: 학교 공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면이 좀 많은데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서 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행복하고. 파충류 관련된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충류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그런 관련된 과목이요.

0: 써 있는 주한군. 곧 있으면 이 장난감도 벼룩시장에 팔 생각이랍니다.
1: 얘는 안 가지고 온 지 한 2, 3년 됐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뭐 애기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는 파충류한테만 언니 신경 쓰고 있어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0: 장난감을 처분해 도마뱀 한 마리라도 더 키우고 싶다는데요. 3천 종이 넘는 파충류의 세계. 주한군이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뭔가 분주히 준비하는데요. 주한아, 뭐 하니?
1: 자, 안녕하세요. 윤주한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르헨티나 태고를 운동을 시켜볼 건데요. 발톱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걸 쓰셔서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꼬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럼 맞으면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 면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0: 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거랍니다. 6개월 전부터 유튜브로 시작해 일주일에 한 번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태고 도마뱀을 사육장에서 꺼냅니다. 조심조심 거실 바닥에 도마뱀을 놓는데요. 처음엔 사육장 밖으로 나와서 낯선 듯 두리번거리던 태고 도마뱀. 파충류에 대한 인식을 고치기 위해 열심히 영상 제작 중인 주한군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형 사고 발생.
1: 똥을 쌌네요.
2: 시죽 쌌어. 엄마가 도마뱀 똥오줌도 치워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다음에 치우게.
2: 다음에 또 치우기.
1: 네.
0: 엄마 미안해요. 아직은 사고 뒤처리 같은 건 엄마에게 맡기지만 자기 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주한군. 엄마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답니다.
3: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저도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교과 과정하고 뭐 대학 가고 뭐 대충 직장 생활하고 그런 거를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깊이 빠져갖고 판다는 건 저는 너무 좋고 부러워요. 또 제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꿈이 있고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들이지만.
2: 키로스 될 것 같은데.
0: 든든한 주한군인 엄마와 함께 오늘도 주한군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도마뱀들을 키우며 그동안 작은 보람도 있었는데요.
1: 여기 배 쪽에 이쪽에 지금 알이 있어요. 여기 한쪽에 이쪽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얗게 있어요. 이렇게요. 한 번에 보통 한 두 개씩 나요. 알 두 개씩.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 9차까지. 그러니까 9번을 하면 18개를 날 수 있어요. 최대 1년에요. 놔둔 아리들인데 지금 약간 조금 쪼그라들었지만 여기에 알이 있습니다.
0: 이건 약 2주 전에 낳은 알이랍니다.
1: 일단 얘네들은 이제 레오파드 예코의 트램프 알비노의 부모들의 이제 아이들인데 그냥 무장난이고 유장난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핸드폰에 후레쉬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지금 핵이 안에 없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이틀 있다가 바로 쪼그라들어서 지금 100% 무장난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아이들은 수거를 다 해야 되고 이제 2차 산란 때는 유장난을 낳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0: 이 알을 낳은 엄마 도마뱀인데요. 그런데 요놈이 요즘 주한이의 걱정거리랍니다.
1: 이 친구가 지금 많이 말랐어요. 알을 산란한 데 후에부터 이제 밥 안 먹어서 지금 약간 그 푸드 같은 거를 계속 꼬박꼬박 먹이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살이 집이 잘 안 쪄서 걱정하고 있는 애기예요.
0: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오늘은 병원을 가려 합니다.
2: 많이 아파? 도마뱀이?
1: 좀 아파서 밥을 지금 안 먹고 있어.
0: 왠지 주한군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3년간 파충류를 키우

0: 하며 나름 파충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개체가 아플 땐 속수무책이죠. 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걸까요?
1: 야, 오랜만에 보는데?
2: 네, 안녕하세요.
3: 얘가 밥을 안 먹었어.
1: 어떻게 봤어?
3: 밥을 안 먹었어. 산란 후부터 안 먹었어.
1: 산란 후부터?
3: 네. 오.
1: 현재 체중 20g.
3: 아, 20g. 옛날에 옛날에 50g.
1: 오, 너무 많이 빠진
4: 거야. 너무 많이 빠졌어.
1: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말랐어.
3: 진짜.
1: 네. 영양 결핍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뼈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0: 심각한 상황에 정밀 검사까지 해봅니다.
1: 지금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좀 다른데 이 왼쪽에 하고 오른쪽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 뼈가 이 뼈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얘는
3: 흐리죠.
1: 예. 이 뼈에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벌어진 일은 지금 MBD라는 그런 아주
0: MBD 일명 대사성 골질환은 파충류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각하면 뼈가 휘거나 부서지게 되죠.
1: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0: 칼슘 부족이 원인인 만큼 잘 먹여야 하는데요.
1: 생각이 들거든. 자 이렇게 잡고 자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벌리고 위에서 똑 떨어뜨립니다. 한 사람은 해주고
0: 약을 먹이든 먹이를 주든 이렇게 입을 벌려서 톡 떨어뜨리면 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1: 기관으로 안 들어가 액체로
0: 오늘 먹이주의 방법을 알게 된 주한군 이제 잘 먹일 수 있겠지요?
1: 상당히 그 아이들한테 이런 그 탐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동물하고 교감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넓게는 이제 사회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반려동물이 될 수 있죠.
0: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한군의 일상은 파충류와 함께하는데요.
2: 네, 누구세요?
0: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다.
2: 안녕.
0: 깜짝 방문! 이정현 씨가 여기 웬일일까요?
2: 내가 너 사육방 보고 싶어서 네. 여기 왔지?
3: 와
2: 사육방 어디야?
3: 여기 있어요.
2: 오, 와 대박.
0: 이정현 씨도 감탄사 연발.
2: 엄청 많이 들리네. 근데 여기 되게 많은데 주한이가 형 소개시켜주면 안 돼?
3: 네 그럼 소개시켜줄게요.
0: 평소엔 숫기가 없는 주한군이지만 파충류 얘기할 때만큼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3: 네.
2: 야 많이 컸다.
3: 얘는 되게 순하고요. 밥도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컷을 맞춰주려고요.
2: 아 진짜?
3: 네.
2: 그때 형한테 말하면 형이 수컷이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
3: 네.
2: 나중에 짝지어주셨으면 좋겠다.
3: 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집이 좀 특이한 개코예요.
2: 오.
3: 틱테일 개코예요.
2: 형 틱테일 개코는 좀 애기들밖에 많이 못 봤거든, 베이비?
3: 네, 수컷 성체예요.
2: 아, 수컷 성체야?
3: 네.
2: 헷?
0: 오, 요놈 갑자기 성질을 냅니다.
2: 아, 야, 얘 교육 좀 시켜야겠다.
0: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2: 좀 성질이 좀 있는 친구구나.
0: 잠깐의 소동이 있었지만 이정현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주한군 행복해 보이네요.
2: 주한아 이건 뭐야?
3: 이거 잭슨 카멜레온이에요.
2: 오. 아 저때 수컷 입양했던 친구 아니야?
3: 네.
2: 한번 보여줘.
0: 평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던 이 친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2: 이제 잭슨 카멜레온은
3: 네.
2: 그래도 확실한 거는 습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거의 8, 90%까지 유지해지는 네. 게 좋거든? 혹시 주한이 이거 몰랐어?
3: 네, 그 바닥재를 신문지로 쓰는 영상을 봐서 신문지도 써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 그러면 주한아, 네? 여기를 형이랑 해서 조금만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바뀌는지. 수분을 유지할 수
0: 긴급 미션. 잭슨 카멜레온 집 꾸며주기를 시작합니다.
2: 네,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한 게 카멜레온들은 살아있는 식물도 서로 구분하고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서 코코피트 높이를 이렇게 높인 다음에 살아있는 식물을 코코피트에 묻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
0: 잭슨아, 정연이 형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점점 사막에서 정글로 변하는 듯한 잭슨 카멜레온의 집. 주한군이 보기엔 꼭 마술 같나 봅니다.
2: 주목만 있으면 이제 얘가 여기에서 적응을 하는 게 조금 힘들 거야. 왜냐면 색깔이 이제 적에게 노출이 잘 되는 색깔이니까. 인조 덩크를 이용해서 유목을 감싸주면 좋을 것 같아. 짜잔. 그냥 걸쳐보자.
3: 우와, 벌써부터 달라졌어.
0: 이제 마무리로 물을 뿌려줍니다.
2: 오케이. 이제 여기다 이제 잭슨 카멜레온을 한번 넣어볼래?
3: 자, 들어가.
2: 자, 달라진 사육 환경에 굉장히 만족할 거야.
0: 어때? 마음에 들어? 순식간에 열대우림이 된 사육장안. 우리 아이도 달라졌어요. 안절부절 못했던 모습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3: 어, 형, 근데 얘 진짜 적응 잘하는 것 같아요.
2: 아, 진짜?
3: 네.
2: 오, 야, 아까는 엄청 움직였는데 지금 아예 자리 잡고 있잖아.
3: 우와.
2: 야, 제대로 적응한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지 주환이가 나중에 탑플레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0: 키우는 파충류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는 형의 말. 주한군도 잘 새겨들어요.
3: 파충류 시장에서 한 방탄소년단 정도로 되게 그 팬들이 되게 많아요. 꿈 같은 시간이었고, 와, 형이 이렇게 저희 집까지 오니까, 와, 딴 세상이 바뀐 느낌이었어요.
0: 어쩌면 다시 없을 시간. 내친 김에 주한군이 정현 씨에게 자신의 유튜브도 보여주는데요.
2: 야, 한 달 만에 29개? 그러면 형이랑 나중에 콜라보 한번 할까?
3: 네, 저 좋아요.
2: 형이 샵에서 네. 한번 준비해서 주한이 한번 연락 줄 테니까 와서 한번 같이 찍어보자.
0: 정현 씨와 오붓하게 얘기도 나누고 함께 유튜브 영상도 찍게 된 주한군. 정말 좋겠다. 축하해요.
2: 오, 맞아요.
0: 앞으로 이정현 씨처럼 파충류 전문 사육사가 되겠다는 주한군. 당연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겠는데요.
4: 주한아, 어딘가?
3: 저 영화관 가고 있어요.
4: 공부하는 거 좋아하나?
3: 영어 빼고는 공부하는 거 좋진 않아요.
0: 파충류 공부만큼이나 재밌다는 영어 공부.
3: Horse eats celery.
0: 그래서 영어로 된 도마뱀 이름도 잘 외우나 봅니다.
3: Celery. Horse eats celery.
5: 무슨 뜻이에요?
3: 한 마리의 말은?
0: 그런데 사실 주한군이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3: 외국 파충류 시장이 더 크고 나중에 그 어른이 돼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가 필수라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4: 영어 공부는 안 힘들어?
3: 네, 영어 공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덜 힘들어요.
0: 와, 정말 목표가 뚜렷한 주한군. 그런데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면 좋겠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윤주한이에요. 오늘은 제가 형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자, 지금은 어머니 샵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0: 오늘 이정현 씨와 윤주한 군이 네. 유튜브 영상을 함께 만들 건데요.
2: 이게 영상 찍다 보면 에러 상황이 많아, 생물이라.
3: 형,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다 형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하고 그 주원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야, 세워놓고 기다려.
3: 이거 이렇게 해놓고.
2: 형 거 화면으로 그냥 같이 하자.
3: 네.
0: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촬영을 시작해 볼까요?
2: 네, 오늘 주원이랑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레오파드 게코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상 촬영할 건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봐주세요. 사막의 표범 레오파드 게코 준비를 했거든.
0: 오늘 이 친구 사육장을 만들 거랍니다.
2: 자, 주원이가 아마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꿈나무 새싹 크리에이터인데
3: 일단 얘네들은 그 서식지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에 사막에 서식하는 애들이고요. 그 얘네들 온도는 28도에서 32도 정도면 적정하고 그리고 온순하고 키우기도 쉬운 도마뱀이에요.
2: 이야, 완전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데요?
3: 일단 그 핫존과 쿨존을 나눠야 되는데요. 사육장하고 정비장 판을 해서 얘를 반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핫존에다가 건식 의신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쿨존에다가 먹이 그릇하고 습식 의신처를 설치합니다.
2: 그렇죠.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핫존이랑 쿨존 배치도를 완벽하게 구분을 지어둬야 됩니다. 이 코코피트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3: 그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산란할 때도 산란통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이름들을
2: 활발한 친구들을 5마리, 6마리 넣어준다.
0: 사육장을 다 꾸민 후 먹이도 준비합니다.
2: 칼슘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0: 그리고 밀웜에 칼슘 가루가 잘 묻게 흔듭니다.
2: 먹이에 묻혀주는 거죠.
0: 드디어 입주할 시간.
2: 이 친구는 아기니까 조심스럽게. 아, 귀여워. 이거 보세요. 눈. 눈이 엄청 똘망똘망하고 몸에 있는 무늬들이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젤젤하지 않아요?
3: 네.
2: 그렇죠. 우리 전박이 친구가 적응을 10분도 안 돼서 해버렸어요. 야, 엄청 배고팠나 봐요. 지금 한 마리 꼴딱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어? 또 이렇게 카메라 키면 도망가죠? 자, 이게 생물 크리에이터의 약간 숙명인 것 같아요. 오늘 어땠어요?
3: 같이 찍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2: 좀 도움 좀 됐나요?
3: 네, 많이 됐어요.
2: 오늘 좀 부족했지만 콜라보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3: 구독하기
2: 한 번씩 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3: 저는 그 타부루 책처럼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파충류에 대한 그 지식을 연구한 다음에 거기 책 안에다 넣고 싶어요.
0: 파충류 소년 윤주환 군.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파충류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반려동물이 될 때까지 그 꿈 열심히 키워요.
2: 형이 퀴즈를 준비한 게 있거든.
5: 짜잔. 체리에서 육지 먹어.
2: 오, 이거 뭘까?
5: 이거 유로 메스 스틱.
6: 비어디 드래곤 제로.
2: 오리만.
6: 블랙 마이트.
2: 야, 야, 다 맞췄어. 테스트 성공.
5: 형도 가보를 갖고 있을게요.
2: 아, 영광이야.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오, 진짜 빨간데?
1: 둘, 셋, 넷, 다,
0: 야, 이거, 빨리 빨개져 봅시다.
2: 오! 나의 어린 척 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알죠?
0: 어, 다! 우와! 진짜 너무하다.
3: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방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가운데
4: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5: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6: 영하 12.9도, 서울 영하 7.6도 등으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 아, 진짜 너무 춥다.
0: 진짜.
1: 아니, 형이 오늘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눈 말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어는 거야, 차에 타기 그 짧은 순간에.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
7: 저도 수족냉증 있는데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손에 못 꺼내겠어.
1: 아, 진짜.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실험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7: 뭔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7: 이름하여 추위 극복 프로젝트! 빰뽀봉!
1: 저희가 이제 추위 극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원리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7: 네, 열화상 카메라는 모든 물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열이 나오잖아요. 이걸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더 많은 복사열을 내보내요. 복사열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는 이 물체에서 나온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해주는 카메라예요. 온도가 높으면 흰색에 가깝고 온도가 낮으면 검보라색에 가깝죠.
1: 그 우리가 나는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할 때 이게 모니터에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빨갛고 막 이렇게 몸 온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바로 이 카메라.
7: 공항에서 맞지? 맞아요, 맞아요. TV 같은 데서만 많이 봤는데 저도 이렇게 실제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1: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그러면 첫 번째 사전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데요. 어떤 게 뜨거운 물이고 차가운 물인지가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0: 이거 같아요.
1: 아, 잠깐만, 만지지 말고.
7: 만지지 말고.
1: 뜨거운 게. 오케이.
0: 나와요?
1: 자, 지금 여기 보시면,
7: 봐봐.
1: 이게 지금 뜨거운 물이어서 이렇게 빨갛게 나오고.
7: 저 왼쪽 게 뜨거운 물이구나.
1: 차가운 물이
0: 이거 엄청 파랗다.
1: 파랗게 나오지.
7: 근데 신기한 게, 이 뜨거운 물 중에서도 물이 안 닿아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0: 파란색이에요,
7: 여전히.
1: 되게 신기하게 층으로 되어 있어. 점점 밑으로 네. 내려갈수록 점점 노란 빛을 내다가 밑으로 가면 빨간색이에요.
7: 신기하다.
1: 네.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차가운 물을 수조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섞이고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7: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6: 우와,
7: 완전 광선이 날아가는 것처럼 막 빨간 줄기가.
1: 그치, 용암이 지금 흘러내리는 것처럼.
7: 오, 근데 오, 확실히 이게 점점 퍼져가네. 진짜 신기하다.
1: 우와, 아까 이제 파란색에서 지금 노란색이 됐어. 그럼 우리 반대로 지금 좀 미지근하니까 얼음을 넣어가지고 한번.
7: 그래,
1: 우리 바뀌는 거
7: 얼음도 한번 해보자.
0: 일단 여기 하나.
1: 하나.
0: 오! 오, 대박!
7: 왜 파란색이지? 이거 봐. 와. 오, 되게 신기하다.
1: 그거 뭐 떠있는 것 같아.
7: 노란.
1: 해파리 같아, 해파리.
7: 노란 물 안에 파란 해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생겼네.
0: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7: 얼음 표면은 진짜 색이 다르게 이렇게 딱 테두리가 생겼어.
0: 우와, 신기하다.
1: 아, 지금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그 그러네. 주변에 있는 물까지 우와. 지금 점점
0: 약간 좀
1: 온도가
0: 초록색으로 되고 있어요. 손이나 이렇게 발이나 몸도 온도로 나오는 거예요?
1: 체온도 확인할 수 있지.
0: 어디가 그렇죠? 제일 뜨겁고 어디가 제일 찬지.
7: 그러면
1: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네. 서봐, 거나 한번 서 있어봐. 형이 촬영해볼게. 지금 옷이 좀 두꺼워서 그렇지 얼굴은 지금
7: 얼굴만 연두색이야. 그럼 한번 패딩 벗어봐.
0: 손은 어때요?
7: 패딩 벗어봐. 손도 연두색인데?
1: 오! 옷은 벗으니까 안에가 지금 따뜻해가지고
7: 벗으니까 연두색 됐어.
0: 이거 핫팩은 어떻게 나와요?
7: 핫팩은 빨갛네.
0: 핫팩 빨개.
1: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체온까지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7: 네, 시작합시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예요.
8: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을 하죠. 그럼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올라가요. 그리고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하죠. 한겨울에 추운 이유는 차가워진 바깥 공기가 내 몸에서 열을 빼앗기 때문이고 반대로 난로를 쬐면 따뜻해지는 이유는 난로의 열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열을 잃으면 춥다고 느끼는 거고 얻으면 덥다고 느끼는 거죠.
1: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영종이가 푸시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
9: 알겠어.
1: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한번 일단은 확인해야 되니까
10: 선발을 벗어주세요.
1: 선발 벗어주시고요. 오.
9: 추운... 어때, 무슨 색이에요?
1: 빨간, 지금 어깨 쪽은 지금 빨간. 노란 막 이런 거고 몸은 전체적으로 한 연두색을 띠네요. 시작! 셋, 넷,
11: 이게 거의 뭐 벌칙인데?
9: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스피드, 아니, 스피드가 진짜 딱이 많이 나요.
1: 자, 하나만 더. 15.
9: 오, 되게.
1: 오케이. 자, 바로. 바로 가, 빨리.
9: 플랭크.
1: 자, 제게 1분.
9: 이건 할 수 있어.
11: 그리고 형 노래를 좀 불러봐요. 노래를 부르면 약간 열이 더 나지 않을까요?
9: 형 있잖아요.
1: 시끄럽대.
9: 건이 입을 좀 막아줘.
1: 아니, 건이. 건아.
8: 오, 힘들어.
1: 힘들어?
8: 팔굽혀펴기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드네.
1: 진짜요? 안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9: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 아니, 저기 여기 누우시면 안 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11: 사실 온도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1: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11: 바로.
1: 운동 한 번. 왼쪽. 자, 준비. 시작.
11: 오호. 오.
1: 용종이는.
11: 잠깐만.
1: 얼굴이 지금 빨개.
11: 얼굴만 뻐개.
1: 잠깐만, 잠깐만.
9: 와, 너무 춥다.
11: 저장이 안 돼 있어요.
9: 어? 아. 저장이 왜 안 돼?
1: 녹화를 안 눌렀어요.
9: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야.
11: 아니, 형, 그러면은 딱 한 번만 더 해봐요.
1: 여기서 한 번, 몇 개만 더 하자, 그럼. 바로 고! 고! 박수, 박수.
9: 진짜. 박수,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1: 오케이. 자, 제가 누를게.
11: 이제 제가 찾아갈게요.
9: 이번엔 녹화 꼭 누르시고.
11: 눌렀습니다.
9: 눌렀어?
11: 해볼까요?
1: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여. 이거밖에 못합니까?
11: 춥.
1: 둘, 셋, 넷, 자, 여.
9: 이거. 손 빨개지고 있어.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9: 무슨 PT 트레이너세요?
1: 자, 됐어. 한번 봐보자.
11: 춥.
1: 오!
11: 오! 빨개.
1: 귀가 빨간데, 귀가.
11: 귀가 엄청 빨간데.
1: 어우, 정수리 지금.
11: 정수리
1: 피나는 거 아니지? 정수리 피나는 거.
11: 와, 정수리 빨갛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1: 그러네. 확실히 효과 있어. 운동 효과 있어.
11: 효과. 이거는 그러면 효과 있는 걸로?
1: 영종이의 운동 효과가 있었습니다.
11: 효과 있습니다. 이제 바로 태호 형 들어갑시다. 형 지금 측정하면은 지금은 초래요.
1: 아, 초래?
11: 초록해요. 그럼 바로 춤 시작할까요? 스타트 할까요? 재생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아, 여기 오디션 보는 사람 같다.
9: 오, 맞아? 김태호 참가자?
1: 네.
9: 준비한 무대 바로 보여주세요.
1: 네! 할 수 있다. 아, 정말.
11: 오! 오!
9: 예, 사전했다. 와, 확실히 진짜 빡세. 오, 방탄 생긴 건 아니네, 와우. 아, 멋있다.
1: 아, 힘들어.
11: 안 빨개졌어요, 아직.
9: 어, 얘? 진짜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태호 형 확실히 끼가 있네요.

0: 이거 진짜 하나만 빨개져요.
1: 봐봐.
0: 그러면 안 되지.
1: 봐봐.
0: 오, 옷을 벗으면 좀.
2: 내가 아까 빨갛게 했는데 아직도 더 안 빨갛게.
0: 옷을 벗으면 되게 노랗고.
2: 다 빨리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빨리.
0: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2: 2배속. 시작.
0: 그래 우리 태호 형 진짜 막 힘 다 빼먹자.
2: 와. 우와.
1: 여기.

0: 아직도
1: 한번 봐봐.
2: 팔 노래요.
1: 바지도 한번 걷어보실래요?
2: 오오오오 빨갛다. 오오 빨갛다.
1: 내 지금 몸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거 지금.
0: 그러면은 이건 좀 인정할 만한 상황인데.
1: 옷이 두꺼워요. 오늘 하필이면 또 두꺼워. 어우 추워.
2: 인정을 하겠습니다.
1: 인정. 와. 지금 안에 지금 땀 나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
0: 야, 형, 와 대형 멋있었습니다.
2: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판정 됐어요. 추운 날에
1: 춤은 없다. 춤은 정말 여러분 바로 효과입니다.
0: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기만 남았네요.
2: 이것도 바꿔야 돼요?
1: 달리기가 남았죠.
2: 바꿔야
1: 이제.
2: 돼요?
1: 달리기 한 100바퀴 돌아야죠.
0: 그쵸?
1: 그래야 효과가 나니까.
0: 솔직히 저희 한 것만큼 하려면
1: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달리기를 두 배속으로 돌리고 싶어.
0: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마라톤 끼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1: 그치.
2: 됐어요.
1: 아니 나는 그 개를 뒤에다 풀어가지고
2: 빨리 합시다.
1: 개가 달려오게 하고.
0: 빨리 합시다. 좋네.
3: 자 이제 건희의 100바퀴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1: 자 일단
0: 비포.
3: 먼저 비포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1: 비포.
3: 자 지금 거의 초록색에 얼굴은 조금 빨개. 빨간 편이야. 자 준비 시작. 건아.
0: 건아 그거밖에 못
3: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0: 전속력으로
3: 뛰어요. 전속력. 자꾸 그렇게 뛰면은 뒤에다 진돗개 풀 거야.
1: 건아. 아 힘들어. 건아. 아 힘들어.
3: 건아 더 빨리 더 빨리.
0: 아직 하나도 안 빨개졌다. 진짜 다 끝나고 나면 헥헥거릴 정도로.
3: 정속력으로! 그렇지!
0: 오케이.
3: 건아! 더 빨리, 더 빨리!
0: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 건아, 뛰어!
0: 자, 이제 아까 그 위치에 서주시오.
1: 이 꼼수.
0: 어, 근데 왜 더.
1: 어, 나 이걸로 봤는데 눈이 너무 빨개서 눈에 피눈물 나왔어.
0: 우와! 진짜 눈만 빨간데?
1: 오! 빨개, 빨개. 지금 다리가.
0: 팔 한번 이렇게 돌려.
1: 지금 다리가 완전 도래졌어.
0: 팔도 빨개지고.
1: 오.
2: 성공.
3: 성공. 달리기 등수가 큽니다.
2: 큽니다.
3: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추위 극복 프로젝트. 자, 두 번째 방법은?
4: 삼계탕을 먹으면 몸에 있는 열이 올라갈까요? 입니다.
3: 네. 과연 이제 삼계탕을 먹으면 온도에 그런 변화가 있을지 그럼. 한번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삼계탕 한번 나와주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아, 형.
1: 한번 아, 맛있어, 맛있어. 한 입 밀어보세요, 형. 딱. 뜨거운, 따뜻하게 먹고. 얘로? 다시. 오, 진짜 빨간데?
2: 오늘 테스트 괜찮네. 너무 괜찮다.
3: 먹는 테스트.
2: 이런 게스트로 찾아보자, 계속.
1: 맞아.
2: 이런 게스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보람인데, 밖에서 벌벌 떨면서 춤추고, 운동하고, 달리고. 보람이 있네요. 아우, 좋아, 좋아.
1: 건이 뭐, 떠나는데,
2: 건이 뭐.
4: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 그거 우리 한번 확인해볼까?
1: 네.
3: 얼굴 점점 빨개져?
1: 맞아, 맞아.
3: 우와, 지금 머리를 보면은
2: 머리 안에 아, 지금
3: 정수리 쪽이 빨개지고 있어.
1: 머리에서 그 두피가 보이는 부분들이 다 빨갛게 보여.
3: 우와.

0: 지금 옷을 벗었어. 이제 위에 겉옷을 벗었고
1: 팔을 벗었는데 팔이 너무 빨개.
0: 온몸이 빨개.
1: 태호 형도 지금 막 상반신이 거의 노랑에서 주황 사이, 주황색.
0: 심지어 티를 입고 있었는데도 저렇게 보이는 거 보면은 진짜 몸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우와. 성공! 와. 먹는 거 삼계탕! 제 효과가 크다.
2: 삼계탕
0: 효과. 진짜 효과 큽니다. 아, 빨리 나왔어. 어, 반찬아. 아니, 근데 고추가 엄청 많은데. 매운 거를 먹으면은 또 막 땀도 나고 막 이렇게 후끈후끈 하잖아.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니까 한번 매운 거를 먹어봤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3: 가위바위보 단판으로 하자.
0: 가위바위보.
3: 한문진거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3: 아, 아니, 나 보자기 날라있는데.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자기도 있죠. 네, 벌칙은.
2: 와, 다행이다. 과연?
0: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어.
2: 약간 좀 빠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저 아까 주워서 됐는데.
0: 어때? 와?
2: 어때요?
0: 좀 와?
2: 어, 안 씻었는데?
0: 안 씻었는데?
2: 아, 좀 빨개졌는데요.
0: 아,
1: 이걸 뭐 다 먹으라고?
0: 네, 다 먹으라고. 아, 아, 더 꼭꼭 씹어야지. 아그작, 아그작.
2: 육지기로 가는 아그작. 것처럼.
1: 진짜 너무하다.
0: 시작했어. 이제 왔어, 왔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1: 아, 너무.
0: 와, 근데 얼굴 장난 아니게 빨개.
2: 빨개, 진짜 빨갛다. 빨갛다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빨개요.
0: 울지 마. 어, 눈물 흘렸어. 어떡해.
2: 아, 그렇다, 매운 거.
0: 미안하다. 자, 와, 이렇게 해서. 매운 걸 먹으면 온도가
1: 올라가.
0: 어, 이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3: 극단적이긴 하지만, 추울 때는 억지로 드시는 걸로 합시다.
0: 네, 이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겨울에 춥다. 그러면은 호주머니에다가 고추를 한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어, 추워. 드시면 됩니다.
1: 아무리 추위를 극복하고 싶어도 이런 짓까지
0: 하고 싶지 않아요.
1: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2: 어때요? 매워요? 매워요?
1: 왜 먹었어요?
2: 매워요?
0: 앞에 안 매운데? 맵네.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연스타 큐! 네, 추위 극복 프로젝트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1: 게임을 통해서 열이 받게 만드는 방법.
0: 열 받게 만드는. 아, 와. 열 받게 만드는 방법이라.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거 어때요? 자, 준비. 아.
2: 스타트. 어,
1: 아니, 여자친구 있지?
2: 당연하지. 어, 뭐야. 형 저보다 공부 못하는 거 알죠?
1: 당연하지. 아니, 그 여자친구 같은 고등학교지.
2: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0: 어? 얼굴 좀 빨개지.
2: 빨개졌어요? 누가
0: 어, 아직 아직 했잖아.
2: 하이트 대학교 운빨로 간 거 알죠? 형 되게 지금 그거 안 어울리는 거 알죠? 형 저보다 5년 먼저 태어났는데 제가 5cm 더 큰 거 알죠?
0: 예.
2: 맞을게요.
0: 내려쳐주세요.
2: 하나, 둘, 셋.
1: 오.
2: 아, 괜찮았어.
0: 아, 잠깐. 오, 빨개졌는데?
2: 빨개지?
0: 괜찮은 거 맞지?
1: 네.
0: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건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형, 솔직히 나이 어린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알죠?
0: 어, 당연하지! 그것보다 너가 나보다 두 살 더 많아 보이는 거 알지?
2: 당연하지. 어. 형, 오늘 깔창 꼈죠?
0: 어, 당연하지. 필수야. 잠을 얼마나 못 자길래 눈가에 다크서클이 아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지?
2: 당연하지. 형은 얼마나 매일매일 웃고 다니길래 여기 눈가에 붓고 있는 거 알죠?
0: 아, 당연하지.
2: 저 여기서 그냥 재밌게 질래요. 저 졌어요.
0: 왜?
2: 얼굴이 빨개져서
0: 계속해.
2: 얼굴이
0: 빨개져서
2: 어떡해. 그냥 막겠습니다.
0: 계속해.
2: 그냥 막겠습니다.
0: 아니야, 이거 필요 없어. 계속해. 계속하라고.
2: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
0: 계속해.
2: 저 졌어요.
0: 허벅지
2: 씨름.
0: 이 씨름 아세요 이거? 이거 팍 앉아서 하는 거.
1: TV에서 많이 하는 거 봤어요.
2: 사람 제일 못하는 게임인.
0: 자 그러면은 이 게임을 해서 네. 꼴찌한 사람이 야외에 나가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도격을 하는 걸로 벌칙입니다. 영종대 태호의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얼굴 상태입니다. 지금 네, 현재 네. 자 과연 힘을 쓰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 준비 짝 짝 응종아 미안해
2: 바로 이겨버렸는데 태호이 세다
1: 자 역시 세네
0: 자 준비 시작!
4: 미야! 야! 갇혀라!
0: 와, 이거 진짜 힘 장난 아니다. 이게 엄청 들어간다.
2: 주황색 됐어요.
4: 히야! 히야!
2: 와, 잘한다. 태호의 호승입니다. 둘 다 빨개졌어요.
0: 대박! 진짜 이거 얼굴 터지는 줄 알았어. 나.
1: 진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효과 직관이야. 태호 선수의 승으로 졌다.
2: 맞다니까요, 무조건.
0: 자, 시작!
1: 발로 뭐 하는 거야, 지금?
0: 발을 가만히.
2: 아니, 안 돼요.
0: 아, 지금 영종이 내가 풀코스로 오늘 벌칙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와, 거라! 진아요! 아깝잖아! 아, 오케이. 자, 영종이 승. 자, 밖 안으로 이제. 자, 준비. 시작! 아바! 시작! 아바! 되게 중간.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아우와!
2: 아우와.
0: 허나, 앞으로 좀 가봐봐.
1: 오, 얼굴 진짜 빨갛네?
0: 네, 오늘의 캐스트, 추위 극복 프로젝트. 오늘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추위를 어떻게 극복할까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게 가장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2: 다리 시름, 제가 제일부터 다리 시름이 제일 효과가 다리 컸고요.
1: 맞아요.
2: 그 다음으로는 이제 뛰고 운동하고 춤추는 것도 됐고 삼계탕도 됐습니다.
0: 거의 다 됐네요.
2: 네, 거의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거의 뭔가 몸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여러분들 저희의 미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아이고 추워라.
0: 이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가 웬 말입니까. 자 코너 빨리 앉아.
1: 많이 추워.
0: 일단 앉아봐.
2: 예.
1: 넣어주세요.
2: 아 따뜻해. 아 따가워. 아 따뜻해. 아 따가워. 아 이거 진짜 따가워요.
0: 거나 춥잖아. 빨리 팔 넣어. 자 과연
1: 이 정도면
0: 어떻게 변할지. 지금 막 건이 근데 늦자마자 조금
2: 다 보여드릴까요?
0: 오 발이 빨개졌어.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빨갛잖아요.
0: 아, 미안해.
1: 물에 넣었던 부분만 빨개졌어. 물에 넣었던 부분만.
2: 뭐야?
5: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6: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5: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7: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숭이가 되고 가을에는 화려한 황금 옷을 입죠. 그리고 봄에는 생기 넘치는 초록으로 변신하며 여름에는 무성하게 우거져 비밀에 휩싸입니다. 기후 조건이 이처럼 변화무쌍하니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 모든 걸 견뎌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극지의 추위와 열대의 열기, 스며드는 습기와 눈, 비까지요. 게다가 이 모든 변화는 12달 안에 일어나죠. 낙엽 수림은 계절에 따라 엄청나게 자비로울 수도 또 가혹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드리워진 숲속에는 이 숲만큼이나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엽수림 혹은 낙엽화렵수림은 온대기후를 대표하는 식생으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 캐나다, 동부아시아, 파타고니아, 유럽 중심부에 펼쳐져 있습니다.

낙엽 수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모습을 바꾸는 매우 독특한 생태계입니다. 낙엽 수림의 나뭇잎은 위로는 촘촘한 숲지붕을, 아래로는 어둡고 시원한 서식지를 형성하죠. 온대림은 강수량이 많고 대체로 기온이 온화하며 계절에 따른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중 너도밤나무와 서어나무, 참나무, 피나무 등은 주로 북부 온대 지역에서 마치 띠를 이루듯이 분포하며 마법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마법의 일부는 두말할 것 없이 숲이 겪고 있는 영원한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낙엽수림은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구석구석 매우 다양한 식물들이 포진해 있죠. 일부 숲에는 수백 종의 관목과 교목이 자라고 그 모든 식물들은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열대지방 바깥쪽의 이런 숲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곤충과 조류를 자랑하죠. 낙엽수림은 계절에 따라 명확한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는데 숲과 숲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각각의 계절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매 계절마다 주인공이 따로 있죠. 겨울의 낙엽수림은 말 그대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계절 낙엽 수림을 찾는 눈과 얼음, 추위는 피할 수 없는 손님이죠. 겨울은 모든 나무의 옷을 벗겨내 나무를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무들은 눈과 얼음을 덮고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은 실제로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떠나지 못하는 자들만이 남죠. 이 숲의 주민은 누구라도 생존하기 힘겨운 시기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쏟아지는 눈이 숲을 뒤덮은 이 계절에도 숲은 매 순간순간 그 모습이 변합니다. 이 시기엔 고작해야 나무 껍질과 그 위에서 자라는 지의류, 떨어진 나뭇가지, 약간의 씨앗 정도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먹이죠. 그래도 유럽 들소는 촘촘한 털 덕분에 이 냉혹한 계절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낙엽 수림은 이들의 진정한 고향이죠. 겨울에는 50마리 정도 되는 들소들이 무리를 지어 숲을 뒤지며 떨어진 열매나 나무뿌리, 눈 아래 묻힌 초지를 찾아다닙니다. 이맘때쯤엔 나무 껍질과 지의 식물, 심지어 나뭇가지도 먹습니다. 겨울의 기근에서 살아남으려면 먹이 한 조각이 아쉬운 상황이니까요.

겨울엔 대부분을 겨울잠으로 보내는 청설모는 햇살이 좋은 날 몇 시간 정도만 일어나 에너지원을 보충합니다. 청설모는 들소보다는 쉽게 먹이를 찾습니다. 소나무 밑에 떨어진 씨앗이나 미리 땅속에 숨겨놓은 도토리를 먹으면 되니까요. 뚜렷한 계절의 변화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하고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한 법이죠. 한편 많은 새들이 얼어붙은 숲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숲에서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추위를 피하죠. 숲의 나무들도 혹독한 계절과 싸우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몸통과 뿌리에 비축해두고 깊은 잠에 빠져 봄을 기다리는 거죠. 겨울에 나무의 생과 살을 가르는 건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 때마다 숲의 동물들은 생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절일 뿐이니까요.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숲은 빠른 속도로 잠에서 깨어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모두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전하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 나무는 증산작용을 하기 위해 표면적을 넓힐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은 크고 넓은 잎을 통해 이루어지죠. 이제 나무들은 전속력으로 일할 겁니다. 겨우 몇 달 안에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을이 오면 끝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푸른 잎이 자라는 동안 태양의 손길이 닿은 숲의 바닥에서도 생명이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초봄이 되면 유럽 들소떼의 구성원도 열에서 스무 마리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젠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넓은 초지에서는

지난 겨울 추위에 쫓겨 남쪽으로 떠났던 수백만 마리의 새들도 짝짓기를 하고 둥지를 짓기 위해 서둘러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럽 남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낙엽수림은 대부분 열대 출신의 새들이 차지합니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유럽 파랑새와 유럽 벌잡이 새는 확실히 남쪽에서 온 손님인 걸 알 수 있죠. 유럽 파랑새는 주로 땅 위에서 사냥을 합니다.

유럽 벌잡이 새는 유럽 파랑새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짝짓기 행동을 보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곤충을 선물로 바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냥꾼인지, 새끼를 먹여 살릴 능력은 있는지 암컷에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녀석들은 주로 날면서 사냥을 합니다. 숲과 풀밭에 살고 있는 수백 종의 곤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공중에서 순식간에 낚아채는 거죠. 그리고 짝짓기를 할 짝이 정해지면 둥지 근처에서 친밀감을 쌓습니다.

더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 새들은 이미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 방울새 부부에게 숲의 봄은 치열한 계절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들은 연이어 세 번까지 새끼를 낳기도 하죠. 낙엽 수림의 많은 새들이 매년 새둥지를 만드는 딱따구리의 습성을 고마워할 겁니다. 딱따구리가 떠난 둥지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까막딱따구리는 몸집은 큰 편에 속하지만 조심성도 많은 녀석입니다. 이들은 부리가 매우 단단해서 썩은 통나무를 쪼아 곤충의 애벌레를 찾아내죠. 변화무쌍한 낙엽수림의 에너지 사슬에는 죽은 나무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나무를 갉아먹는 딱정벌레들이 많거든요. 까막딱따구리는 이 죽은 나무 덕분에 딱정벌레의 유충을 잡아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유럽 들소들도 풍성한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변은 의외로 새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숲을 이루는 나무의 잎으로 다시 태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딱정벌레와 유충은 이후 수많은 새들과 파충류, 다른 곤충들의 먹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숲바닥을 가득 덮은 낙엽과 이끼수옥을 부산하게 움직이는 무척추 동물들은 먹이사슬에서 첫 번째 동물 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곤충의 다양성은 서식지 내의 물과 습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낙엽수림의 강과 개울은 복잡한 망으로 연결돼 있죠.

물과 가까운 나무뿌리 사이는 수달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족제비과의 이 수중 포유동물은 숲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웃이죠. 이들은 숲을 관통하는 강이 제공하는 식량 자원을 살뜰하게 이용합니다. 수달은 큰 물고기를 잡는 데 소문난 전문가이고 가끔은 작은 포유류와 가재까지 사냥하죠. 큰 송어라도 잡는 날이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할 겁니다. 한편 숲의 또 다른 포식자 물총새가 강기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녀석의 특기는 작살낚시입니다. 물총새는 수달과 경쟁관계는 아닙니다. 주로 작은 물고기나 가재를 먹고 사는 작은 새니까요. 만약 가재처럼 껍질이 단단한 갑각류를 잡았다면 가재를 나뭇가지에 쳐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먹습니다.

이 숲에서 삶의 리듬을 결정하는 건 계절입니다. 동물들의 식생활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죠. 곰은 이곳의 제철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식단을 조정하죠.

봄에는 풀과 꽃이 피어나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싱싱한 과일이 익어가고 가을에는 견과류가 한창입니다. 지금은 버찌의 계절이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무르익고 먹을 것이 넘칩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촉촉하죠. 지금은 다양한 버섯과 활력을 주는 달콤한 열매들, 그리고 도토리의 시간입니다. 낙엽 수림의 바닥은 그 어떤 삼림지보다 비옥하고 풍요롭습니다. 양분이 풍부한 낙엽이 차례로 쌓이면 쉴 새 없이 그 낙엽을 분해하는 곤충과 미생물, 균류들이 부지런히 활동하기 때문이죠.

식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변화 중 하나는 숲의 나뭇잎들이 천천히 빛깔을 바꾸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낙엽 수림의 생존에 필수적인 과정이죠. 이 시기에 나무는 나뭇잎의 양분을 끊고 낙엽을 떨구며 조금씩 활동을 멈춥니다. 잎 속의 초록색 엽록소가 사라지면 붉은색과 황갈색 색소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어떤 나무의 경우는 노폐물 때문에 자색과 적색을 띠기도 합니다. 수백만 장의 죽은 잎들이 몇 주 만에 숲을 알록달록하게 채우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신합니다. 이제 풍요의 시간입니다. 동물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먹으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죠. 그리고 생명의 주기는 다시 한번 강해집니다. 숲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강렬하게 순환하기 때문이죠.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위가 숲의 생명들을 마비시키자 순환의 고리는 다시 멈춥니다. 온대의 낙엽 수림은 원래 북미 대부분과 유럽의 상당 부분 그리고 동아시아를 뒤덮고 있었지만 현재는 무분별한 개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낙엽 수림은 큰 변화들을 겪었고 그 결과 지구에서 매우 귀한 자원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낙엽 수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생태계를 품어냅니다. 겨울에는 춥고 고요하며 혹독하지만 여름에는 따뜻하고 습해져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죠. 더없이 풍요로운 조합으로 사시사철 최고의 장관을 펼쳐내는 숲, 낙엽수림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0: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2: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3: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4: 방금 뭐였지?
2: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3: 대체 어떻게 된 거지?
5: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4: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5: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6: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7: 자, 가자!
1: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2: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1: 트리코! 뭔가 보여! 이게 뭐지?
2: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구지?
1: 처음 보는 친구인데.
2: 디바, 일어나.
1: 물이라도 끼얹어 볼까?
0: 여기가 어디지?
1: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0: 너희 누구야?
1: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2: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0: 메스터 고아!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1: 뭐? 스타코어가 뭔데?
0: 돌려줘! 빨리!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2: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0: 거짓말. 어서 돌려줘.
1: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0: 너나 떨어져.

0: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 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0: 너?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아, 안 돼!
0: 이대로 가다간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볼! 박대! 액션!
0: 셀리! 집게발 잡기! 액션!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4: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우즈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물이 필요해.
4: 물?
0: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5: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각자 위치로. 구지형 루프 흡착턱 액션. 자,
5: 테이코 불도저 액션.
0: 이제 괜찮아.
3: 우와! 보기 신호 스피드! 휴, 이대로만 계속 가면 되겠지.
0: 잠깐, 앞에 절벽이 있잖아.
5: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0: 내가 해결해 볼게. 셀리, 토네이도 액션!
3: 다음은 우리 차례야. 전부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응?

0: 구조용 튜브 액션! 안녕! 안녕!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작전 성공! 그렇게 된 거야.
1: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2: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잡는 걸 돕는

0: 된다.
1: 고마워, 티너.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2: 맞아.
3: 누구 얘기야? 설마...
1: 꼬지? 여기 있다! 내 스타 코어!
4: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풀리랑 꼭꼭 약속!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아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0: 저의 피닉스님이 이 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1: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2: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0: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버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3: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 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디 가려고?
2: 이런...

0: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1: 하지만. 네?
2: 피닉스 액션. 자.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1: 알겠어.
3: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2: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1: 이안아!
3: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1: 이안!
3: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2: 어디?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2: 고맙긴.
3: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1: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됐어.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목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아기 오리.
1: 뭐 그리는 거야? 어디? 어? 오호. 어? 해치?
2: 해치. 어? 안녕.
0: 어? 뭐야?
3: 뭔데? 어?

0: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봤지? 그나저나 모냥이 너 어디 있는 거야?
1: 두목님.
2: 모냥?
1: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2: 글쎄, 어딜 가도 해치 녀석이 나타나니.
3: 배고파.
4: 나도.
1: 뭐라도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2: 안녕. 훔치지 말고 정당하게 구하자.
3: 정당하게?
4: 어떡해요?
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듣도 보도 못한 마법쇼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또 고양이! 예쁜 오리도 나왔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5: 저런 걸 많이 봤는데.
6: 그런 거 말고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2: 더 멋진 거? 그게 할 줄은 아는데 안 돼요.
6: 그러지 말고
7: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2: 혼란한데.
7: 보여줘!
2: 알았어요. 릴리리야!
0: 문양이다! 아자작!
2: 진작 이렇게 할걸. 이건
8: 고양이같이 생긴 사람 어디 갔지?
6: 아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0: 도망갔군.
2: 해치 녀석 때문에 또 망쳤다.
3: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4: 맞아.
2: 하긴, 좀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3: 맞아요. 그럼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2: 자, 연습해보자.
3: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2: 응?
4: 뭐 하려는 거지?
3: 나도 몰라.
2: 시작한다. 닐리, 닐리, 닐리리야!
3: 뭐 한 거예요?
2: 그참, 다시 해볼게. 밀리, 밀리, 밀리리야! 성공이다!
3: 우와!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2: 그럼, 재채기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3: 그래요?
1: 공연 진짜 잘 되겠다.
4: 어, 예.
2: 그럼 이제
1: 쟨 누구야?
2: 여긴 왜 왔냐? 길을 잃었냐? 아무 생각 없네.
1: 먹고 싶어?
4: 먹어.
1: 잘 먹네.
4: 그러게.
2: 우린 나가보자.
1: 네, 가자.
4: 안녕.
3: 얘 따라오네. 집에 가야지.
1: 따라오면 안 돼.
2: 그만 가자.
3: 네.
4: 안녕, 아가야.
2: 닐리리야! 박수 쳐주셔야죠.
6: 아, 그냥 그런데.
4: 반응이 별론데.
3: 도모님, 아까 연습한 거 해보세요.
2: 그럴까? 자,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8: 진짜?
2: 오씨? 이 마법은 정말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0: 갑니다. 이리 오네. 밀리밀리밀리리야. 여기를 어떻게 왔어?
1: 마법 반응이야.
2: 얼레리오!
1: 얼레리오!
0: 녀석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아기 오리야? 재채기 좀 해봐. 아취! 아취! 이렇게!
3: 삐요?
0: 안 되겠다. 나오심! 빨리 피하자!
4: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야? 저쪽이다.
5: 멈춰!
0: 어디서 들리는 소리니? 해치?
5: 안녕.
0: 그만 좀 쫓아다녀라, 릴리리야. 자,
5: 아라리오. 헤이팅! 잡았다.
0: 뭐냐?
1: 나오심 출동!
5: 간지러워! 너희들 그만해! 그만하라고! 뭐야?
6: 저건 어디서 나타난 거야?
0: 아유, 살았다. 고마워. 난 좀 바빠서 그만 가볼게.
5: 안 돼!
3: 어? 삐야, 삐야!
6: 너부터 해결해야겠군. 알아! 어?
7: 얘는 아기 오리야. 그냥 마법에 걸린 것뿐이라고.
8: 맞아. 아기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야.
6: 뭐야?
3: 삐야.
6: 그렇군. 아리아리, 아라리요!
7: 아이고, 너 괜찮아?
8: 다행이다.
7: 그런데,
8: 벌써 사라졌네.
1: 이 근처일 텐데.
4: 나타났어!
0: 하마터면 잡힐 뻔해. 예? 누구냐?
2: 눈치 빠르네.
0: 밀리. 뭐냐?
1: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워져.
2: 잡았다.
1: 더 사고 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다.
2: 바로 3개로 내려갈까?
4: 무슨?
0: 뭔 일이냐?
2: 뭐냐?
0: 어떻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고맙습니다. 뭐냐?
4: 어? 저기야! 어? 무슨 일이야?
1: 누군가 모냥을 데려갔어.
4: 이런.
3: 나 갈게.
9: 내일 봐. 이게 뭐야? 아기 오리 같은데?
1: 여보세요. 안녕.
9: 다녀왔습니다.
10: 어? 그건 뭐야?
9: 집 앞에

0: 있어서 데려왔어요. 아빠한테 인사해.
1: 비야? 비야!
0: 귀엽죠?
1: 귀엽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 없이 도착했고.
1: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1: 자, 시작해보자고.
3: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는지 대결이야, 형?
4: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비트.
3: 뭐야, 자신 없어?
4: 순식간에 끝내주지.
3: 좋았어!
5: 이제야 스펠란저호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0: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5: 든든하군. 이제 헤비아이언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6: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5: 요리조리 바쁜 녀석이.
3: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6: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0: 사실은 메탈카드 봇이었다나 봐.
1: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0: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2: 솔레이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1: 미안하다.
3: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카드 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4: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 봇의 징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1: 깨어있었어? 일어났니?
4: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징후 그 자체 인생이다.
5: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4: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3: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4: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6: 내가 유감이군. 타이란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3: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6: 그건 그래.
7: 다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6: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다.
4: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8: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7: 뭘 새삼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6: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9: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4: 변화라.
1: 헤비 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4: 그 무법자를 아나?
1: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3: 타키를 데려간 건 의외였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
4: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7: 이게 몇 개째고?
10: 에프피는 응제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7: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고!
10: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의미 없다. 사바나드를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1: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때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10: 여긴 무슨 일이지?
11: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0: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1: 그래, 전설의 파괴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0: 그 파괴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4: 난 스타가디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6: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7: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9: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6: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3: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4: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저한테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어머니 타키온이었다.
6: 무엇이라?
3: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6: 믿을 수 없군. 부활을 위한 첫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1: 잠깐, 첫 번째라고?
6: 우리들의 신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4: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6: 으악!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다할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든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 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2: 다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3: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2: 왜 하필 이곳에?
3: 간단 건 중요치 않아. 이 지구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날려버릴 테다.
2: 아 참 이거야 원. 다키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3: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4: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맘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2: 다키!
5: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려나.
6: 그러자 준 내일 학교에서 봐.
7: 아 맞다 어서 과자 블루카.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1: 난 괜찮은데.
6: 집까지 데려다 줄게.
7: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 아들 좀 잘 부탁해.
5: 맡겨두시게.
8: 우와 여기 바보 형제 내가 사고치면 밥 안 줄 거야.
9: 한창 바쁘군. 특수자재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8: 왜 이제 와?
9: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8: 말랑 내려놓기라 해.
10: 자, 아이고 힘들어. 5분 알기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진 건 언제 찾으려나?
11: 아직 딥바이트한테는 소식 없지?
10: 그래도 너크러쉬 녀석이 음파탐지덕에 수월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1: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2: 오건 아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오름지기 몸을 움직여야 이게 더 보람찬 법이지.
10: 알았어.
2: 뭐야?
13: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2: 모르겠어. 머리가...
14: 쟤 왜 저러는...
12: 스카이가 뭐지?
13: 난 괜찮...
11: 무슨 일이야?
10: 아버지!
7: 블루카! 무슨 일이야?
1: 모르겠어. 이건...
12: 뭐야? 무슨 일인데?
7: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와!
15: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1: 소름 끼친다. 물러나 있어.
7: 무슨 일이야? 블러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8: 오고 있어.
1: 그래 가깝다.
7: 아들 뭐? 달?
16: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1: 왔거나? 야야 저 달 때문이야?
11: 설마 저게?
1: 이건 대체...
6: 블러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16: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6: 웜홀 반응이야. 도착한 거예요. 타이런트 제로가...

0: 어? 다시 사라졌어.
1: 젠장.
2: 어?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어? 아빠, 오셨어.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어?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럭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3: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7: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8: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9: 동료들을 수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10: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1: 태오,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2: 어,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3: 어, 어떤데? 어?
12: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간까지 약 6시간 반!
8: 그렇게나 빨리?
12: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3: 파괴자는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3: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10: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4: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은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10: 블루캅도 그럼...
13: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8: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11: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13: 이 중요한데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3: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13: 하지만
9: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14: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3: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할 거야.
5: 그래, 안나.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4: 네. 전력 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5: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6: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실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8: 어?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 부탁할게, 메가트럭커.
8: 나만 믿으시라!
7: 좋아! 메가트럭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4: 알았어.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0: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 절연 확인.
2: 적시 화동.
1: 냉각장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3: 우와! 다들 포탑을 차라!
4: 우리 차례야.
5: 너희들 준비됐지?
6: 응. 네. 뭐야? 어느 손 올리는 거야?
7: 아무거나 먼저.
8: 무슨 일이 벌어지지 기대되는.
9: 우리 와일드 카르보스의 힘을 잘 견딜 거라고.
3: 바라던 바다!
10: 남아진 녀석들은 언제 오지?
11: 저기들 오는군요.
3: 이건 늦어서 미안하다.
12: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7: 덕분에 편하게 왔지.
3: 만날 수 있잖아.
13: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4: 다녀올게.
4: 힘내.
7: 좋아. 모두 서둘러.
1: 타이런트 채로 감속 중. 대기권 침입. 준비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드디어 도착했다, 제군들. 휴가를 시작해볼까?
1: 와, 휴가다!
2: 짐들을 모두 방에다 올려놓고 해변으로 바로 갈 거야. 나 빨리 쉬고 싶어.
1: 와! 근데 이번 이야기는 휴가.
2: 제발 빨리 와라. 하루 종일 걸리네.
1: 지금 왔어요. 오, 철봉이다. 버튼이다.
2: 조심해, 빙고.
1: 어느 버튼을 누르면 돼요?
2: 5층. 아니, 그건 4야. 그건 6이고, 하나 아래. 아니, 7층이잖아, 아래. 또 4층이야, 위에. 그래, 잘했어. 내 정신 좀 봐. 애프터 선크림 챙기는 걸 잊었어.
0: 여보, 즐기러 왔잖아. 여기서 사면 돼. 진정해, 휴가 왔잖아.
1: 네, 휴가예요.
2: 해변에 가서 책 읽으면 그게 즐기는 거지.
1: 책 내용이 뭐예요?
2: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거야.
1: 그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방 어딨어요? 오, 다행이다.
2: 짐 내려놓고 선크림 바르고 해변으로 바로 가는 거야.
1: 와, 빙!

0: 여기 선물도 있네.
1: 선물? 비누인 것 같아. 빈 것 같도 있어? 찾아볼게. 와! 블루이 언니, 여기 옷장도 있어.
0: 옷걸이도 있어.
1: 써도 되는 거야?
0: 당연하지.
1: 우와!
0: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면 돼.
1: 이건 뭐지?
0: 모르겠어.
1: 그럼 이걸 오븐이라고 하자.
0: 좋아, 우린 인어가 되는 거고. 이너웨이터, 파이 하나 주문할 수 있을까요?
1: 어, 네, 만들어드릴게요. 삐삐, 금방 완성될 거예요, 이너선님.
0: 고맙습니다.
2: 준비됐어?
1: 삐, 준비됐어요.
2: 아니, 해변으로 나갈 준비되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은 발랐어?
1: 아니요.
2: 제발, 화장실에 선크림 있잖아. 어서 가자고.
1: 알았어요, 엄마.
2: 엄마, 얼른 가서 쉬고 싶어.
1: 와, 이 어쩌다.
0: 와, 빙고. 이건 뭘까?
1: 모르겠어.
0: 변기에 리본이 달려있네.
1: 아마 상을 탔나 봐.
0: 맞아, 세계 최고의 변기상.
1: 변기야, 축하해. 리본도 맞자. 오, 빙고가 자르고 싶어.
0: 하나를 더 찾고 싶은데. 변기 하나 더 있는지 찾아볼게.
2: 자, 다 준비됐습니다.
0: 아!
2: 우와!
1: 변기야?
0: 빙고! 이것 봐!
1: 우와! 욕조잖아!
0: 세모난 욕조야!
1: 여기에 마이크까지 있잖아!
0: 롤롤롤롤롤! 이것들은 뭘까?
1: 블루이 언니...
0: 그거 거품기나 아니야?
2: 식기 세척기 세제도 안 주나 봐.
0: 엄마! 거품 목욕해도 돼요?
2: 뭐라고? 안 돼! 지금 해변에 가야 해!
0: 제발요!
2: 바다에서 수영하고 나서 목욕하면 되잖아.
3: 아유, 목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자. 휴가 왔잖아.
2: 알았어, 그래. 그냥 해변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3: 아니면 먼저 내려가 있고 나중에 만나면 되지.
2: 어, 그래도 괜찮겠어?
3: 내가 여기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서 쉬어.
2: 어, 알았어. 안녕 얘들아, 모두 이따 봐.
1: 엄마 안녕.

0: 됐다.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1: 응, 저리 가.
2: 오, 난 거품이 좋아. 난 거품이 좋아.
3: 오, 노래 진짜 잘하는 것 같아.
4: 근데 아빠가 스파 켜줄까?
2: 스파가 뭐예요?
4: 보여줄게. 작은 구멍들 보이지?
2: 네.
4: 준비됐어?
0: 좋아. 제 1장. 당신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아니다. 책을 읽기 전에 해변을 먼저 즐겨야겠어. 아니, 책 먼저 읽을래.
2: 스파욕조 재미있게 즐겼나요, 올림피아?
5: 오, 그럼요, 멀린다. 너무 좋았어요.
2: 우리는 우아한 여성들이니까요.
5: 그럼요.
2: 오! 여기 의자에 핸들이 있어. 멋진데?
5: 핸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4: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0: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4: 아, 따라와.
0: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4: 내가 알려줄게. 쉬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들한테 가면 배울 수 있을 거야.
5: 이쪽으로 오면 돼. 잠깐, 저쪽으로 가야 돼.
2: 엄마, 이것 보세요.
0: 뭘 보라고? 어? 너희들 대단하구나.
5: 빙고 차례.
0: 너희들 정말 즐겁게 놀고 있구나.
4: 여기 여보, 가봐. 밖으로 가봐.
0: 그냥 해보는 거야.

0: 어우, 멋진데?
1: 이야기는 막대기 새.

0: 야!
1: 오! 우리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볼까?
2: 좋아. 우! 멀리 못 가네.
3: 던지는 법 알려준 사람 있어?
2: 없어요.
3: 당신이 알려줘야겠는데. 저기, 힐러씨?
4: 아, 미안. 뭐라고?
3: 아니야. 이리 와, 얘들아. 던지는 법 알려줄게요. 좋아. 저게 목표물이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옆으로 서면 돼요. 다른 쪽으로 빙고.
2: 어.
3: 무릎을 굽히고 편한 자세로 손가락으로 조준해서 뒤쪽 발에 무게를 실어서 빠르게 던지면 돼. 팔이 아니라 몸 전체를 써야 해요. 그래, 나아졌어. 다시 해볼까?
2: 왜 제대로 던지는 법을 알아야 해요?
3: 그래야 진짜 멀리 던질 수 있으니까.
2: 우리가 진짜 멀리 던질 필요가 있어요?
3: 가끔은.
2: 빙고 좋은 막대기 필요해.
3: 오, 저기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2: 찾으러 가도 돼요?
3: 그럼 가도 되지. 다시 해볼까?
2: 아빠, 저기 막대기까지 경주해요. 아빠.
4: 아, 미안 빙고. 뭐라고 했어?
3: 잊어버려 여보.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잖아.
4: 나도 알아.
2: 뭘 알고 계세요?
4: 아니야. 경주하고 싶어 정말?
2: 네. 준비 시작.
4: 아, 뭐? 아빠도 간다. 아빠가 잡으러 갈 거야.
2: 이겼다.
4: 아, 빙고. 아빠보다 훨씬 빠른데?
2: 오, 아빠 봐요. 이거 새 머리처럼 보여요.
4: 어, 그래. 그렇게 보이네.
2: 우리 막대기 새 만들까요?
4: 그래, 좋아.

0: 여기에선 행복할 거야. 주변에 새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빠? 아빠?
1: 아, 그래.
0: 이제 다른 막대기 찾아야 해요.
1: 근데 왜?
0: 이 막대기 새를 던질 수는 없으니까요.
1: 아, 그래. 안 되지. 우린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막대기 새야.
0: 넌 정말 아름다워.
1: 가자, 저기 둘러보자. 준비 시작!
0: 네! 안녕, 막대기 새야. 우와, 막대기들 좀 보세요.
1: 딩고는 저쪽으로 가고 아빠는 여기로 갈게.
2: 내가 이길 거야. 이리 와, 쿠키.
0: 막대기다.
1: 어떡해.

0: 막대기 새를 망가뜨렸어요.
1: 나도 알아.
0: 왜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마 막대기를 가지고 싶었겠지. 우리가 만들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0: 아이들 나빠요.
1: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야.
0: 이제 빙고의 적이에요. 막대기 새 진짜 좋았는데.
1: 그래, 아빠도 좋았어. 아름다운 새였지. 하지만 빙고가 뭔가 아름다운 걸 세상에 만들어내면 모두의 것이 되는 거란다.
2: 어우, 정말 아깝다. 와우, 해냈구나.
0: 아빠에게 자랑할 거예요.
1: 이 막대기로 새를 만들어볼까?
0: 아니요, 그건 막대기 새 아니에요.
1: 힘내요, 우리 딸 빙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어.
0: 아빠, 제가 던지게 해냈어요.
1: 아, 잘했어, 블루이.
0: 와서 보세요. 빙고, 언니랑 경주할까?
1: 아, 빙고가 지금은 좀 화가 나 있어.
0: 빙고 막 화나고 짜증나요.
1: 빙고 막대기 새를 누가 망가뜨렸어?
0: 네가 원하면 언니 친구 미아가 가르쳐준 방법 알려줄게. 이건 화나고 짜증날 때 해보는 거야. 좋아, 그럼 빙고 안에 있는 화랑 짜증을 모아보는 거야. 언니, 어떻게 화랑 짜증을 모을 수 있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찾아서 모으면 돼. 네 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아님 네 목에. 그리고 항상 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 알았어.

0: 등을 손에 다 모았다면?
1: 이제 어떻게 해야 해?
0: 그거 간직하고 싶어?
1: 아니, 빙고 가지기 싫어.
0: 그러면 네가 가지기 싫은 건 어떻게 하고 싶을까?
1: 언니한테 주면?
0: 와, 나도 싫다지.
2: 아니, 아빠도 싫어.
1: 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0: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1: 와우.
0: 아니, 엄마가 알려준 대로 이런 건 진짜 멀리 던져야 해.
1: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옆으로 서서
0: 무릎을 굽히고
1: 편한 자세로.
0: 잘했어.
1: 이쪽 발로 조준해서 힘차게.
2: 우와, 바다 저 멀리까지 날아가겠는걸.
1: 풍덩하는 것 좀 봐. 저기에 풍덩했어.
2: 저기에? 저기 봤어?
1: 네, 100만 킬로미터 빨리 갔어요.
2: 잘 던졌어.
0: 응, 잘했어 빙고.
1: 고마워.
2: 이제 기분이 어때?
1: 좋아요.
2: 우와,
1: 고마워 언니.
2: 그래, 고마워 블루이.
0: 고마운 건 미아죠. 미아가 알려준 거니까. 던지는 건 엄마가 알려주셨고요.
1: 우리 엄마 있는 것까지 경주해요.
0: 네, 아빠 같이 경주하실래요?
2: 그래, 좋아. 아빠가 준비 시작할게.
1: 좋아요, 준비.

0: 이번 이야기는 물건 소개하기.
1: 루이, 소시지 먹어.
2: 아, 네,
1: 여보세요? 서핑보드 판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어요.
0: 뚜뚜뚜.
1: 상태는 좋은 거죠?
2: 아, 좋아요. 네, 제가 살게요.
1: 루이, 소시지.
2: 네, 펠튼가 16번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따 봬요.
0: 우와. 혹시 우리 서핑보드 사주시는 거예요?
1: 어? 같이 서핑보드 사러 갈래?
0: 네!
1: 소시지 먼저 먹어.
3: 아빠, 왜 항상 우리에게 명령만 하세요?
1: 명령한 적 없는데?
3: 아니요, 하세요. 이러시잖아요. 이거 해, 저거 해.
0: 언니가 맞아요. 그러세요.
1: 이미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3: 아니요.
1: 했어. 기억 안 나? 투명한 친구 티나가 아빠를 괴롭혔을 때 있잖아. 아빠가 뭘 시키는 게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배웠는데?
3: 배운 적 없거든요.
0: 빙고도 없어요.
1: 정말이야? 아이, 그거 참 실망이네.
4: 좋은 아침.
0: 엄마!
4: 빙고! 내일 물건 소개하기 준비는 다 한 거야?
0: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안녕, 빙고!
0: 꽃게발을 가져왔어요.
1: 물건 소개하기는 말을 해야지, 빙고.
0: 빙고는 보여주는 건 잘하지만 말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1: 꿀팁 하나. 간단하게 해.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해.
4: 아마 꽃게들이 내골격 대신 외골격을 가졌다고 말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뼈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미토콘드리아. 알았지?
0: 아니요.
1: 봤지?
3: 아빠, 토마토 케첩 좀 주실래요?
1: 그래.
3: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케첩은 뭐예요?
1: 이건 아빠의 토마토 케첩이야.
3: 그럼 이 케첩은 누구 거예요?
1: 그건 블루이 케첩이지.
3: 제 토마토 케첩이랑 아빠 케첩이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1: 블루이 케첩이 건강해. 설탕이 적게 들어갔거든.
3: 아! 그럼 아빠 케첩 좀 먹어도 돼요?
1: 좋아. 그냥 맛만 봐.
3: 와! 저도 아빠 토마토 케첩 먹을래요.
1: 그건 안 돼. 블루이 거 먹어.
3: 아빠 케첩 맛이 더 좋아요.
0: 먹어보고 싶어요.
1: 아이들은 건강한 거 먹어야 해. 이제 그만.
0: 아빠 케 너무 맛있어요.
3: 근데 왜 아빠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하나도 맛없는 거 먹어요?
4: 아빠가 말하는 건 잘하는데 설명은 잘 못하는 것 같네.
1: 네.
0: 제발요.
1: 안 돼.
3: 됐어요. 이제부터 아빠가 명령할 때마다 세워볼 거예요.
1: 그래. 근데 먼저 소시지 먹으면서 해.
3: 소시지 먹으면서 해가 첫 번째 명령이에요.
0: 첫 번째 명령.
1: 먹으면서 이야기하지 마.
3: 두 번째.
1: 이런.
4: 이거 맛있는 거야.
0: 엄마!
1: 좋아, 개구쟁이들 이제 출발하자.
3: 이제 출발하자, 세 번째예요.
1: 이제 출발하자가? 이건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
3: 명령 맞아요.
1: 나원, 지킬 건 지켜야지. 안전벨트.
3: 네 번.
1: 그만 좀 해, 얘들아. 너희한테 안전벨트 하라고 하는 건 명령이 아니야.
0: 아니요, 명령 맞아요.
1: 알았어, 들어봐.
3: 들어봐, 다섯 번.
1: 아빠 말은, 잠깐만 기다려.
3: 잠깐만 기다려, 여섯 번.
1: 내비게이션, 펠튼가 16번지까지 길 안내해줘.
0: 내비게이션한테도 명령을 하시네요.
1: 알았어, 들어봐.
3: 일곱 번.
1: 아빠가 설명 좀 하게 해줄래?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건 아빠가

0: 어쩌고 저쩌고 화장실 청소해라. 어쩌고 저쩌고 방 안에 가두는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1: 아니요.
0: 왜 몰라?
1: 말이 너무 많아요. 오래 이야기하면 지루하다고요.
0: 아, 빈 거는 귀 청소해야겠어.
1: 귀 청소해야겠어, 8번요? 아... 서핑보드 사는 곳에 다 와가는 거예요?
0: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1: 조금만 기다려, 9번.
0: 아, 이런, 아빠 이제 그만할래.
2: 50m 전반에서 좌회전하세요.
0: 아니?
1: 응?
2: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0: 아니, 그러기 싫은데.
1: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내비게이션에게 방금 아니라고 하셨어요?
0: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하라고 시킨 거 싫어.
2: 경로를 따라가세요.
0: 내 경로대로 따라오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1: 내비게이션만 안 들으면 안 돼요.
0: 왜 안 돼?
1: 지금 아빠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도와주고 있잖아요.
0: 아빠한테 명령하고 있잖아. 계속 그러고 있어.
1: 내비게이션만 안 들으면 길을 잃을 거예요.
0: 아, 두고 볼까?
2: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0: 아니?
2: 계속해서 직진하세요.
0: 아니, 그러기 싫은데.
2: 유턴하세요.
0: 아니, 괜찮아.
2: 경로를 따라가세요.
1: 조각상 엄청 많다. 서핑보드 여기에 있어요?
0: 아니, 길을 잃은 것 같네.
1: 말했잖아요.
0: 이제 어떻게 서핑보드를 찾으러 가지?
1: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0: 정말로?
1: 네.
0: 내비게이션이 명령하는데도?
1: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0: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해볼게.
1: 안녕, 조각상들아.
2: 50m 전반에서 우회전하세요.
1: 이제 시키는 대로 우회전하세요.
0: 잘 찾아야 할 텐데.
2: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0: 그냥 여기서...
1: 아빠!
0: 알았어.
2: 계속 직진입니다.
0: 그러시다면...
2: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 저기, 서핑보드예요!
0: 우와, 제대로 찾았네.
1: 말했잖아요.
0: 내가 미안해, 내비게이션.
1: 아니, 괜찮아요.
4: 우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1: 꽃게발이에요.
4: 오, 한번 볼까? 이건 산호개의 발이구나.
1: 오.
4: 여기 이것 좀 봐. 야.
1: 빙고 해봐도 돼요?
0: 블록이 던진다. 거기 끈 좀 아빠한테 던져줄래?
1: 네, 아빠.
0: 아빠가 명령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겠지?
1: 네, 할 수 있어요.
4: 그렇지.
1: 안녕하세요, 여러분.
5: 안녕, 빙고.
1: 빙고의 물건 소개하기는 꽃게발이에요. 이건 산호개라고 합니다. 오, 이것 보세요. 딸깍!
5: 우와! 우와! 또라이거!
6: 좋아, 로봇 빙고. 앞으로 이동해. 멈춰, 로봇 빙고. 제자리에서. 좋아. 이제 치카치카해, 로봇 빙고. 그래. 알았어. 저기 칫솔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칫솔 위에 올려봐. 아, 아니. 치약 다시 들어봐. 뒤로 돌아. 그만 돌아. 치약 뚜껑 열어. 좋아. 칫솔은 내려놔. 아, 아니, 바닥에 말고 세면대 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놔. 그 다음은 칫솔을 들고 치약을 칫솔 위에 발라. 치약을 이제 세면대에 올리고 이제 치카치카 시작. 칫솔을 입안으로 넣어. 아니, 치약이 묻어있는 반대쪽을 입안으로 넣어야지. 이제 칫솔로 치카치카. 이제 됐네. 앞으로 닦고, 뒤로 닦고, 옆으로 닦고. 자,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세면대 앞으로 숙이고, 치약을 세면대 안쪽을 향해서 퇴퇴퇴! 그래, 잘했어. 칫솔 끝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가.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면 끝! 만세! 아주 잘했어, 로봇 빙고.
0: 근데 빙고, 자기 전에 쉬야는 꼭 해야 돼.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오?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6: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7: 자전거.
6: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7: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7: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7: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6: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7: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6: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7: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6: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7: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6: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6: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7: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7: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7: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6: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7: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6: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7: 처음에 수의대 들어가

0: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말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준비? 7
2: 9 8
3: 7
1: 6 5
3: 4
1: 3
3: 2
0: 1
4: 발사!
1: 숫자 10 달라라 도착! 내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2: 9
0: 마기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3개의 위대한 도야!
5: 달나라에 왔어!
2: 9
0: 그리고 1
5: 별로 안 힘들었어!
0: 너무 재밌어!
5: 1, 2, 3, 4, 5, 6, 7, 8, 9! 9 외계인!
0: 1을 더하면 10! 오~
5: 9
0: 더하기 1은 바로
1: 10!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다 올려줘. 10은 바로
3: 8 더하기 2!
6: 달나라에 왔어. 8이랑
3: 2가
6: 어떻게 온 거지?
3: 모르겠어.
6: 1, 2, 3, 4, 5, 6, 어? 7, 8, 어? 8 외계인 전부 어? 집에 가나 봐.
3: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6: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3: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와우!
6: 8!
3: 더하기 2는 바로
1: 10! 숫자 10 다시 붙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3: 7!
1: 더하기 3!
7: 달나라에 왔어! 7!
0: 그리고 3!
7: 정말 행운이야!
0: 나 좀 봐! 우후! 야!
7: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0: 제자리 준비 발사.
7: 너무 무거워. 7
0: 더하기 3은 바로
1: 7. 숫자 10 뽑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7: 6
6: 더하기 4!
8: 달나라에 왔어! 6이랑 4!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9: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오!

0: 완전 멋지다.
1: 여전히 무거워.
0: 소화기 사는 바로
1: 쉬. 늦기 전에 어서 서둘러. 이제 남은 건 단 두 명뿐. 지금 바로 5 더하기 5. 타이날에 왔어. 5랑 5. 정말 살아 숨 쉬는 기분이야. 우리가 도와주자. 하이파이브. 어서. 5 더하기 5는 바로 10. 1부터 10까지 넘버 블록스. 달나라 여행 후 다시 집으로 출발.
2: 아, here I am.
3: But I don't know who I am.
2: Let's take a look. Ah, I know. I'm brown.
3: No, I say
2: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3: What have we?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구조 조종사.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헬기 조종사가 돼볼 거야. 구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로 무전기처럼 서로 연락할 거야. 알았다. 오버.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구조 조종사가 될 거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구조조종 산돌이 할래? 좋다고? 그럼 같이 구조 임무를 찾아 떠나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구조조종사 친구들 나와라. 오버. 내 무전기 말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 알았다, 오버. 알았다, 오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구조조종 산놀이! 구조 임무가 생겼다! 핵이 출동!

0: 아저새구나. 아니 집게발. 우적 우적 우적 우적. 딱딱 집게발.
1: 비씨가 맞았어. 난 악어라고. 우적 우적.
2: 모두 비키세요. 자 지금 착륙합니다. 바라바라.

0: 따바라바라바라.
1: 안녕, 제이런.
0: 얘들아, 안녕. 구조조종사 놀이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오버.
1: 좋아. 난 안내할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게. 바로 내 무전기로.
2: 오우, 난 구조종사 할래. 근데 헬기 조종하는 막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조종막대, 조종막대.
1: 우와, 찾았어.
2: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1: 우와, 된다.
2: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1: 와우.
0: 비씨, 넌 뭐 할래?
2: 어? 비씨? 길을 잃어? 너 지금 거기 있잖아. 어, 잠깐 사라졌네.
1: 캠핑하러 온 비씨가 사라졌어. 구조조종사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노랗고 솜털 같은 친구를 찾고 있어요.
0: 우리 첫 번째 구조 임무야. 자, 그럼 이륙 준비.
2: 내가 헬리 신용갈 때. 헬기 이름이 헬리거든.
0: 헬리 출동! 지금 확인하러 간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저기 바위섬이야.
2: 근데 섬 주위가 온통 물이잖아. 아참, 섬은 원래 그렇지.
0: 밧줄 사다리를 내려서 타고 내려가자. 근데 헬기는 누가 조종하지?
2: 당근 인형이 있잖아. 당근아, 너 조종사 면허 있지, 그치?
1: 있대.
0: 우후! 사다리 간다.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봐봐.
2: 우와. 엄마야.
0: 자, 꽉 붙잡아. 이게 많이 흔들리거든.
2: 잘 좀 붙잡고 있어줘, 당근아.

0: 거라고? 아이 참. 데이지, 이건 BC가 아니다. 다시 말할게. 이건 BC가 아니야. 어쨌든 구조는 했잖아.
1: 알았다. 좀 더 살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
0: 고맙긴 뭘 민들레야.
2: 우와! 내 모자!
1: 구조 조종사대, 내 말 잘 들리나? 방금 낙엽산 쪽에서 뭔가가 보였다. 오바!
0: 알았다. 지금 확인하러 간다. 우와, 이 무전기 진짜 잘 들려. 데이지가 꼭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니까. 여기부턴 내가 맡을게.

민씨는 어디 있는 거지? 구조조종사 친구들, 손상안경을 써서 같이 찾아보자. 혹시 노랗고 보송보송한 게 보이니? 저거야! 산 옆에 착륙한 다음에

0: 일은 여기 있어. 맡은 일이 있잖아. 데이지 나와라. 지금 낙엽산에 올라간다. 오버. 알았다. 좋아, 이제 구해주자. 내 모자잖아. 집에 잘 왔어.
1: 그럼 피씨는 어디 있는 거지? 방금 들었어?
0: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1: 이 근처에 있나 봐. 잠깐만 피씨, 금방 구해줄게.
2: 발견! 구조팀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다.
1: 피씨가 없잖아.
0: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 모자가.

우리가 해.

0: 이제 내가 구조될 차례지. 얘들아, 다들 눈 감고 열 가지 세워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하나, 둘, 셋,
0: 짜잔, 붙어.

0: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1: 행복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1: 근데 잠은 꽉 붙어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2: 그거 참 신기하네.
0: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3: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0: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결말까지.
4: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오늘은요,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짓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5: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아주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6: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5: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0: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5: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어?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아, 근데 평지붕집이구나. 꿍집인 줄 알았는데.
0: 오,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 있는 집이네.

0: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1: 간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2: 오! 와,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와, 참 정원 좋네. 아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아유,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3: 감사합니다.
2: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네,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네요.
3: 저희도 첫 집은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2: 그러셨구나.
3: 이번이 두 번째 집입니다.
2: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로망을 한번 잃어보시고.
3: 맞습니다.
5: 살아봤으니까요. 아, 두 번째 집이니까
2: 좀 단순하게.
5: 네. 아,
3: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헌,
5: 아내 조은혜입니다.
3: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뭐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5: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3: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1: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5: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뭐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3: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저런 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도심 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집이 됐답니다.
2: 네, 요거 이제 벽돌이란 게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죠.
3: 네,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뭐, 재택근무라도 하시나요?
3: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2: 그래요?
5: 네. 저는 뭐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저는 115km.
2: 네? 편도?
3: 저는 뭐 왕복 115km는 되는 것 같고.
2: 왕복 115.
1: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5: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1: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2: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1: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0: 공간도 뭐 엄청 넓은데요?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오, 밝게. 와.
1: 와,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0: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어,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0: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2: 7m요?
3: 예.
0: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3: 네네네.
0: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3: 여기가 한 4m 좀, 네, 좀 높고요. 아, 예.
0: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3: 네.
0: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3: 네네네.
1: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4: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네.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0: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4: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0: 아, 손수.
1: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0: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1: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0: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네.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네.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1: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5: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1: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 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5: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예,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다만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5: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4: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놈의 줄자.
5: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1: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0: 설마 이 집이 목조주택은 아니죠?
4: 목조주택입니다.
0: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아, 이거 신기하네.
1: 젖집에서 한번 경량목 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목재로 보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2: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쇠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0: 그러죠.
2: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0: 그래요.
2: 예. 예, 못 꾸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예, 틀이 맞춰지잖아요.
0: 재밌다.
2: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4: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2: 네.
4: 계절에 따라서 네.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참 대범하시네요.
1: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리적 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0: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2: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0: 의미리야
2: 마음에.
1: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5: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의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4: 길바닥이 다 트라버틴. 막
5: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4: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5: 보면서 아 야,
4: 이거다 이런 느낌이다.
1: 와 정말 대단하시네.
5: 이태리에서 정말 배로 실어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 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였죠.
4: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 더 깰까요? 저기를 좀 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저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1: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요리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5: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쳐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4: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저기.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0: 그렇네.
4: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없이. 네.
6: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0: 야, 그 마음을 또 알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4: 네,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네.
1: 드레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4: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과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네,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팬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0: 멋있지.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심지어 계단을 내려가네요.
1: 네.
0: 이야.
1: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와, 여기 또 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야, 참 신기하네. 아까 거실에선 전혀.
2: 네.
1: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 분 침실은.
2: 네, 좀.
1: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에 했던 부엌방 위치인데. 네. 아,
2: 저희가 첫 집일 때, 근데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2: 출근할 때 뭔가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1: 올라가야
2: 되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 안 올라가니까.
3: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4: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 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 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했었고요.
5: 지금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4: 네, 저희가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 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앞자리가 한 두 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5: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5: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4: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서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편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
3: 우편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4: 딱 찾아뵀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문제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아, 어르신 저희가 이런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괜찮으신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여드렸더니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3: 부부의 땅이 높으니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옹벽을 쳐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부의 설계에 옹벽이 있었답니다.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유 그거 다행이었네요.
4: 저희 나중에 준공 허가 나왔을 때 저희 밥 사주셨어요. 고기 사주셨어요.
5: 고생했다고 밥 사주시고.
4: 고생했다고.
3: 그러고 보니 멋진 집을 탐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앞집 덕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0: 야, 완전히 뭐 정말 카펫 깔린 것 같다. 와.
3: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0: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평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3: 원래 단층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0: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루처럼 만들었답니다. 대돌과 전통 마루까지. 어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1: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 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2: 야, 두 번 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뭐 건축가가 되신 것 같아요.
0: 한때 밴드 생활도 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남편의 아지트랍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완벽한 손님방으로 변신. 온도를 깔아놓은 마루가 침상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온 지 이제 3년째. 남편은요,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2: 바꿨어요.
3: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아,
2: 약간 하얀 장이 잠깐 위치가 애매한가?
3: 어차피 또 곧 바꿀 건데요.
2: 그래? 좀 옮겨볼까? 이게 약간...
3: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0: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이를 좀 자연적인 단차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1: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3: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 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4: 서울 근교에 있지만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야 강화도 더 좋네요. 근데 피디님 오늘 힌트는 뭐죠?
5: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4: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참나 오늘 또 힌트 난해하네.
0: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4: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와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0: 어머나 무슨 예술자.

0: 진짜. 와우. 이야.
1: 천안을 다 품었습니다.
0: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1: 염화강이에요. 지금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0: 네.
1: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0: 와, 멋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2: 예.
0: 만드셨구나.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2: 우리 이분 아이디어.
0: 아, 그래요? 와, 오.
3: 아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1: 원래는 저희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이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로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서 옥탑방을 들어갈
0: 아이디어
1: 생각이었거든요.
0: 좋네요. 예.
1: 근데 그걸 못하니까
0: 풍경도 좋고 하니.
1: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3: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2: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3: 신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1: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커튼이 없어요.
0: 커튼도 안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든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야, 근데 두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그래요.
3: 6년 전 본체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그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0: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1: 네,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0: 현관이 없는데?
1: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0: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1: 네.
0: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1: 아, 네, 거실입니다.
0: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카페
1: 거실이에요.
0: 같기도 하고요.
3: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2: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0: 왔다 갔다 하시니까.
2: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한 단계를 더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0: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1: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렸거든요.
0: 아, 그랬을 것 같아요.
1: 청소는 정말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걸레질도 해두고.
3: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2: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0: 아, 해도.
2: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 남향이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0: 바로 꺼야 돼요.
2: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3: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1: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3: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0: 어떤 보면 한옥이라 이 중목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0: 아니죠.
1: 아, 철근은 아니고요.
0: 네.
1: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0: 아, 철골조구나.
1: 예,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0: H빔이에요.
2: 예.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0: 네.
2: 이거는 제주도에서 다 캐왔어요, 사실은.
3: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2: 저는 남자애랑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싫거든요.
0: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1: 그렇습니다.
0: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각집, 막 이런, 우리,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1: 우리는
0: 따로 자르는데,
1: 화장실이 많으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2: 화장실이 총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꽉 붙어 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0: 그거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2: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3: 가만 보면 이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V자로 된이 처마 좀 보셔.
1: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벌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중간에 모여서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3: 그 중에 제일은 생활 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돼 있다네요, 글쎄.
0: 가볼까요?
2: 공유해 보실래요?
0: 오, 와,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2: 아, 네.
0: 야, 그리고 한식문. 와.
3: 이제야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 집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0: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2: 사실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여기 싱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곳이에요.
3: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방. 그럼 겨울방에는 뭐가 있을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
0: 한번 열어볼까요?
1: 아, 그러시죠.
0: 네. 오, 여기는 완전히 한식 방이네요.
2: 저희가 겨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 인 하우스입니다.
0: 예상은 했지만 설마 황토방?
2: 네, 맞습니다.
3: 집안에 양옥과 한옥이 공존하는 파격적인 설계는 아내가 직접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글쎄, 문지방이 따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2: 알겠어.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3: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이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2: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4: 근데 그렇게까지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2: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3: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뭐길래 아궁이 앞을 떠나지를 못하실까?
1: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4: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1: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3: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꼬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5: 두끼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
6: 갈 때는 또 싸줘요. 다 싸줘요. 그래서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죠. 이렇게 좋은 친구가
3: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2: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인데 그 중심

0: 어딘가 가운데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였어요. 매일.
1: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0: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쳤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1: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0: 사실 행복하고 놀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2: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3: 예.
2: 한번 열어볼까요?
3: 예.
2: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3: 아, 그래요?
2: 예. 네.
1: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했답니다.
0: 남편이요, 이걸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2: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을
3: 그렇죠.
2: 만드는 건데,
3: 예.
2: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남아요.
3: 네, 맞습니다.
2: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으로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머니는 대단하시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0: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에 불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3: 자랑이십니다.
0: 오늘은 추워, 불좀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2: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1: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0: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 대한 다 표현하거든요.
4: 일기 훔쳐보셨어요?
0: 날마다 훔쳐봐요. 그 댓글도 달아요.
1: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5: 투축나무 가지에 산까치가 수북하다. 미연님의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미연님은 도장이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속꼬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예정이다.
6: 미연님도 훔쳐보신다면서요?
5: 나 보는 데서는 안 보는데요. 나 없을 때다 보나 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6: 자물쇠를 채워놓으세요, 그럼.
5: 자물쇠를 만들라 봤는데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1: 두 분, 소꿉친구처럼 재미나게 사시네. 이런 거를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공간인 별채는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직영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철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2: 집 전체적인 배치로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집실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3: 아니야, 무조건 나 안에 분이.
0: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네. 즐겁지 않을까요?
2: 더 행복해지고.
0: 네.
2: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 작당이구나.
1: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0: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동무 하실 분이 연계인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두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려고 그래요.
1: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2: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0: 요즘 너무 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는 회사 치유할 수 있는 시인들도 초대하고 쭉 상황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5: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흘러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1: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2: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7: 우리 또 성분은 또 제대로 하거든요.
2: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8: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7: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9: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0: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함께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되는 환상의 짝꿍 요리. 깔끔한 손맛으로 정평이 난 한명숙 선생님의 여름 제철 요리를 소개한다. 오늘의 주인공, 청국장으로 만드는 별미 요리. 청국장 하면 보리밥, 보리밥 하면 청국장.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꿀팁부터 비빔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노하우가 가득. 보리밥 위에 청국장 소스와 향긋한 채소들을 듬뿍. 구수한 청국장 보리 비빔밥부터 속까지 시원해지는 냉국의 계절. 더운 여름철 꼭 먹어야 하는 국요리. 아삭한 오이와 부드러운 미역이 만났다. 미역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오이 미역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꼼꼼하게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오빗 살터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고소한 청국장에 보리밥은 국룰이잖아요. 함께 쓱쓱 비벼먹으면 정말 부러울 게 없는 한 그릇인데요.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씹을 때마다 이제 톡톡 터지는 이제 보리밥.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걀 지단. 예.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으로 이제 김가루. 네. 약간 이제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네. 좀 약간 이제 채소들 뭘. 네. 넣을까 하다가 이제 여름 부추.
1: 맞아요.
2: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돌나물. 그리고 혹시 있으시면 새발나물. 예. 나물 한두 가지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색감으로 파프리카 넣고. 네. 그 상추도 있으면 조금 쓰시면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채소까지 든든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선생님, 청국장으로 비빔 소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 네. 들었어요. 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청국장 소스에는 역시 이제 청국장 이제 준비하시고. 네. 청국장만 하시는 것보다 된장 같이 섞으신 구수하거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이제 고추도 좀 넣고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좀 날려주는 맛술, 그리고 멸치 국물. 예. 준비하시고 참기름 깨 요 정도 있으면 됩니다.
1: 이 청국장 보리밥은 고추장에 새빨갛게 비벼먹는 비빔밥과는 조금 다른 매력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구수한 매력에 얼른 빠져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들 한번 썰어볼게요.
2: 네,
1: 청국장 보리 비빔밥.
2: 네,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채소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예. 저는 이제 파프리카가 있어서 파프리카

0: 넣는데 겨울에는 무도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1: 겨울에는
0: 네, 이렇게 해서 좀 채를
1: 예.
0: 너무 길지 않게 한 4, 5cm 정도.
1: 계절에 따라 제철
0: 네,
1: 재료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네. 그래서
1: 이
0: 이제
1: 세발나물은 이 봄에 한창 많이 나왔고
0: 네,
1: 지금도 또 구하면
0: 지금도
1: 그럴
0: 예,
1: 수도
0: 그, 예,
1: 있어요.
0: 그래서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1: 예.
0: 없으시면 깻잎 뭐 이런 거 넣으셔도
1: 맞아요.
0: 괜찮습니다. 세발나물 그리고 돌나물. 예,
1: 돌나물.
0: 그리고 요거는 상추, 뭐 청상추 쓰셔도 되고
1: 예.
0: 잘 비벼질 수 있도록 한 1cm 정도
1: 예.
0: 간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예.
0: 상추 준비를 했고요.
1: 선생님, 사실 오늘 이 메뉴가 너무 기다렸던 게, 정말 밥하기 귀찮을 때 제일 만만한 게
0: 그렇죠.
1: 비빔밥이거든요. 예.
0: 그래서 사실 비빔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1: 예.
0: 오늘 이제 청국장으로 하면 또 구수한 맛이
1: 맞아요.
0: 완전 또 별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추도 한 이제 2, 3cm 정도.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부추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고.
1: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을 했는데,
0: 네.
1: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소스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음팬
1: 네.
0: 냄비에다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팬을 조금 이제 불을 켜신 다음에
1: 네.
0: 여기다 이제 기름 재료를 한번 볶을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식용유를
1: 예.
0: 이제 조금 둘러주시고요. 많이 두르지 마시고.
1: 예. 선생님,
0: 네.
1: 저희가
0: 가볍게.
1: 선생님과 요번 주에
0: 네.
1: 요리를 하고 난 후에
0: 네.
1: 요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0: 네.
1: 조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0: 그렇죠.
1: 예.
0: 왜냐면 여름에 또불 쓰기 싫어서
1: 예?
0: 여름에 불 쓰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
1: 맞아요.
0: 이제 불 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게 제가 또 쉽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둘러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이제
1: 양파를
0: 예, 쫑쫑쫑쫑 이제 썰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다진 양파.
1: 양파는
0: 네.
1: 어느 요리에 들어가도 다
0: 잘 어울리죠.
1: 맛있는데.
0: 그리고 예.
1: 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0: 네.
1: 청국장과 섞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네, 그래서 양파 자체가 왜 청국장에서 나는 퀴퀴한 그런 향들도 잡아주고
1: 네.
0: 천연의 은은한 단맛이 있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되게 감칠맛 살려서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너무 팬 달구지 마시고
1: 네.
0: 넣고 이제 온도를 서서히 가볍게 이제 올려가시면서.
1: 네. 자, 저도 이제 이 청국장 소스가 어떻게
0: 네.
1: 만들어진지 너무 궁금한데 제일 먼저는
0: 네.
1: 이 양파를 달달
0: 네,
1: 볶는다.
0: 양파를 이제 볶으시다가
1: 예.
0: 고추를 이제 넣고 같이 볶으시는데
1: 예.
0: 매콤한 거 원하시면 저는 오늘 청양고추. 아, 우리 온 가족이 아이들 먹을까 매운 거 싫다 그러면 오이고추나 풋고추.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고추를 자, 이렇게.
1: 청국장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이제 고추 좀 약간 칼칼하면 여름에 좀 더워서 입맛 없으실 때
1: 네.
0: 드시기 훨씬 더 좋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살짝 이렇게 투명한 기가 돌게 볶아지고 나면
1: 네.
0: 여기다 이제 청국장.
1: 요때 청국장을 넣는 거죠.
0: 네, 청국장을.
1: 자, 근데 많은 분들이
0: 네.
1: 이 청국장은 이 100m 밖에서도 청국장
0: 네.
1: 요리한다는 걸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청국장들은 이렇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요즘 이제 청국장 향 너무 강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1: 네.
0: 요즘은 이제 그 띄우는 거 이렇게 옛날보다 많이 띄우진 않아서
1: 네.
0: 이렇게 쿰쿰한 냄새 나지 않는 것들,
1: 네.
0: 이제 냉장 유통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볶아주시면
1: 네.
0: 향을 또더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1: 구수하게.
0: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된장도
1: 오.
0: 같이 들어가면 더 구수한 맛을 살려줍니다.
1: 그렇죠.
0: 네.
1: 자,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0: 네.
1: 이 청국장은 너무 가열을
0: 네.
1: 하면 이 영양소들이 맛있는 맛이 또 파괴가 된다고.
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볶아지고 나면
1: 네.
0: 여기에다 이제 재료들이 조금 이제 끓어서 나는 어우러지는 맛 살리기 위해서 이제 멸치 국물이나 밑국물을 좀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는 된장 청국장 향이 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1: 네.
0: 이러시면 이제 뭘로 해결을 하시냐면
1: 네?
0: 저는 맛술을 이렇게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끓이면서 나는 그런 이제 된장의 약간 좀
1: 쿰쿰한
0: 그런 향들을
1: 네.
0: 이렇게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1: 네, 확실히 아까 양파도 그렇고
0: 네.
1: 이 맛술도 그렇고
0: 네.
1: 이 청국장의 쿰쿰한 향을
0: 네.
1: 확실히 날린 것 같고 지금은
0: 맞아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수한 향 있잖아요.
0: 그쵸? 네.
1: 그 먹음직스러운 그 향이 더 많이 나는
0: 네,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향이 구수하네.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걸쭉해질 때까지.
1: 예.
0: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빔 소스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죠.
1: 사실 저도 예전부터 이 보리밥을
0: 네.
1: 좀 즐겨 먹었었어요.
0: 네네.
1: 좀 안 어울리죠.
0: 네, 도시 남자.
1: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리밥은 이제, 뭐, 이제 씻기가 좀 어렵다는 말도 있고,
0: 네.
1: 좀 자주 드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보리밥 뷔페를

0: 가면서 예. 거기 이제 보리밥으로 빈밥
1: 비벼 넣어 주죠. 예, 그게 톡톡 터지는 이제 맞아요. 그 보리 특유의 식감이 있고 네. 그게 아마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매력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0: 맞아요. 또 오랜만에 또 그 생각하니까 네. 얼른 먹어보고 싶고.
1: 그래서 저희가 비빔밥 하면은 보리밥 떠오르죠. 왜냐하면 맞아요. 끈끈하지 않게 밥알이 잘 재료들이랑
0: 나단하다,
1: 예,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소스가 청국장 소스 다 된 게 이렇게 이제
2: 있어요?
1: 농도가 가장자리 이렇게 길이 가운데를 네. 갈라보면 길이 보이고 네? 큰 거품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참기름 그리고 깨.
0: 깨까지.
1: 예, 그래서 이제 불 끄시면 여기 이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더 풍미가 더 고소한 향이 이제 예. 살아나겠죠. 그게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담아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제 담아볼까요?
1: 소스,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좀 식으라고 두고 이제 밥을 담아볼게요.
0: 자, 이렇게.
1: 그래서 저 수저하는 거 주시네. 예.
0: 와.
1: 그래서 이제 보리밥.
0: 예.
1: 저는 보리가 2 쌀이 1, 2대 1 비율로.
0: 2대 1 비율?
1: 네, 보리밥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0: 저 보리밥만 너무 먹으면 그렇지만 섞어서 먹으면
1: 그쵸?
0: 맛있어요.
1: 예. 보리만 하면 또 너무 입안에서 약간 겉돌아서 예. 저는 보리가 2 쌀이 1 비율로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제 펼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재료들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래서. 원하는 재료들을 올리는데. 네.
1: 여기다 이제 소스를. 예. 반을 이제 이렇게. 덮어주세요. 비빔 소스를 이제 짜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 한 2인분 이렇게 해서
0: 선생님 이 청국장을 네. 이렇게 밥에 얹어서 먹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새롭고
1: 그쵸.
0: 너무 기대돼요.
1: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었던 이제 재료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제 부추도 네. 이제 여름 대표 채소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1: 이제 부추 기운 나는 부추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상추도.
0: 아니 채업이 하면서 네. 정말 모든 음식들이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네. 먹어보고 싶지만 네. 오늘따라 유독 더 네. 이 청국장 보리비빔밥은
1: 너무 맛있어요. 예. 네. 그래서
0: 쏙쏙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구수하고 그렇죠. 맛있을까요?
1: 그렇죠. 그래서 깻잎이나 새별나물 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파프리카도 하시고 돌나물도 하시고
0: 돌나물도.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 네. 사실 청국장이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대로 하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좀 뭔가 섭섭하다. 그리고 좀 색감도 좀 더 고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달걀 지단을 붙였는데 네. 이거 달걀 지단 붙이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면 스크램블 에그.
0: 편하게 스크램블,
1: 네, 스크램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후라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단 하신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0: 예. 이렇게 만들면 이 비빔밥도 네. 뭔가 대접받는 기분으로
1: 그렇죠.
0: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김가루까지.
0: 예.
1: 네. 김을 그냥 구운 김, 저희 반찬으로 드시는 김.
0: 예. 잘라서.
1: 예. 예. 채 쓸어서 예. 하셔도 되고. 이제 좀 약간 붉은색만 조금 더 포인트로 이렇게 올릴게요.
0: 이야.
1: 그래서 쓱쓱쓱 비벼 드시면
0: 예.
1: 여름에 또 칼로리 걱정 많이 하시는데 채소도 예? 듬뿍 드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자, 이렇게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청국장 보리 비빔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빨간 파프리카는 채 썰고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부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굵게 다진 양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양파를 넣으면 청국장의 쿰쿰한 맛을 잡아주고 감칠맛은 살려줘요. 여기에 청국장, 된장을 넣어 볶다가 멸치 육수와 맛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 청국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에 맛술을 넣으면 남아있는 청국장의 쿰쿰한 냄새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릇에 보리밥을 평평하게 담고 그 위에 청국장 소스를 고루 뿌려주세요. 부추, 상추, 새발나물, 빨간 파프리카, 돌나물도 보기 좋게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달걀지단을 수북히 올리고 김가루, 남은 파프리카를 고명으로 얹어주면 청국장 보리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0: 형님, 여름 하면 떠오르는 시원한 국물 요리. 오이냉국이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자, 그럼 오이냉국에 들어갈 재료 한번 볼게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불린 미역 네.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오이는 필수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여름 양파 달고 맛있어서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홍고추.
0: 네.
1: 그리고 이제 위에다 띄울 약간의 통깨.
0: 예.
1: 그리고 뭐 얼음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자, 근데요. 냉국은 후루룩 맛있을 때 새콤달콤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국물은?
1: 네, 그래서 국물은 사실 저는 다시마 국물 준비했는데 네. 이것도 뽑기가 번거로워요. 그러시면 생수. 그렇게 생수로 하셔도 되고
0: 네.
1: 이제 감칠맛을 아주 약간의 멸치 액젓, 그리고 이제 매실청, 식초, 그리고 설탕, 소금간
0: 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더운 여름 입맛을 되찾게 하는 오이 미역 냉국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미역부터 손질해야 될 텐데.
1: 네.
0: 미역이 굉장히 소량 들어가네요.
1: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자른 미역이라고 줄기는 없고 손질 다 되어 있는 이렇게 작은 미역들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가운 물에다 3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했고요.
0: 예.
1: 어떤 거는 자른 거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거 그냥 하시고
0: 예.
1: 혹시 좀 길이가 좀 길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이제 수저로 떠서 드시기 편하게 한 3, 4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0: 예.
1: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역을 차가운 물,
0: 예?
1: 30분 불려서 물기 뺀 거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 예, 오이 쓰시는데.
0: 그럼 오늘 어떤 오이예요? 청오이예요?
1: 백오이.
0: 예, 백오이.
1: 그 백오이인데 청오이 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여름에 또 가시오이도 많이 드시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이 사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예.
0: 사실 여름에 이제 네. 등산 갈 때 오이를 많이 챙겨 가시잖아요.
1: 네.
0: 그만큼 수분이 많은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C도 많고 수분도
0: 예.
1: 많아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더울 때
0: 네.
1: 갈증 해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냉국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여름 나기에 너무 좋습니다.
0: 그럼요. 네.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1: 맞아요.
0: 아삭아삭한 식감도 네. 좋고
1: 풍미도 좋고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오이를 채 썰고
1: 네,
0: 있습니다.
1: 그래서 껍질째 얇게 해서 자, 이렇게 채를 쓸어서
0: 예.
1: 이제 준비를 했고요.
0: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0: 오이 향.
1: 향 너무 좋죠.
0: 예, 이 청량한 향.
1: 네.
0: 자, 그다음에 양파
1: 네,
0: 들어가나요?
1: 양파도 자, 이제 뿌리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0: 예.
1: 그다음에 채를 써시는데 얇게.
0: 얇게.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더운 날은
1: 네.
0: 이렇게 냉국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1: 네. 근데 이제 육수 볶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0: 예.
1: 생수만 갖고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리고 고추 오늘 좀 칼칼하게
0: 예.
1: 저는 이제 청양고추인데 이거 너무 매워서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풋고추나 오이고추 하셔도 되고
0: 네.
1: 자, 또 매우니까 너무 크게 쓸지 말고 작게 동그랗게 송송송. 송송송. 그리고 이제 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씨가 빠져나와요.
0: 예.
1: 그러면 씨 대충 털어내시면 훨씬 깨끗하고 매운맛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0: 예.
1: 씨는 싹 정리를 해서.
0: 네. 해볼게요. 자, 마지막 홍고추도 한번
1: 네.
0: 썰어볼게요.
1: 홍고추도 송송송. 있으시면 넣으시고
0: 예.
1: 없으시면은 파프리카나 당근
0: 예.
1: 네, 그런 거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0: 저는 이 오이 미역 냉국
1: 네.
0: 요거 할 때 이제 소면을 그냥
1: 네.
0: 삶아서 그냥
1: 네.
0: 넣어서 먹은 적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따로 뭐 이렇게 간하지 않고
1: 맞아요.
0: 그냥 그대로.
1: 그래서 요즘 이제 여름이라 뭐 이제 몸 관리하시는 분들 뭐 곤약국수도 드시고 많이 드시는데
0: 맞아요.
1: 이거 말아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칼로리 낮기 때문에 그렇죠.
1: 맞아요.
0: 미역도 네. 낮고 오이도 칼로리
1: 네.
0: 낮고
1: 예. 저칼로리 건강식이죠.
0: 선생님 다 준비가 된 건가요?
1: 네, 끝났습니다. 이제.
0: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1: 네, 이제 국물 만들어 볼게요.
0: 냉국에서는 사실 새콤달콤한
1: 네.
0: 냉국물이 중요한데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 국물
0: 예.
1: 또는 이제 생수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해주시고요.
0: 선생님 혹시 네. 멸치 육수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1: 멸치 육수는 잘못하면 비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운하게 생수나
0: 예.
1: 아니면 다시마 국물 아주 옅게 뽑으시는데 그
0: 예.
1: 대신 이거 좀 감칠맛이나 이 부족한 맛을 뭘로 표현하지?
0: 예.
1: 그걸 정말 액젓을 몇 방울
0: 소량
1: 예, 아주 소량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콤 달콤한 맛 기본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달콤한 맛 설탕
0: 예.
1: 그리고 새콤한 맛 식초 이거 기호에 따라서 아 나 더 시게 먹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식초
0: 네.
1: 더 넣으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기본의 간은 자 여기 이제 소금 간 그래서 이제 잘 녹여주시는 거예요.
0: 근데 선생님
1: 네.
0: 제가 듣기로는
1: 네.
0: 이 식초는 미지근할 때 들어가면
1: 네.
0: 그 시큼한 맛이
1: 네.
0: 사라진다고
1: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물 끓이셔갖고
0: 네.
1: 식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마물 만약에 끓여서 한다 난
0: 네.
1: 생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끓이면서 불 끌

0: 그때 소금이랑 설탕을 넣으시고 식초는 나중에. 저희는 미리 끓여서 식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매실청 들어가면 이제 상큼한 맛.
1: 맞아요. 네. 은은한 단맛.
0: 네, 은은한 단맛과 상큼한. 그래서 다 됐어요.
1: 예.
0: 그러면 재료 다 섞으시면 됩니다.
1: 아, 정말 순식간에.
0: 네. 그래서 이제 얼음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얼음 좀 넣을 거라 국물 많이 안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역도 이렇게 이제
1: 넣어. 그럼 간을 좀 세게 하셨겠네요.
0: 그렇죠.
1: 예. 얼음을 생각해서 그렇죠. 좀 강하게.
0: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파, 예. 이제 고추 이제 다 넣으시면 되세요.
1: 진짜 입맛 없을 때 이 네. 오이 미역 냉국.
0: 그렇죠. 금세 한 그릇 떴다. 예. 그리고 이제 깨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얼음 띄우시면 되니까 그릇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자, 이 오이 미역 냉국 네. 하나 잘만 들어오면 그 왜 산삼이면 부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정말.
0: 지금 굉장히 상큼한 그 오이 향이랑 예. 느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 양만큼씩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저도 평소에 이렇게 미역을 많이 안 찾거든요. 네. 근데 오이 미역 내고 할 때는 네. 미역이 적으면 이렇게 섭섭해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역을 이렇게 삶거나 데치지 않고 자른 미역 같은 게 이제 불려서 드시는 게 오히려 식감이 예. 삶으시는 식감보다 훨씬 더 꼬들꼬들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그릇 예.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1: 송송 띄고 싶으세요?
0: 네. 얼음을 몇 개 띄울까요? 네. 그래서.
1: 오! 네. 그래서. 진짜 그냥 들이키고 싶네요, 선생님.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넣으시면 드시는 동안, 여름에는 왜 드시다가, 먹다가도 또 이렇게 음식이 미직지근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먹다가 지칠 때도 네.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1: 이야, 너무나 신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미역 냉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미역은 물기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미역은 데치지 않고 사용해야 식감이 살아있어요. 오이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주세요. 껍질째 사용하면 아삭함도 좋고 국물 색감이 훨씬 산뜻해져요. 그런 다음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씨를 말끔히 털어내면 개운하고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마물, 멸치액젓, 설탕, 식초, 소금, 매실청을 섞어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식초는 식힌 다시마물에 넣어줘야 새콤한 맛이 사라지지 않아요. 국물에 불린 미역, 오이,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 미역 냉국을 담고 얼음을 동동 띄우면 오이 미역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떠오르는 밥도둑 신흥 강자,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부터 차갑게 먹는 감자의 매력을 맛보게 해줄 감자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

0: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언젠가 꼭 우주로 가끔 갈 거야.
1: 그렇게 해선 절대로 못 갈걸.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해줘. 준비?
0: 와!
1: 7!
2: 9! 8!
3: 7!
1: 6! 5!
3: 4!

0: 주짓이 달라라도 쳐! 네 친구들도 곧 올 거야! 10은 바로
1: 9!
2: 마이 1!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숫자 세계의 위대한 도야!
3: 달나라에 왔어!
1: 9!
2: 그리고 1!
3: 별로 안 힘들었어!
2: 너무 재밌어!
3: 1, 2, 3, 4, 5, 6, 7, 8, 9! 9 외계인!
2: 와! 1을 더하면 10! 오!
3: 9
2: 더하기 1은 바로
0: 10! 숫자 10 달라라 붓기 친구 두 명이다 올려줘. 10은 바로
4: 8
5: 더하기 2!
4: 달나라에 왔어. 8이랑
5: 2가
4: 어떻게 온 거지?
5: 모르겠어.
4: 1, 2, 3, 4, 5, 6, 어? 7, 8, 어? 8 외계인 전부 집에 가나 봐.
5: 안 돼! 두 명이 못 탔어!
4: 걱정 마! 옥토블록이 나가신다! 옥토블록 제작! 1, 2, 3, 4, 5, 6, 7, 8! 제작!
5: 와! 우주선 두 개네! 잘했어! 돌아와! 시동이 안 걸렸어! 더하기 2는 바로
0: 10! 숫자 10 다시 붙기 친구들을 다시 소환하겠다. 10은 바로
6: 7!
2: 더하기 3!
6: 달나라에 왔어! 7!
2: 그리고 3!
6: 정말 행운이야!
2: 나 좀 봐!
6: 야! 이것 봐! 시동 버튼이 있어! 정말 행운이지!
2: 제자리 준비 발사!
6: 너무 무거워! 7
2: 더하기 3은 바로
6: 바로
0: 7! 숫자 10 뽑기! 다음에는 어떤 친구 둘일까? 10은 바로
6: 6

0: 마기타!
1: 달려라 왔어! 유기랑사!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우리 게임하자! 주사위를 굴려!
0: 완전 멋지다!
1: 여전히 무거워! 유?
0: 저하기 4는 바로
1: 쥐! 늦기 전에 어서 서둘러! 이제 남은 건 단 두 명뿐! 지금 바로 5 더하기 5! 달달이 왔어! 5랑 5! 정말 살아 숨 쉬는 기분이야! 우리가 도와주자! 하이파이브! 어서! 5 더하기 5는 바로 7! 1부터 10까지 넘버 블록스! 달나라 여행 후 다시 집으로 출발!
2: 아! Here I am!
3: But I don't know who I am.
2: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3: No! I say!
2: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0: 운동선 그 친구 안녕? 고마. 우리 밖에 나가서 공 차자. 어? 빨리 빨리.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결승전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우승 팀에게는 영광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0: 아, 알았어. 그럼 잠깐 볼까?
1: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선수들이 볼을 잡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뺏고 빼앗깁니다. 이한 팀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군요.
0: 근데 곰마, 이제 골 넣는 거야?
1: 절호의 찬스를 맞아 슛! 아깝습니다. 이번엔 상대팀의 역습. 하지만 놓칩니다. 볼이 밖으로 나가네요.
0: 골이 어디에 있는데?

0: 언제 나오는데? 언제 볼 수 있냐고. 대체 어디 있냐니까. 엄마, 왜 이렇게 꼴이 하나도 없어? 재미없단 말이야.
1: 멋진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팀 골문 앞까지 돌진하면서 패스! 박진욱도 한번 찬스! 우승 시도하다가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초로의 찬스를 맞은 홈팀! 강력하게 슛! 아, 빗나가네요.
0: 어머야, 실수야 실수.
1: 반칙이 선언되는 가운데 선수 퇴장.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0: 다시 입장하고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경기 과연 골이 터질까요?
1: 토끼야 있잖아.

0: 와, 어디 이번에도 막아보시지?
1: 다시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다시 중앙에서 재빨리 가로채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팩!

다시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는 가운데 한 번 더 패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넷 슛. 공중돌 결정합니다. 아, 하지만 볼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정말 손맛 있는 접전이네.

함께 경기 종료. 팽팽한 대결이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장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0 무승부. 비록 골은 없었지만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들어갔어? 거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꾹. 간다! 곰마?

책이 재밌는 거라도 있어? 뭔데 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만의 보물모음이라고?

뭐야, 완전 지루하잖아. 나 뭐 하는지 볼래? 헐, 멋지지? 정말 너무해. 그게 무슨 보물 모음이야.

주머니는 잔뜩 모아서 뭐 하게? 응? 그러지 말고 나 뭐 하는지 볼래?

그림들 진짜 신기하다. 와, 이렇게 많이 모은 거야? 아주 아주 멋진. 어, 그게 뭐더라? 아, 맞다. 뭔지. 나도 나만의 보물 모으기 하고 싶은데 어쩌지? 그럼 난 어떤 걸 모으기 시작하면 좋을까? 엄마, 나 이제 사탕 포장지는 도저히 못 모으겠어. 그럼 다른 걸 모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뭐가 좋을까? 응?

위험해. 내 보물 모으기 성공이야. 잠깐 네 집에 맡겨도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인걸? 두고 봐! 이제 곧 나만의 멋진 보물을 모을 테니까!

쓰지 못해? 아이, 뭐 하는 거야? 설마 내가 모은 봄을 먹은 거야? 나도 같이 먹을래.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유리에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4: 아이스 걸치신가?
5: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7: 빨리 팀장님.
8: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타이탄 액션!
1: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구해드릴게요!
2: 짜짜짜짜짜짜! 자! 으라차! 피닉스 등장!
3: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0: 이야,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4: 알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3: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4: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1: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1: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1: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5: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1: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
6: 어?
1: 아이스걸?
6: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2: 움직일 수가 없잖아.
1: 이카루스!
6: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오늘은 좀 재밌네. 그럼 또 보자고.

0: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1: 이제 나오세요.
2: 아, 살았다. 살았어.
1: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0: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 무서워.
3: 반장아! 반장아!
1: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3: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1: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0: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3: 반장아.
4: 다행이다.
3: 왜 그래? 어디 다쳤니?
1: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5: 아,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6: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3: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0: 유리야!
1: 너희들 어디 갔다 와?
7: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3: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7: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1: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7: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3: 유리를? 왜?
2: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7: 아, 정 박사님이.
2: 정 박사님이 누군데?
7: 그야, 파이어로브의.
2: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4: 미안. 이젠 안 그럴게.
5: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1: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2: 아이, 그러게요.
3: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0: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1: 할게요. 파이어로보.
3: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1: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2: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1: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4: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3: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1: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보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5: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나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1: 알았어!
2: 뭐야?
0: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2: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0: 하! 이런... 가! 태호야! 난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1: 하지만...
3: 피닉스 액션!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1: 알겠어.
2: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3: 어딜? 으악차! 으악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1: 미안하.
2: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1: 이안!
2: 아직 거기밖에 못 갔네.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하?
3: 어디?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3: 고맙긴.
2: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1: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그걸 피했어? 아니, 레스큐 쇼커!
1: 인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안녕.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빠

0: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1: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2: 안전!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곰통령님.
1: 철수님, 오늘 곰돌이협회 안전회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 네, 그러자나도 지금 나가려는 중입니다.
1: 조심해서 오십시오. 전철을 타고 오시면 빠를 겁니다. 예,
0: 네.
1: 예.
0: 이따 뵙죠. 조수, 나 곰돌이 옆에 다녀오겠다. 저녁때나 되어 오니까 그동안 위험한 장난 하지 말고.
2: 네, 다녀오십시오.
3: 안녕.
4: 그럼 너 저녁때까지 혼자 있어야 돼? 무섭지 않아?
2: 무섭긴, 난 용감한 곰초이잖아.
4: 그래도 귀신 나오면 무서울걸?
2: 선생님, 귀신 어디냐?
4: 있어. 우리 학원 뒤쪽 건물에 귀신 나오는 엘리베이터 있어.
5: 아, 나도 들었어.

0: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들 아기 귀신이 응애응애 하고 온대.
1: 완전 귀엽겠다.
0: 그럼 우리 그 엘리베이터 가볼래?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1: 좋아, 가자.
2: 거기 진짜 간다고?
0: 응, 다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거야. 가자.
1: 아! 귀신이 있나 확인할 땐 이 랜턴이 필요할 거야.
0: 여기야.
2: 근데 이 건물에 사람이 없나 봐. 아무도 안 보여.
0: 아, 뭐해. 빨리 와.

되는데? 장난감 아닌가 본데? 귀신은?

0: 무슨 소리지?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1: 그럼 혹시 아기 귀신 울음소리라는 게 이거?
2: 아, 그러네. 그게 귀신 소리가 아니었네.
1: 그러니까.
2: 뭐야.
0: 감자 이름을 해.

0: 여기 좀 가까 걸려가지고.
1: 귀신의 장난인가?
0: 도망가자! 아이, 얘들아!

여기군. 어? 이런 에스컬레이터.

0: 이런 에스컬레이터.
1: 안녕.
2: 잘 가.
3: 역시 귀신은 없었어. 귀신 보려고 랜턴도 어?
4: 있지? 아, 그거 졸순이 건데. 아, 없으면 안 되는데.
0: 가보자.
5: 안전한 러브 유. 안전한 러브 유. 안전한 러브 유.
3: 그 철수님 랜턴 있잖아요.
0: 안 돼. 그 랜턴 빌려줄 수 없다. 그건 내가 엄청 아끼는 거야.
3: 엄청?
0: 가만. 근데 곰초이 랜턴 얘긴 왜 한 거지?

0: 진짜! 우와! 아, 열려!
1: 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0: 일단 저기가 복도는 맞는데 일단 저기로 나가자.

됐어. 이차.

0: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고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1: 어떻게 된 거야?
0: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잠깐!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1: 아.
2: 네, 관리소입니다.
1: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2: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1: 네. 고마워, 엘리.
0: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구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0: 어? 탄다면 아니에요?
1: 네! 뭐든 타는 탄다면이에요! 어, 저 스노우보드도 타고 싶어요! 저 스키도 탈 줄 알거든요!
0: 어, 그러면 우리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1: 좋아요! 스노우보드 기초 배우기!

0: 자, 한 다음에 양손 기본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1: 네.
0: 자, 양손을 펼쳐주시고,
1: 네.
0: 허리 세워주시고,
1: 네.
0: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1: 네.
0: 앞꿈치를 들어서 살짝 보드를 움직여볼게요. 오, 좋아요.
1: 오, 간다! 오,
0: 제가
1: 된다, 된다!
0: 있어요.
1: 오, 된다, 된다!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0: 자, 앞으로 타기.
1: 성공! 탄다면을 올려주시는 강력 파워, 설순이!
0: 이번에는 양옆을 보고 갈 건데.
1: 네.
0: 자. 손끝으로 가는 방향을 찔러줄 거예요. 이 손끝으로 해서 체중을 한쪽으로 이동시켜줄 거예요. 어,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1: 옆으로 살랑살랑 낙엽 타기 배우기.
0: 자, 한 다음에 허리 세워주셔야 돼요. 오! 좋아요. 한쪽까지 가서 좀 더 편하게 서보세요.
2: 어, 낙엽도 된 건가요?
0: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2: 가시죠! 한 번 더 해봐야
1: 된다. 와. 역시 최고예요!
0: 아!
1: 한다맨을 위해 강력 파워 한 번 더!
0: 아이고, 힘들어.
2: 우와, 대단하십니다!
0: 우와! 아, 누르지 마요! 그 다음에.

0: 자, 겁을 먹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쭉 해서 돌려주세요. 슬립! 그렇죠. 저를 보고. 자, 제 손을 잡고. 그렇죠.
2: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다!
0: 너무 내려갔을 때 반대쪽으로 틀어줘야 돼.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유지하고 쭉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자,

현재 사회가 하나 둘 셋 후면 선 하나 둘 셋

0: 아, 선수님, 제가 턴도 성공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
1: 저한테 도전하신다고요?
0: 네, 선수님과의 대결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1: 그러면 저는 한 발로.
0: 에이.

여기 와요, 탄다음에! 내가 이길 겁니다!

0: 싸움에 싸움에 제가 졌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선수님.
1: 괜찮아요, 안 다쳤잖아요.
0: 아무튼 미션 성공! 자 선수님, 저희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
1: 아, 스노우보드를 열심히 배우면 얼마나 멋있게 탈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우와! 우와, 선수님! 여긴 왜 이렇게 높아요?
2: 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타야 빠른 속도를 즐기면서 탈 수 있어요. 저같이 잘 타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에요.
0: 아, 그럼 저는 못 타나요?
2: 그럼요.
0: 그렇군요.
3: 자, 기대하세요. 출발!
0: 우와!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멋지다! 엄청 빨라! 우와!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4: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는 하나의 판 위에서 두 발을 딱 붙여놓고 눈으로 덮여진 슬로프를 내려가는 운동이야. 저 알파인 스노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약 140km지. 이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탈 수 있는 건 경사가 아주 심한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야.
0: 3비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4: 그래. 이렇게 경사가 진 면을 빗면이라고 하는데 이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노우보드를 빠르게 타는 원리 눈으로 확인! 자, 여기 병뚜껑이 있어. 그리고 여기 맨들맨들한 판도 있어. 판 위에 병뚜껑을 올려놓고 기울이면 봤어? 내려갔지? 그런데 더 많이 기울이면 봤어 엄청 빨리 내려갔지?
4: 맞아. 기울기가 클수록 빗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더 커져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스노보드나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타는 거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타야 안전해.
0: 아, 나 이제 알았어. 선수님은 스노보드를 잘 타니까 이렇게 높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 탔던 거구나.
4: 맞아, 바로 그거야.
0: 자, 이제 스노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하셨었잖아. 어. 좀 전에 봤는데 하나도 안 아프시대.
1: 우와 잘 됐다.
0: 근데 그때 초등학생 형아가 할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구급차 타고 가셨거든. 근데 이게 뭐 한 거야?
1: 아, 심폐소생술 말하는 거구나.
0: 심폐소생술? 그게 뭐지?
1: 너 포도대장이 쓰러진 할아버지한테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낸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포도대장 얘기! 아, 기억 안 나!
1: 아이고, 또 기억을 못해요.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다시 살리는 4분의 기적. 전에 엿을 먹다 질식할 뻔한 칠보기에게 응급처치를 해서 살렸던 포도대장이 어느 날 마을에서 순찰을 하고 있을 때였어.
1: 요즘 도둑들이 자주 출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를 삼엄하게 하도록.
2: 네, 알겠습니다.
1: 아니 지금 쟤는 뭐가 저렇게 바쁜 거냐? 아유,
3: 아, 내 금들갑이. 저 도둑 좀 잡아라. 저거.
1: 아니 지금 지나가게 도둑이었어.
2: 아, 그럼 방금 지나가게 맞네. 도둑.
1: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잡으란 말이야. 아유, 할아버지, 할아버지.
0: 도둑을 쫓아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지.
3: 어디? 아유,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2: 어떡해, 돌아가셨잖아.
1: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119에 빨리 전화나해.
2: 119. 돌아가신 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니, 쓰러지신 지 4분이 안 됐잖아. 그 전에 해야 돼, 빨리.
2: 4분이 뭐요? 뭐 4분 아니라면 살아요?
1: 아유, 말 시키지 말았지.
2: 대장님. 119 좀 이따가 온다고 합니다요.
0: 아유. 포도대장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의 가슴을 꾹꾹 눌러줬어.
3: 아이고, 인자.
2: 살아나셨다. 아이고, 괜찮으셔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0: 그러다 할아버지가 숨을 쉬시고 목숨을 구하셨대. 아이고.
4: 포도대장이 또 사람을 살렸네.
0: 응급처치를 잘 알았던 거지.
4: 근데 누나, 이렇게 하는 게 심폐소생 소리야.
0: 응, 누나도 유치원에서 배웠어.
4: 그렇구나. 근데 누나, 왜 이렇게만 했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야? 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냐고. 왜?
5: 그게 왜 이렇게만 했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지?
4: 나 너무 어렵지? 그럼 빨리 불러.
0: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심폐소생술 딱지야. 심폐소생술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어? 심장이랑 폐다.
7: 안녕.
4: 어? 왜 둘이 같이 나왔어요?
8: 심폐의 심은 바로 나, 심장.
9: 폐는 나, 폐니까.
8: 우린
10: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0: 아,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구나.
9: 맞아.
4: 근데요, 이렇게 눌러주는데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8: 그럼 내가 다시 힘차게 뜰 수 있거든.
4: 아,
8: 그리고 가능하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
0: 왜요?
9: 안 그러면 뇌는 이미 큰 부상을 입게 되거든. 원래 내가 숨을 쉬면 산소들이 들어오지.
11: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12: 페니,
11: 저희들 왔어요.
9: 어서와 산소들아.
13: 적혈구.
9: 나는 적혈구가 들어오면 산소를 태워서 심장으로 보내. 먼저 심장으로 출발!
13: 네, 팬님. 적혈구.
14: 적혈구.
13: 심장님,
14: 응.
13: 팬님한테 산소 받아왔어요.
8: 좋아. 그럼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전달해.
13: 네.
8: 출발. 그럼 나는 열심히 뛰어서 산소를 실은 적혈구를 온몸으로 보내. 내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뛰어야 적혈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거든.
13: 적혈구. 산소 배달이요.
8: 이때 뇌는도 산소를 공급받아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지.
9: 상쾌해. 아.
13: 핫들.
8: 그런데 갑자기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쓰러지게 됐어.
1: 할아버지.
8: 내가 쓰러져 뛰지 않으면
13: 적혈구.
8: 어? 어? 적혈구는
13: 심장님.
8: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지.
13: 아, 어떡하지? 심장님이 뛰지 않으면 우린 움직일 수가 없잖아.
0: 어떡해.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13: 어떡해. 착혈구, 착혈구, 착혈구, 착. 어? 왜 이러지? 심장님이 쓰러지셨나 봐.
9: 어떡해.
13: 어떡해.
9: 또 심장 핫세트인 나도 쓰러지게 돼.
0: 혜님! 어떡해!
13: 혜님!
0: 어떡해!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9: 모르지. 적혈구야, 우리 태우고 가줘.
13: 안 돼. 혜님이 태워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못하.
0: 그럼 우리 여기 계속 있어야 돼?
9: 이렇게 우리가 쓰러지면 어지럽고 숨 막혀. 적혈구야, 빨리 좀 와. 제발. 뇌느님에겐 4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게 돼. 4분 안에 우리 심장과 폐가 움직여 뇌느님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뇌느님이 다치게 되는데 이때 다친 건 다시는 고칠 수가 없어.
0: 그래서 4분 안에 심장이랑 폐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9: 맞아. 그럴 때 가슴을 눌러서 우리를 살려주면 뇌느님께 산소를 보낼 수 있지.
4: 눌러만 주면 되는 거예요?
8: 그렇지. 포도대장처럼 가슴 부위를 빠르게 눌러주면 내가 일어나서 다시 뛸 수가 있어.
1: 심장님! 아니, 너희 여기 있으면 어떡해! 빨리 온몸 구석구석 산소들 전달해야지! 자, 출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3: 착혈구! 착혈구! 심장님이 다시 뛰시나 봐! 혈관이 움직여!
8: 그럼 적혈구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지!
13: 착혈구!
0: 우와, 산소다! 뇌느님, 저 왔어요!
8: 산소를 태운 적혈구들이 뇌느님께 산소를 전달해주면 뇌느님이 다치지 않게 돼.
9: 아니, 어떻게 온 거야?
13: 아, 쓰러졌던 심장님이 다시 일어나셨어요.
9: 아, 잘 됐다.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13: 안녕히 계세요. 착혈구, 착혈구, 착혈구.
9: 이때 내가 살아나서
2: 죽을 뻔했다.
9: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구나. 산소들아, 빨리!

0: 가세요.
1: 자, 심장으로 출발!
2: 출발! 출발!
0: 자, 자, 이거.
1: 적혈구에게 산소를 태워 보내면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
0: 아이고, 할아버지. 인자!
3: 살아나셨다!
4: 우와, 잘 됐다!
1: 119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나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눌러줘야 해.
5: 맞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쓰러져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을 보면 119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눌러줘.
1: 눌러줘.
4: 네. 자, 이렇게 깍지를 끼고 손꿈치로 꾹꾹.
3: 누나 누나 나도 할 수 있어.
4: 우와, 잘하는데. 연습은 이렇게 쿠션 같은 걸로 하고 사람한테 직접 하면 안 돼?
3: 알았어 누나.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 있어?
4: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지셨대. 그리고
0: 아이고,
6: 아이고,
7: 과일 좀 들어요.
0: 아이고,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이거 있다 우리
1: 없잖아.
8: 마침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0: 아이고, 그래요. 나 그거 꼭 배워야겠더라고.
8: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소품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 가장
0: 119에 전화를 해야 해.
8: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쓰러진 사람 숨을 쉬고 있는지 쉬지 않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자, 손가락을 깍지를 딱 끼고
3: 깍지를 끼고
8: 자, 발꿈치가 쭉 펴지게
3: 펴지게 펴지게.
8: 자, 그리고 절대 굽혀지지 않게 명치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19가 올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함께 배우셨대.
3: 우와, 잘 됐다. 나도 쓰러진 사람 보면 119에 전화하고 심폐소생술 할 거야.
4: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3: 누나, 그럼 나 이 심폐소생술 딱지 줄 거지?
4: 노래 잘하면.
3: 오예, 오예.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오예.
4: 두근두근 심장
3: 숨 쉬는 폐는
4: 서로 한 세트.
3: 심장 멈추면
4: 폐도 멈춰
3: 산소 공급 안 돼.
4: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0: 집에서 새순 딱지 받았다. 말대. 오예 오예.
1: 빨리 들어와.
0: 아이, 나 더 놀고 싶단 말이야.
1: 자. 앉아봐, 호떡아. 앉아봐. 좀 쉬었다가 놀아.
0: 아니, 계속 놀고 싶었는데.
1: 아유, 땀도 이렇게 흘리면서. 좀 앉아서 쉬고 물도 마셔야 돼.
0: 아이, 괜찮다니까. 나 좀 더 놀다 올게.
1: 쉬어야 한다니까.
0: 아이, 괜찮다니까.
1: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뜨거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물 안 마셔가지고 어찌했던 해적들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당연히 기억 안 나지.
1: 아휴, 내가 목이 탄다, 목이 타.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잘 들어.
0: 와, 누나 최고.

0: 있는 피사총사. 뜨거운 여름날 해적들은 보물을 찾아 남쪽 섬으로 가기로 했어.
1: 이쪽이 남쪽이다.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려라. 돌려라. 뱃머리 돌려.
2: 아이 참 더운데. 움직이면 더 더운데. 난 계속 더워.
1: 더운데 뭐? 아, 보물 안 찾을 거야?
2: 아닙니다. 뱃머리를 남쪽으로.

0: 물을 챙겨야 하는데 뱃머리를 다시 돌려라. 물을 싣고 가야 한다.
1: 아, 더워 죽겠는데 뭘 다시 돌려요. 그냥 가요.
2: 아유, 그러니까요. 바다에 천지 사방이 물인데 그냥.
1: 아, 맞아요. 빨리 보물 찾아서 빨리 돌아와요.
0: 그럴까? 그럼 그냥 렛츠고!
3: 렛츠고! 해적선은 넓은 바다를 항해 나갔어.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며 길을 잃고 말았지.
0: 남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야?
1: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0: 방향을 다시 찾자. 나침반, 나침반!
4: 여기 있습니다.
1: 저희가 남쪽 같은데?
3: 해적들은 나침반을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어.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바다 위를 맴돌 수밖에 없었지. 안개가 걷히고 다시 햇볕이 내려쬐기 시작했어. 해적들은 비 오듯 땀을 뻘뻘 흘렸어.
5: 물 먹고 싶어.
0: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 물 가져오자고 했잖아. 다들 내 말도 안 듣고.
3: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어.
5: 바닷물이라도 좀.
3: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만 주룩주룩 흘렸지. 해적들은 더위와 목마름에 지쳐갔고 비몽사몽 정신이 흐릿해졌어.
1: 닭다리다.
6: 닭다리 아니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정신 좀 차려, 제발.
5: 우와, 보물 섬이다. 보물 찾아야 돼. 보물 찾아야 돼.
1: 아니야.
5: 아, 보물 섬 아니야. 아니야. 보물 섬 아니야.
3: 아니야. 그렇게 다들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니.
5: 머리야. 아, 어지러.
1: 닭다리다.
6: 닭다리 아니라고.
1: 어지러워.
0: 얘들아 왜 이래?
3: 해적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어.
1: 물 안 마시면 큰일 나는구나.
3: 그래,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꼭 마셔야 돼.
1: 응, 알았어. 으아, 시원하다. 근데 누나, 왜 물을 안 마시면 쓰러져? 왜 쓰러지냐고? 왜?
3: 그게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 안 마시면 어우, 목이 탄다.
1: 누나도 물 마시고 하고 싶은 말 해.
3: 아, 시원하다. 호기심 닦기 나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수분 딱지. 수분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우와, 적혈구랑 혈장이다.
8: 안녕, 난 적혈구.
5: 난 혈장이야.
1: 혈장 왜 그래?
5: 내가 지금 좀 아파.
3: 혹시 해적이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거야?
8: 맞아. 혈장이 아픈 바람에 우리 피사총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해적이 쓰러졌지.
9: 모두 알다시피 우리 몸속 혈관을 돌며 넷이 함께 움직이는 피사총사야.
10: 피사총사야! 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11: 난 피 속의 물과 영양분인 혈장!
12: 나는 피를 굳게!

0: 상처를 치료한 혈소판. 나는 몸속의 나쁜 균들과 싸운 백혈구. 자, 그럼 오늘도 출동해 볼까? 응. 적혈구 산소 준비했어?
1: 응. 산소.
0: 응, 좋아. 혈장 영양소 준비했어?
2: 응. 영양소 챙겼어.
0: 좋아. 자, 그럼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자고.
3: 오케이. 출발.
4: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
5: 피사총사는 몸 곳곳에 있는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전해주지.
4: 몸은 우리가 지킨다.
6: 어서 와 피사총사. 산소랑 영양소는 가지고 왔지?
7: 물론이지. 자, 산소.
6: 우라차차 신난다.
5: 우리에겐 무엇보다 예능인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빨리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
2: 어서와 피사총사. 예능님 영양소 받으세요. 좋아.
7: 예능님 산소도요.
2: 계속 산소와 영양소를 가져오도록.
8: 네. 맞아. 피사총사가 영양소랑 산소를 갖다 줘서 우리 몸이 건강한 건데.
7: 맞아. 근데 해적이 물을 못 마시는 바람에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야.
9: 그게 다 나 때문이야.
0: 자, 오늘도 건강하게.
3: 건강하게.
5: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 몸속에 물인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지. 그런데 해적들이 땀을 비우듯이 뻘뻘 흘리면서 몸속 수분이 줄어들었어. 수분이 줄어들면 혈장은 힘을 잃게 되지.
0: 혈장, 왜 그래? 기운 내! 우리 출동해야 돼!
7: 그래, 산소랑 영양소를 전달해야지.
9: 그래, 일단 가자.
0: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5: 우린 아픈 혈장을 끌고 어렵게 몸속을 돌았지.
7: 간신히 왔네, 간신히.
6: 아, 왜 이제야 오는 거야? 빨리 산소랑 영양소.
7: 여기 산소요.
5: 우리는 힘든 혈장을 데리고 겨우겨우 몸속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했어. 해적들이 그렇게 물도 못 마시고 땀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혈장은 쓰러지고 말았어.
7: 혈장!
9: 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0: 안 돼, 혈장! 대느님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9: 미안해, 얘들아.
7: 얘들아, 우리 한번 일으켜보자.
0: 그래, 어떻게든 옮기지.
9: 힘내,
0: 힘내. 내느님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5: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몸속을 돌았어.
9: 피사총사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숨차. 아, 힘들어.
5: 우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느님도 무척 힘들어했고 해적들은 어지러웠지.
9: 어지러워.
10: 오, 닭다리다.
9: 산소가 필요해. 숨 막혀. 산소.
4: 우리 몸은 우리가 지킨다.
9: 내느님 영양소 받으세요.
6: 왜 이제서야 온 거야.
5: 결국 내느님이 쓰러졌고 해적들도 쓰러지고 만 거야.
7: 피사총사가 멋지게 활약할 수 있게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뜨거운 바깥에서 너무 오래 놀면 안 돼.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아자.
11: 건강하게 아자. 든다. 나 이제부터 물 꼭 잘 챙겨 먹을 거야.
6: 그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 잘 챙겨 먹어야 돼.
8: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해적들은 어떻게 됐어?
6: 어?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 비가 내려서 해적들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1: 비 온다.
9: 비 온다. 비 와.
6: 집으로 돌아왔대.
8: 다행이다. 누나, 그럼 나 이제 수분 딱지 주라.
6: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8: 오예 오예.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8: 오예.
6: 뜨거운 여름
8: 땀 많이 흘리고
6: 물 안 마시면
8: 비사총사가
6: 활동을 못해서
8: 쓰러질 수 있어.
6: 와, 우리 오뚜기 잘하네. 저 아들아, 계속해 볼까? 뜨거운 여름
8: 바깥에서
6: 땀 많이 흘리며
8: 오래 놀지 말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때 그 시절 옹기종기 모여 정을 나누던 하숙집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하숙집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하숙집인데요.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25마리.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외로움이 머물 자리도 없는 고양이들의 천국이죠.
1: 이 집이란 공간에서 하숙을 하는 느낌? 뭔가 정겨운 느낌 아닐까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애들의 거처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뭉글아, 약 잘 먹었어?
2: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1: 그래서 한쪽 귀가 바람 모양처럼 됐는데.
0: 하숙냥들 대부분 거리에서 구조된 유기묘들. 생김새도 하숙집에 오게 된 사연도 다르지만 녀석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1: 감독님 너무 좋아. 감독님 입양하셔야겠어요.
0: 거리에서 홀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상처 입은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
1: 가자 가자. 1차.
0: 평생의 가족까지 찾아주는 고양이 하숙집.
1: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0: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숙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끈한 밥 냄새 대신 닭가슴살 냄새로 하루를 여는 고양이 하숙집.
1: 아이죠. 기다려. 얘들아, 잠깐만. 어머머머. 기다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제 닭가슴살 간식 타임이어서 지금 애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3: 난리가 나네요.
1: 네. 짜라, 나, 맘마.
0: 한 입이라도 빼앗길 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워낙 입이 많다 보니 밥그릇 앞 눈치 싸움은 일상 다반사. 결국 집사가 나서 새끼들을 살뜰히 챙겨줍니다. 마음의 허기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하숙집의 또 다른 이름은 가정임시보호처.
1: 가정임보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소에서 구조한 애들 또는 개인이 구조한 애들을 직접 이제 집에서 임시보호하고 사비로 다 치료하고 이제 홍보하고 입양을 보낸다는 점이 좀 다르죠.
0: 그렇다 보니 좀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 주로 맡겨진다는데요.
1: 백콩! 아, 아, 아, 아, 아. 오, 잘 먹었다.
0: 이렇게 곧장 목을 간지르면 약이 순식간에 꿀꺽 넘어간다고 하네요.
1: 진짜 아, 아, 아이고, 오까, 어이구, 그렇지.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0: 그런데 약을 쉽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제가 약을 먹일 때마다 한 번씩 손을 씻고 하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감기약을 먹여도 또 다른 데 옮거나 그럴까 봐.
0: 아픈 고양이가 많다 보니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1: 뭉글이가 그 화곡동 원룸의 호더집에서 구조된 친구거든요.
0: 대형견들과 함께 담배 연기 가득한 원룸에 방치됐던 뭉글이.
1: 얘가 계속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왼쪽 폐 전엽 부분이 허탈이 진행이 돼서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세 번의 입원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죠.
1: 뭉글아, 약 잘 먹었어? 아이, 잘했어.

0: 사이즈.
1: 골고숭이 엄청 커.
0: 바람기! 바람기 인사해요! 인사해 바람기! 안녕하세요!
1: 아유 부끄러워.
0: 부끄러워.
1: 아유. 말순이는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진짜 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었거든요. 피부가 어린 나이에 이제 피부병이 심하면 이렇게 피부가 귀 쪽은 특히나 얇아서 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 귀가 이렇게 약간 바람 모양처럼 되기도 했지만 그거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2: 고양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사의 일과는 청소로 시작해 청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화장실.
3: 마리수에 하나씩 화장실이 배치가 되는 게 원래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부족상 그게 힘드니까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그냥 바로바로 좀 치워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2: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에 집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고양이당 하수기간은 1년, 마리수는 25마리 이하.
3: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는 사비로 제가 웬만해선 치료를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아이들을 이후에도 돕고 여기 친구들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적절한 선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20마리에서 25마리만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고양이를 향한 애정은 물론 남다른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집사.
1: 예쁘야.
2: 어쩌다 고양이 하숙집을 열게 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0: 첫째가 이제 집부인데 집부인 뜻이 지켜볼수록 뿌듯한에서 집부거든요. 네. 왜냐면 집부가 그 번식장에서 버려진 어미가 탈출해서 거기서 이제 세 마리를 낳고 출산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아이인데
2: 집부를 돌보며 유기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봉사를 통해 한 마리, 두 마리 묘연을 맺은 것이 점차 불어나 지금의 하숙집으로 이어졌답니다.
0: 저 혼자서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면서 약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좀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2: 그렇게 집사의 따스한 보호 아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가족을 찾아간 고양이가 무려 300여 마리. 이렇게 입양을 잘 보내는 데엔 집사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양이 순화시키기.
0: 우리 순화 중인 쪼양이에요. 근데 쪼양이가 좀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긴장했어요.
3: 네, 손로 먼저 하고 소리 고양이 혓바닥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0: 아이 좋지.
2: 반복적인 쓰다듬기로 안정감을 주는 건데요. 최종 목표는 손으로 쓰다듬기.
0: 괜찮아.
2: 이때 팁은 고양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목과 턱, 뺨을 우선으로 쓰다듬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4: 혈의 흉터가 굉장히 많은데
0: 네.
4: 그거를 쉬는 거.
0: 아, 공격을 해도 아파하지 않고 이제 반격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학습이 돼야지 애들이 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순화를 할 때 일상이죠. 괜찮아요. 저는 얼굴만 안 긁으면 되고 사실 이 상처보다 얘네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2: 집사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쪼양이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4: 알아보는 것까지 가능해요, 이제?
0: 네, 안고 이제 여기 발톱 깎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2: 이 정도면 쪼양이 금세 입양 가겠는데요?

0: 해주려고.
1: 비좁은 펫샵에서 평생 번식을 위해 살아오다 버려진 수피, 그리고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서리.
2: 이제 그렇게 어우 털이 풍성해졌어.
0: 어우 잘한다. 잘한다.
1: 그런 녀석들을 품어줄 새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0: 오히려 품종묘 애들은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 이런 이제 유전적인 질병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입양을 좀 가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사연과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1: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구조 사연은 물론 재치 있는 영상까지 직접 제작해온 집사. 고양이들을 새가족에게 보내기 전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그런데 편지가 끝이 아니네요.
0: 누군가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폈던 얘를 입양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좀 잘 키우시지 않을까 해서 챙겨주고 있어요. 이 동장 이쪽에 두시고 안녕. 저기 수피.
1: 고양이들을 새가족에게 데려다주는 건 구조자의 목. 이제 진짜 이별이 실감나는 듯한데요.
0: 수피 괜찮아. 아 수피야.
2: 잘 봐줘서 감사했어요. 인사해야지.
0: 이제 가는 거야.
2: 가서 잘 살고. 너무 애들한테 너무 진심인 아가씨예요.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0: 가자. 1차.
2: 운전대 인사하고.
0: 어우, 잘 들어간다.
2: 착해.
0: 어우, 잘 들어간다.
2: 가자.
0: 파리야. 이제 진짜 가족 만나는 거야. 으쌰. 슈피, 잘 가.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1: 수백 번을 떠나보내도 익숙해지지 않는 헤어짐.
3: 정들었잖아요. 정들고 보내서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평생 가족 만나서 사실 계속 이제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 아닐까 싶어요.
1: 고양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집사. 그런 집사에게도 유쾌하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0: 잠별아! 잠별! 응? 잠별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누가 안 가 있어? 너가 안 가 있어? 어, 냄새 좀 봐! 응? 이거 뭐예요?
1: 응? 이래도 잡아뗀다고? 지난밤 관찰 카메라에 떡하니 찍힌 똥싸개! 잠별이 너 맞잖아! 아무리 열심히 덮어도 흔적은 남기 마련!
0: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우웩. 오지마. 기다려. 밟으면 안 돼. 잠별이가 가. 근데 잠별이가 아무래도 이제 눈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잠별이가 응가가 마려우면 좀 화장실을 찾으려고 사실 시도를 어렸을 땐 좀 하던데 이제는 좀 귀찮은지 그런 시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1: 더 기가 막힌 건 꼭 방묘문 앞에다만 배변 실수를 한다는 것. 잠별아, 거기에 싸면 속이 더 시원하니? 2년 전 하숙집에 올 때부터 눈에 문제가 있던 잠별이. 집에 적응하며 자연스레 배변 실수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외려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0: 이게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부터 냄새가 나서 고양이 응가 냄새는 상상 초월로 냄새가 꽤 지독하거든요. 애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퇴근하고 왔을 때 상쾌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잠별이 배변 좀 고쳐주세요.
1: 하숙집 집사의 난감한 사연을 듣고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0: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4: 네, 안녕.
5: 여기 고양이 한

0: 집이라고 하는데 왜 네. 제일 많은 거예요?
1: 아 여기가 변동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입양을 가고 오고 하는데 보통 정원제로 20여 마리 정도 있어요. 아,
0: 정원제?
1: 네.
0: 하숙집이나 정원제?
1: 맞아요. 입양을 가면 또 새로운 친구, 순번인 친구가 오는 거죠.
0: 아~
1: 진짜 약간 그 옛날 하숙집은 네. 이모들이 정말 아, 자식처럼 맞아요. 여기도 네. 딱 진짜 이모가 상주하면서 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이제 웬만한 거처 제공 다 해주면서
0: 고양이 이모
1: 그렇죠. 고양이 엄마이자 이모인데 네. 아~ 그, 네. 맞아요.
2: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민이 아~ 있으시다고 해서
1: 네 맞아요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2: 이 친구예요?
1: 네
2: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1: 잠별이에요
2: 이 친구는 보니까 눈이 네. 옛날에 많이 아팠나 봐요 어린 친구 같은데
3: 네.
2: 이게 어렸을 때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 눈이 안 좋다고
1: 네
2: 했었죠.
1: 그때부터 안구가 녹아 있었어요
2: 이거 보니까 지금 눈 자체가 아예 단순하게 시력 상실이 아니라
1: 눈 자체
2: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1: 네.
4: 그래서일까요? 화장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볼일을 해결했던 잠별이.
2: 이게 지금 실수하는 모습인가요?
1: 네, 방금 이렇게.
4: 매일 같은 자리에 대변을 보고 심지어 모래로 덮는 신용까지 했죠.
2: 응아를 여기다 하는구나. 여기는 지금 분리된 공간이 입구 쪽인가요?
1: 네, 저 방명은 쪽.
2: 아, 이쪽에?
1: 네, 근데 이 현관... 이 현관, 이 방묘문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묘문이 저기 안방에도 있거든요. 안방의 방묘문 앞에도 해요.
2: 방묘문에다가 한다?
1: 네.
2: 주로? 대변만 실수하네요? 어떻게
1: 네, 볼게요? 대변만. 쉬는 안 해요. 그러니까
2: 쉬는 안 하고 대변 실수만 한다? 왜냐면 이게 미드닝이라고도 하는데 미드닝이 뭐냐면 고양이들 자기 공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아닌 공간에다 대변을 싸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4: 냄새가 강한 대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미드닝. 고양이들 사이 경쟁이 심하거나 지위를 과시해야 할 때 드러나게 배변하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별이의 경우 대변을 본 뒤 꼭 냄새를 가리는 행동을 했는데요. 노골적인 영역 표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 미드닝은 예시로 드린 거고 미드닝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는 얘가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냄새가 됐든 이런 걸로 마킹을 해놔야 돼요.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게 그래서 얘가 특히나 시각장애에 있는 애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은 비비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페로몬을 계속 많이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을 대변 실수를 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자신의 마킹 행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4: 한마디로 좌표 생성. 눈이 보이지 않는 잠별이가 집의 끝자락을 기억하기 위해 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2: 잠별이, 얘기 다 봤는데,
1: 네.
2: 일단 아이들, 잠별이랑 아이들 지내는 공간 어떤지 한번 좀 보러 일어나 볼까요?
1: 네.
2: 애들이 막 곳곳에 있어.
1: 이쪽에.
2: 이 방은 무슨 방인가요?
1: 이쪽은, 이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네, 2층형으로 공간을.
2: 아, 그쵸. 이게 담요나 이제 보호소 가면 이런 구조를 조금은 어쩔 수 없지.
1: 많이는 배치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다 펼쳐놓을 순 없으니까.
2: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 여섯 개가 있잖아요. 여섯
1: 네.
2: 개가 아니라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화장실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1: 맞아요.
2: 층이 나누니까 그냥 화장실 두 개. 보통은 이제 뭐 시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후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잠별이가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할 방법은?
2: 일단은 환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집중적으로 조금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 추가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촉각적인 거나 그 냄새로 자기를 동선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잠별이를 위한 맞춤형 화장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2: 잠별이가 네. 이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아이가 동선을 우선 여기다가 화장실 동선을 만들게요. 네. 왜냐하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거나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이제 싸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까 여기가 배변 실수하는 데, 아이고 미안.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아니, 선생님이 누운 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좀 동선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화장실 하나 더는 이쪽으로 해서
4: 안방 방명문 앞에도 놓아줍니다. 화장실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모래를 부어줄 차례. 후각이 예민한 시각장애냥 잠별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모래라는데요.
2: 화장실에 모래를 좀 깔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주로 쓸 화장실이잖아요.
3: 이런 모래는 처음 보는데.
2: 이 모래 재질 특징이 입자 자체가 조금은 크고 단단해서 약간 뭐랄까 관리 용이한 재질이긴 하거든요.
4: 소변이 닿아도 모래 알갱이가 뭉치지 않아 냄새가 덜 나는 것이 특징. 어머나, 그새 뭉구리가 볼일을 보러 왔네요. 모래 입자가 굳다 보니 먼지 날림이 적어 뭉구리처럼 기관지가 약한 고양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잠별이가 화장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바닥에 길잡이 매트를 깔아줍니다.
2: 네. 이 정도면은 애들이 이렇게 가서 아마 알 거예요. 촉각적으로 느껴서 아, 왼쪽에 화장실 있겠다. 이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에 화장실 있겠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는 애들은 촉각적인 매핑,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발바닥 촉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닥하고 다른 이런 매트나 이런 것들을 깔아주면은 그러면 아이가 여기 나왔을 때 이쪽 근처에 화장실이 있겠구나. 이쪽 근처에 밥자리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있겠구나. 네. 오른쪽 가면 화장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기 쉽죠. 학습하기가.
4: 이 작은 배려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2: 확실히 촉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번씩 느끼면서 발을 내렸다가 화장실 좀 가려고 하네요, 좀.
4: 잠별이가 화장실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2: 형은 잠깐 넣어보시겠어요? 잠깐 살짝 들어보세요. 한번 느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요.
4: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잠별아, 이제부터 거기가 네 화장실이야. 낯설어도 조금씩 적응해보자.
2: 잠별이도 이런 촉각적인 저희가 자극을 잠별이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화장실을 재교육할 때는 화장실을 보고 나서 바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자기가 올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긍정 강화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정도 지켜주시면 잠별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네. 어둠 속에서도 늘 빛나는 잠별이의 향기로 가득한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후 하숙집에서 잠별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화장실 적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잠별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리고 하숙집 고양이들도 반짝반짝 빛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연락주세요.
5: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두 마리의 강아지가 땡땡이가 있습니다.

0: 바다로 둘러싸여 사시사철 풍요로운 고장 무안.
1: 건강망이라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0: 예로부터 서해 바다의 축복이 끝이 없다죠.
1: 무안.

0: 이제 뭐 청정 지역이고 살만한 동네죠.
1: 이 땅은 농부에게도 후한 인심을 베풉니다. 황토에 고구마 순을 심으면 굵고 튼실한 결실로 되돌려주죠.
2: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하는 거 첫날이에요.
3: 안 좋아, 너 꽁꽁.
1: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갯벌은 무안의 자랑입니다.
4: 전국에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것이 여기 무안군 용산마을 갯벌입니다.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갯벌의 봄을 낙지는 특별한 맛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답니다.
5: 맛있어.
6: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좋은 게 맛이.
7: 노래 들으러 식사하는 쫄깃집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1: 자, 그럼 풍요의 땅 무안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여정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현경면에서 시작합니다. 무안 앞바다에 물이 빠지는 아침 7시가 되자 배 한 척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있는 이는 김원찬 씨와 그의 아내.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서 고기잡이를 함께 한다는데요.
8: 무슨 관식이에요?
0: 건강망, 건강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1: 덤장은 주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법입니다. 대대로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왔다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긴 울타리와 함께 다섯 군데의 그물을 설치해두면 밀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길이 막혀 그물로 들어가 잡히게 되는 건데요. 김원찬 씨는 이 덤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40년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8: 이 고기 잡는 방법이 오래된 방법이에요?
0: 네, 그래요. 오래된 방법이죠.
8: 얼마나 오래된 방법?
0: 모르죠. 이제 뭐 우리 선조 때부터 했던 방식들이니까.
1: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바로 덤장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과연 덤장 안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래도 적지 않게 잡힌 눈치입니다.
9: 많이 잡혔어요?
0: 네.
1: 기대되는 순간 안에는 씨알 굵은 생선들이 제법 보입니다. 와,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그중 가장 많이 잡은 것이 감성돔. 고급 어종으로 귀한 손님이라죠.
0: 이제 요 때가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올라올 때예요. 여기 이제 산란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예난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이때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올라올 때 시기가.
1: 무안 앞바다가 만들어준 황금 어장. 그 기세를 몰아 다른 그물도 확인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월척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제법 그물이 묵직해 보이죠? 우르르르 쏟아져 나온 서해바다의 선물. 이번에도 감성돔이 다양한 친구들이랑 올라왔네. 그런데 애써 잡은 팔뚝만한 숭어를 다시 바다로 보내는데요. 어찌 된 일이죠?
8: 아, 저런 걸 왜 또 버리세요?
10: 빨리

0: 지금 요새 제일 많이 나는 게 지금 강생덤이 제일 많이 나고 버리숭어. 버리숭어는 지금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1: 욕심내지 않은 부부 덕분에 갈매기들만 신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갈매기들도 친구가 됐다죠.
2: 항상 이렇게 갈매기들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우리 배 뜨면 알아요, 새것들이.
1: 무한 바다는 어느새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0: 뭐 하느냐, 뭐, 청정 지역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다고, 저 인근에 뭐, 특별히 오염시킬 만한 그런 근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인심도 좋고, 뭐 하니. 그래서 이제 살만한 동네죠.
1: 어부들에게는 참 살맛나는 바다. 이 바다가 곁에 있는 한 어부들의 그물에 늘 바다의 선물이 가득하겠지요. 무안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70%가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 무안, 그래서 예부터 황토골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농사 짓기엔 그야말로 최적의 땅. 이 땅에서 자라니 농산물 품질 좋기로 전국에서 알아준다죠. 대표 특산물인 양파는 물론 고구마 역시 이 황토에서 자랍니다.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농가. 무안 대표 작물답게 밭 크기도 엄청나네요. 전체를 치면 약 46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구마 손 심느라 바쁜데요. 고구마를 통째 키워 순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키운 순을 밭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라죠.
3: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자, 여기. 이게 여기. 예? 자. 자, 이걸 다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2: 아, 지금 뭘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3: 아,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 하는 거 첫날이에요.
2: 아, 근데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3: 아, 그럼요. 이거 아무렇게나 심으면 수확이 안 나요. 작아요. 이게 고구마 순인데, 이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달리거든요. 네. 근데 끝이 구부러지거나, 여기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고구마가 여기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묻어줘야 돼요.
2: 고구마 박사님 같으신데?
3: 고구마 농사가 30년이 됐는데요.
1: 고구마 농사 30년 차, 이제 정말 고구마 박사가 다 됐는데요.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황토였답니다.
3: 황토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봐보세요. 바로 저 옆에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안은 전체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맛있다게요. 맛있는데 이제 고구마한테도 아주 적합하죠.
1: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맨발로 황토를 걷는 즐거움도 알게 됐죠.
3: 흙이 발에 닿는 감촉이 참 좋아요. 발바닥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나는 아직 그 뭐 각질 제거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거 안 써봤어요. 농약을 하지 않는 건강한 땅에서 이 흙을 만지고 밟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 황토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은 고구마는 빠르면 8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작년에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둔 고구마를 매일 출하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여

0: 여도 창고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당도가 더 높아졌답니다.
1: 이걸 다룰게요.
0: 일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할 시간.
2: 아,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회차 말려고. 고구마를 구우려고.
2: 아, 이게 고구마 굽는 기계예요?
1: 네. 고구마 군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큰 드럼통에 장작 놓고 하던 그걸 생각을 하셨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0: 196도에서 87분간 구우면 맛있는 군 고구마가 완성된다니. 기술 참 좋아졌네요. 어디 한번 꺼내서 볼까요? 황금빛 속살까지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고구마가 나눔하기도 참 좋은 작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고구마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꼭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0: 맛도 있고 속도 든든하다 보니 새참으로 이만한 게 없다죠. 오잉, 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고구마. 현희 씨, 이 고구마를 키우며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됐답니다.
1: 고구마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구마로 삶의 질이 높아졌고 고구마로 많은 나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자나깨나 고구마 그야말로 고구마가 우리의 삶이다.
0: 이번엔 무한히 가진 봄을 갯벌로 향합니다. 무한 갯벌은 그 크기만 약 147제곱킬로미터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만 약 250여 종,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네요. 개를 비롯해 낙지 등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큰 인기랍니다. 여기 이 어린이들도 오늘 갯벌 탐사를 위해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난관인데요. 해설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갯벌과 바다 생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3: 엄청 많네. 고등어.
4: 오, 콩게 있네. 진짜 콩게 조그만 게 이게 콩게예요. 콩게 잡았고 얘는 사각게라 그래. 이 뭔게라고? 사각게.
3: 여기다. 응. 물리면 아파요?
4: 물리면 아프죠 당연히.
3: 얘는요?
4: 얘도? 얘도 염랑개라고 그랬잖아 아까.
3: 물리면 아파요?
4: 당연히 아프지. 염랑개.
0: 잡는 재미가 쏠쏠한 갯벌 체험. 아무리 즐거워도 갯벌 보호를 위해 잡은 것은 놓아주고 갑니다.
4: 이게 농개야 농개. 농개 수컷. 농개 수컷이에요.
3: 아, 여기다 줘볼게요.
4: 갖다 놔줄 거야. 사진 찍고 놔주자.
5: 서양 갯벌이 벌도 좋고 다양한 다용종 생물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소송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의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여기 무안군 용산만 갯벌입니다.
0: 2001년 생태계 우수성과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연안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 갯벌. 이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4: 해 같은 거, 부동 같은 게 없으면 바다가 썩어요. 바다에 오면 냄새나. 아이고, 그 시기 더럽다.
5: 할 때는 나는 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청정지역.

0: 말 그대로 그 오염이 안 된 책이라고 그래요.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사람과 생명이 함께 숨쉬는 땅.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한의 청정 갯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갯벌을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두 남자. 마치 보물 찾기 하듯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2: 주소 주소. 껄떡기라고 이게. 여기다.
3: 물리면 아파 엄청.
2: 와, 와 이 순지 안 좋은데?
3: 아직 새끼인데.
2: 이거 어떻게 먹어?
3: 튀겨 먹으면 맛있지. 삶는 거야 물에다가. 삶아 먹어야지 왠지 구먹어.
2: 자연산이다 이거지?
3: 시간 되면은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캐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소라도 죽고 그럽니다.
4: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3: 예, 시골 이 마을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갯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가게. 가정집 같아 보이는 이곳이 두 분의 일터인 중국집이랍니다. 이곳에서 경만 씨는 주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웍 돌리는 솜씨만 봐도 그 실력이 느껴지죠? 기본 메뉴인 짜장면을 비롯해 탕수육도 인기 메뉴. 고기 대신 표고를 튀겨서 만드는데요. 향과 식감이 기가 막히다는군요. 경만 씨가 요리를 만들면 의련 씨가 손님에게 내는데요. 알고 보면 숨은 맛집이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5: 아, 맛있는데? 거기 봐봐. 강업주 다 강업주. 따먹나? 따먹. 처음 먹는데. 쫀득쫀득하니 버섯 탕수육 대박이네 대박.
1: 사실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낙지 짬뽕. 싱싱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가 보는 재미, 먹는 즐거움도 있다죠.
6: 음식이 담백하고요.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
1: 낙지 짬뽕 인기가 많다 보니 매일 낙지를 받아서 사용한답니다. 몸에 참말로 낙지가 참 실한데요.
3: 아동에서 낙지는 저를 대주는 동생이에요. 마음에다. 오늘 낙지가 없어서 가져라겠어요.
4: 어디서 잡히는 낙지예요?
7: 네, 무한 떨낙지입니다. 이쪽 무한지역에서.
4: 아, 여기 낙지가 좋죠.
7: 여기 부산고 훨씬 여기저기죠.
8: 이 빨판이면 엄청 세요. 이게 낙지가 다리가 덕이네.
4: 이게 정말 긴데요.
1: 식감과 맛을 위해서 꼭 무안에서 나는 낙지만 고집한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채소에 화끈하게 불만 입혀주고 육수도 넣어주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갯벌에서 자란 무한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죠. 그릇에 면과 가전 재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살포시 올려주면 낙지 짬뽕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3: 낙지는 죽은 소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셔요. 그게 이제

0: 이 특별한 맛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랍니다. 드디어 영접한 낙지 짬뽕. 자, 먹기 전에 인증샷은 필수라죠.
1: 잘라야 돼?
2: 잘라 먹어야지.
3: 아니, 그냥 한 입에 먹어야지. 한 입에 먹어도 먹어볼까?
0: 결국 낙지를 잘라서 맛보기로 하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1: 맛있어.
4: 어디서 오셨어요?
1: 응?
4: 무안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1: 제주도에서.
4: 아, 제주도에 오셨어요?
3: 제주도 낙지보다는 맛있지.
1: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5: 보통 짬뽕은 오징어를 많이 쓰는데, 그 낙지를 쓰니까 이제 국물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쫄깃한 식감이 오징어랑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 사투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이렇게 합니다.
0: 이 중국집이 무안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두 사람의 손길로 가게 안팎을 정겹게 꾸민 것인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이유가 뭡니까?
6: 시골에 있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꾸며놓고 사람들한테 시와 노래가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외갓집 같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잡지사 기자와 주방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친구가 되는 무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7: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놀거리, 그런 저희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영업 방침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다 가시면 후회 않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다들 음식 맛을 보는 사이 갑자기 가게 안에 흐르는 음악. 노래가 취미인 경만 씨.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을 한답니다.

0: 노래 그 박수도 나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안 바쁜 시간에는 손님들 또 나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또 식사하시면서 잔잔한 노래 한 곡씩 해드리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디 라이브로 식사하면서 저 노래 들으면 식사하는 중국집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1: 의련 씨도 합류하는데요. 자, 두 사람의 공연 잠시 구경해 볼까요?

0: 이 무한행 고향에서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신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잘해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제 바람이고요. 무한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요.
1: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고장 이곳은 무안입니다.

0: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1: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0: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호어포 식당입니다.
2: 我们的话有五十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
0: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3: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这是慕名而来的。
0: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2: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
0: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4: 2-3천台吧，因为下午还要准备虾，要根据客人的流量嘛。
0: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5: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0: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당 농장입니다.
5: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的话，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0: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5: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时，平时喂的话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0: 하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5: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的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
0: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 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个平方。世界上我们吉尼斯纪录嘛，官方认证世界上最大火锅餐厅。
0: 이곳의 간판 메뉴는 충칭 사람들의 소울 푸드 火锅입니다.
2: 因为重庆它能吃辣。 火锅的话是万物皆可主，而重庆的话必不可少就是吃火锅。火锅的话也是重庆的特色，重庆的话也是无辣不欢。이
0: 식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火锅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0: 올랐는데요. 동시에 최대 7천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초대형 식당입니다. 식당의 높이는 약 100m, 길이는 무려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 它是打造一个全球的一个这个比较最大的一个火锅园是这么情况然后并且的话呢是以山地的为特点就是你可以层层叠叠的而且晚上夜景很漂亮
0: 그런데 이 火锅의 맛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경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올라오기 힘들죠?
3: 上来是不是很累啊?
4: 非常累，非常非常累。加油加油，好吃好吃，很香哎。我们有10层，从我们的停车场到山顶，我们的亭台楼阁总共海拔100米左右。
0: 주차장부터 10분 남짓 계단을 올라와서야 비로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화려한 야경도 볼거리지만 중국에선 호거를 주로 저녁에 즐기기 때문에 오후 6시가 지나면 식당이 제일 바쁩니다.
5: 重庆火锅 number one.
0: 채소가 매운 양념을 과하게 빨아들이지 않도록 고기부터 넣고 채소는 나중에 넣는 것이 충칭식 호거의 특징. 여기에 참기름과 마늘, 쪽파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풍미를 더한다네요. 아름다운 충칭 호거 식당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6: 大家好，我是在世界上最大火锅餐厅上班的，我叫贺志成。我们这个地方占地面积的话，3万多个平方，总共有800多桌，一次可容纳67人用餐。我们的话有500多号员工。这是我们的
7: A 区复合厨房，目前我们的工作人员正在有序的准备当中。好的，郭经理今天订做很多，一定要准备充足一点哦。
6: 郭经理，今天我们订做多不多？今天订做的话，今天订了15桌，你帮我准备至少准备1000多菜。
7: 可以可以，姐妹们，今天有1000多的菜准备齐。那个陈亚，今天我们的顾客很多，一定要做好这个工作哦，接待工作一定要做好。别让顾客迷路了，我们一定好好的一个带领方向哦。好的，没问题。我们为了给顾客带来更好的用餐体验，我们全体员工一起随时准备着。
0: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는 시간입니다.
5: 做清洁，准备工作。我们是前厅的服务员，就负责前厅的卫生啊，然后准备工作呀，这些保证碗筷呀，这些杯子这些的干净。
0: 식당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8: 다카, 누수원呢?9点钟我们是上班，全集合在这一层，还有上面一层有员工。
0: 그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6: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他要今天下午才上班。
0: 서빙 직원을 포함해 전 분야의 직원을 모두 합하면 직원 수만 총 500명.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 주차장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깁니다.
6: 这只是一部分，我们还有后厨，还有管理人员，还有两个部门没有在一起的，一起的话会更长。这只是我们前厅的工作人员，服务员。
0: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출석 체크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한 인원 점검과 함께 주요 공지 사항이 전달되었고 아래층과 위층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아침 조회가 30여 분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6: 上班了，现在的话在分工合作了，有些服务员就负责一个做清洁，后厨就负责一个拿菜、洗菜、切菜之类的。
0: 일이 시작되자마자 어깨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나오는 작업자.

0: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영업 준비 전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척한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무려 40kg 이상이나 됩니다.
1: 이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0: 저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1: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드는 방법, 反正是要有力气，没有力气就跳不动的，这没有什么方法，不需要什么方法。
0: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맨 제작진의 걸음이 어째 시작부터 위태위태합니다.
3: 와,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요 나무가 받치는 데가 너무 아파요.
0: 역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0: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거뜬히 들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것 같아도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한 간격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시로 어깨를 바꿔가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옮겨야 하는 식재료만 무려 1000kg에 달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옮겨야 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돌리는 꿀맛 같은 대기 시간입니다.
4: 가요. 소비야.
5: 是小腿疼吗?
2: 是.
0: 이곳에서 최소 7년에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고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직원들 여럿이 모여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만두의 양은 보통 2,0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안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6: 많이 추워요?
5: 이걸 넘어.
7: 엄마.
6: 아니 이게 추운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7: 뭐야? 니 진출로 출하야.

0: 주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1: 三四百个盘子，八九个盘子吧。
2: 我是幺二七。
0: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이 담아내면 앞쪽 작업자들이 주문에 맞게 챙겨냅니다.
1: 要准备啊，我们的后厨啊，那后勤他们在准备，我们这几个是在上菜。
0: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3: 为什么？因为它每个部门的菜品种很多，但是我们厨房有四五个，就是在这边有两个，有H荤菜、H素菜、H荤菜、H毛肚这些，还有这个卤菜部门，很多部门的，他不可能一个部门来。
0: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4: 是的，重庆是这么吃的，但我们那边也是有的，芝麻酱、沙茶酱都有，让我们自己选择。其实也是根据每个人他的口味去调的，也没有绝对的。
0: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 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5: 重庆的火锅跟四川的火锅它不一样的点是在于，四川的火锅更多的是辣，但是重庆的火锅它是麻，因为里面有加了很多的花椒，然后花椒对身体也是很好的。因为重庆这里湿气比较重，如果你多吃一些花椒的话，可以排湿气。
0: 어느새 만 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火锅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6: 辣椒、花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0: 오랜 시간 이어온 비법 육수, 그 특별한 맛에 반한 손님들로 식당은 오늘도 북적입니다. 덕분에 직원들도 온종일 매장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7: 어느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8: 三个九的，999号桌的。
0: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방부터 정상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9: 드디어 좀만 차
10: 멀리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8: 네, 힘들어요. 非常
10: 힘들어요.
8: 그렇죠? 저도 힘들어요.
10: 저도 힘들어요. 또 계단이에요?
0: 그야말로 계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150m 넘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10: 이렇게.
8: 很累的。
10: 말이 안 나온다.
8: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 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0: 갑자기 식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허거 재료들이 빠르게 준비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6: 这是我们的百人火锅宴自助餐，这个桌子能坐100多个人。
0: 이곳의 명물 허거 뷔페입니다. 무려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일을 따라 음식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0: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人每锅，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1: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새 북적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장이 한산해지고 빈 테이블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맨 작업자도 등장. 이번엔 빈 접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5천석 규모 식당인 만큼 치워야 할 그릇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잔방까지 더해져 바구니 하나당 5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식당의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쉴새 없이 몰려나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2: 아니, 아, 이분은 누구세요?
1: 림페이준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2: 두 분이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3: 아, 我们是在那个皮包园上班的. 我先下班，我老公是他值班。
1: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3: 我煮面条吃，每天晚上我都要煮来吃。我老公
1: 부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는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서로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토닥이는 손길마다 깊은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두 번째로 간 곳은 저장성 원저우의 산쿠이 마을. 산림이 우거진 고산지대로 공기가 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을의 한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산쿠이 마을의 명물은 청란인데요. 푸른 껍데기 속에 고소하고 진한 노른자가 들어있어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식당에서는

0: 청란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 특히 많습니다. 기름 넣은 팬에서 청란을 익힌 후 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볶아내면 청란 특유의 진한 풍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지역의 명물 청란 볶음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1: 달리지에다 총장 胡椒粉 鸡精味精盐
0: 청란을 풀고 쪽파와 굴을 넉넉히 넣고 팬에서 노릇하게 부쳐내면 청란전 완성이고요. 토마토를 볶다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청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러운 청란탕까지 완성입니다. 청란 볶음밥부터 청란 굴전 탕까지 청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그럼 이 청란은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청란이 생산되는 곳을 찾아 구불구불 험난한 산길을 달린 지 한 시간. 드디어 해발 1000m 산속에서 당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당 농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2: 大家好，这里是我是小徐，这里是平房农场，养了我们有8000只的五黑鸡，产的是绿壳蛋，然后我带小镇们去捡鸡蛋一起。好，小镇今天鸡蛋多不多？多。嗯，你看今天鸡蛋特别好看。
3: 好几种颜色，对，五颜六色的。我们每天都在我们的平板农场，努力奋斗工作着，加油！
0: 면적만 약 3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6개를 합쳐놓은 규모. 이곳에서 키우는 닭들도 일반 닭이 아닌 오골계로 중국 현지에서 보양식의 식재료로 귀하게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는데요. 닭 농장에 웬 열차가 있는 걸까요?
4: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
0: 워낙 농장 부지가 넓다 보니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5년 전 농장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모노레일이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건 사료를 줄 때입니다. 산에 위치한 농장 특성상 무거운 사료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모노레일을 사용한다네요.
4: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视频时喂了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10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0: 모노레일은 두 대가 있는데 길이는 총 2.5km 정도 됩니다. 사료를 다 준 뒤엔 곧바로 달걀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닭 농장에서 가장 큰 일은 달걀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달걀을 꺼낼 때도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아이고, 쪼였네요. 아이고, 아프겠다.
4: 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0: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0: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1: SNS로
0: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2: 总共 这一篮有 2-300个吧. 早上还要煎一次，等一会还要煎一次的.
0: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3: 大概一天有100左右，像这种酸色的就52.8.
0: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000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4: 这个农场是有6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
5: 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
0: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6: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五号线的贵飞机，产的那种白壳蛋。
0: 아래쪽 농장에선 오골개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의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이 닭인가요?
6: 它下的蛋的营养的价值就相当于跟鸽子蛋的营养价格价值是一样的。
0: 작은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6: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0: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000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귀비닭 달걀까지 모두 수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포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치솟은 초여름 날씨 탓에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열기부터 식혀봅니다.
6: 저我们这边呢夏天的话是特别热，温度高达40度，然后在这个山上跑来跑去特别累。
0: 귀비닭은

0: 중국에서 기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아서 희귀 품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포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무렵이면 달걀을 실어 나를 택배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때문인데요.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포장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달걀 상자들이 무사히 상차를 마치고 이 귀한 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1: 今天总共是发了那个60箱，然后售价是3600块钱。
0: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농장에도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1: 我们现在要去哪里啊？我们现在把看一下机场有没有鸡还没回去的，要是没有回去的，我们就把它抓回去。
0: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네요.
1: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了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那也是。
0: 꼭 이렇게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1: 找不到家了。
0: 닭을 살짝 들어 올려 알이 있는지 작업자가 확인합니다.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알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1: 它习惯了，因为这个鸡都是经过千锤百炼的。
0: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2: 因为这几天天气也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0: 온 산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는 방목 닭이다 보니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바탕 실랑이를 버려보았지만 날랜 녀석들의 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2: 对。
3: 왜 잘 안 잡혀요?
2: 他们特别能跑呀，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0: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힘을 내 도전해 보지만 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4: 아,这里可以抓一下。
0: 나무 위 공간에 올라가 있는 닭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 因为它的警惕性很强，有没有发现？它每次你只要稍微人一靠近，它就跑了。천신만고
0: 끝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2: 今天把这个鸡剁了，我们等一下炖汤，炖汤吃。
0: 깨끗하게 손질한 오골개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과 기름기를 빼준 후 중국식 뚝배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2: 这个是我们这边的传统的那个红酒，我们叫米曲酒，就是我们这边传统的，一直都是用这个当补品。 就是炖鸡汤啊，还有不管做炖什么补品啊，都是会放这个酒。
0: 그리고 뚝배기에서 2시간 정도 푹 익혀주는데요. 대추와 당귀, 구기자 등을 넣어 향과 맛을 더해줍니다.

0: 다른 요리들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도 볶고 토끼 고기도 간장을 넣고 정성껏 졸여줍니다.
1: 아니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2: 以前开过饭店，看着厨师做过，所以说自己对这个感兴趣，也偶尔能学到一下。
0: 오랜 시간 뚝배기 안에서 은근하게 끓여낸 오골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유독 무더운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고마운 한 그릇인데요. 깊은 국물 맛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건강하고 풍성한 한 끼를 완성합니다.
2: 就是说我们这些这么多的伙伴就是共同努力一下一定会闯出新的一片天地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8: 영어.
7: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8: 17점 수학.
7: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8: 책은 안 읽어가지고.
7: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8: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7: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8: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7: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8: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0: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뭐 잠깐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반역 생활을 몇 번 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 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 좀 합니다. 부업. 근데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올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0: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1: 황사먼지? 먼지는 아는데 황사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황사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네이멍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아니,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0: 사람들이 아직 또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때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몇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안돼. 요거 아주 문제야 한대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옛날부터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0: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1: 네.
0: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작품,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0: 맞아요.
1: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1: 네.
0: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 네.
0: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1: 네.
0: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1: 네.
0: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1: 네.
0: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1: 네.
0: 작품인데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1: 오.
0: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자,
1: 네.
0: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1: 네.
0: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1: 네.
0: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1: 네.
0: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
1: 동그랗잖아요.
0: 동그랗고 예쁘게
1: 네.
0: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1: 네.
0: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네.
0: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1: 네.
0: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1: 그렇죠.
0: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1: 네.
0: 로봇공학 3원칙을 만든
1: 맞아요.
0: 그 사람이에요. 이
1: 네.
0: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 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이어서 그렇게 많이 쓸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그 정도였고.
0: 요 정도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0: 규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1: 네.
0: 나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과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네.
0: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1: 네.
0: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1: 네.
0: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타고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 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케이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필립 케이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1: 맞아요.
0: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블레이드 러너?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1: 네.
0: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뭐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이건 안 본 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첫 배경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1: 네.
0: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

0: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네.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네.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아.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네.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네.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 더 살고 싶어해.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그렇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어떡하지? 그렇죠.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을,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네.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타이레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레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 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네.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의미도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찾아가는,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보세요. 신학에서 붙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네.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개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줘.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레스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데커드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하고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네.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Time to die.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네.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네.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 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죽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네.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가죽? 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 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 라고 했을 때 추웠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떡해, 아프겠다. 네.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캔이라 하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네.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그렇죠. 남학생 비율이 많죠.
0: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오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라미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 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피를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 수 있어. 이거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낭만주의. 네.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 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네.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금 네.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썼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발화를 합니다. 내 말을 내뱉어요. 현재. 네. 이 내뱉으면 미래가, 그러니까 의미가 미래에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을 해요. 선우 학생, 우리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밥 먹는다라는 의미가 뒤에 생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과 말과 의미가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외계인 언어는 동시다발적이에요.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알고 발화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 역학 같은 네.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능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양자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네.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네.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도대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SF로 읽으시라. 매력이 있다라고
1: 그러네요.
0: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네.
0: 그러면서 필립 케이 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0: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가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1: 네.
0: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써올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 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학생은 약간 프루스르만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도르스르만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1: 그럴 수도
0: 다르니까를
1: 있죠, 네.
0: 알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보셔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몬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로, 노란 먼로,
1: 맞아요.
0: 파란 먼로, 초록 먼로 해놓고 200억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터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그 추리소설을 대할 때는 현우학생이 막, 추리소설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1: 재밌었어요.
0: 그쵸?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1: 다른 문학 장르와 이 과학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고요.
0: 맞아요.
1: 그런데 과학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열이라는 원형이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 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SF 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2: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내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과연 넥스트 밸류가 무엇인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레슨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기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3위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설립의 배경에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달릴 차가 있어야겠죠? 현대의 창업자는 고 정주영 씨죠. 정주영은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현대 자동차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요.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는

뭐 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몇 개의 자동차 회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입을 해서 판매하거나 수입 조립의 상태에 불과했죠. 현대도 역시 자동차 수리 경험만 있었지 생산 기술이나 경험이 일체 없었다 보니까 합작회사 건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드가 협력회사를 찾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동생 정재영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포드 자동차와 현대 합작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무려 착공 8개월 만에 자동차 조립 공장인 울산 공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생산한 차가 바로 코티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티나는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뭐 달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엔진이 꺼지고 뭐 이렇게 약간 품질이 형편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현대 자동차는 포드와 이 엔진 조립 공장을 만들면서 5대5 합작을 했었는데 이 협상이 장기간 교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포드와 현대차가 서로 원하는 게 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포드와 결별을 하게 되니 이제 현대에는 독자적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1974년 7월 현대에는 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연 생산 능력 5만 5천 대 규모의 국산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포니가 처음 출시되던 그첫 해, 1976년, 포니는 몇 대나 팔렸을까요? 무려 1만여 대 이상이 넘게 판매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부품 국산화율 덕분에 가격도 싸졌지만 고장났을 때 수리를 쉽게 할수 있다는 수리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들면서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요. 1986년 엑셀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엑셀은 처음 3년 동안 연속 베스트 판매 수입 소형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잦은 고장, 또 열악한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초반과 달리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1997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아시아 금융 위기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이때 어려움에 처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져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회사의 리더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현대를 이끌어가는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몽구의 현대차,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렇게 글로벌 도약이 가능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 목표는 제일 큰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SUV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좋지 않은 뭔가 저가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목표 달성에 가장 기여했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1999년 SUV 산타페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SUV보다 더 가볍고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모노코크 방식을 도입을 해서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의 SUV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 뭔가 얼룩덜룩 근육한 근육의 느낌이 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현대 자동차 그룹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 미국 현지 생산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5년 미국 앨라바마주 몽고메리 공장이 건설되면서 미국 외의 시장은 뭐 러시아, 중국, 유럽 각지에 진출을 하면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펼쳐나가면서 1,000만 대 수출을 달성하면서 한국 수출 역사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면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세계 총 생산량의 6위를 차지하는 그 순위로 올라섰고요. 매출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 현대가 아니라 글로벌 현대차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2007년 처음으로 프리미엄 세단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현대차는 프리미엄 고급차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일단 고급차 시장이 국내외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가는 성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었죠. 그리고 한 대를 팔아도 고급차가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또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까지 현대차는 뭔가 고급차 브랜드에서는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프리미엄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BH입니다. BH는 뭐의 약자일까요? 바로 벤츠 헌터라는 별명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차를 따라잡고 싶은 연구자들의 열망이 담긴 프로젝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물인 한국차 최초로 제네시스는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네시스가 출시된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기간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차를 사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에 현대차는 2009년 1월 현대 어슈어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현대차를 사고 1년 이내에 실직, 파산을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직하더라도 급하면 차를 되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독창적이고 과감한 역발상 덕분에 현대차의 딜러망에서는 엄청나게 제네시스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보기 힘든 따뜻한 마케팅에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 2%대를 맴돌던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2%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좀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았고 또 당시 원화 약세로 인한 반사 이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걸 실천해서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자체 내 혁신 또 해외 투자를 지속해서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글로벌 상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차는 또 한 번 혁신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게 됩니다. 정몽구의 시대에서 정의선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경영자는 결국 성과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성과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합쳐져서 기업 가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리더십이 바뀐 이후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등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는 고급화, 고성능화, 전동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특히 전동화에 35조 8천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좀 약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토요타와도 경쟁해야 되고 또 저가 부문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외 시장이 마냥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불모지에서 세계 3대 카 메이커가 된 현대자동차. 그 경쟁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 그리고 투자를 만든 현대만의 정신이 아닐까. 저력의 현대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목표를 넘어서는 노력과 집념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요.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나흘째가 되니까 점점 친해지고 점점 내용이 익숙해지고 고대근동 세계 이렇게 쭉 우리가 3000년을 훑으면서 띄엄띄엄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자 이제 수메르하고 이집트에서 큰 문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독자적으로 이 당시 기원전 3000년대는 서로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는 의식하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직접 교류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원전 2000년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점점 직접 교류하는 시대가 나오게 돼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당시 고대근동 세계 기원전 2000년대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북부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남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명이 비옥한 반달지대를 중심으로 시리아하고 필리스티아, 아나톨리아 반도로 쭉쭉쭉 뻗어나간다. 물론 페르시아죠. 엘람 쪽으로도 뻗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중심부와 주변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메소포타미아 남부나 북부는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종교나 언어 같은 게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다른 지역, 즉 시리아, 필리스티아, 아나톨리아 반도, 페르시아 이쪽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지역, 이렇게 문명이 발원하는 지역과 받아들이는 지역, 표준 지역과 그 표준을 받아들이는 지역,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아시리아라는 도시부터 시작할 건데요. 아슈르는 저번에 보신 압칼로 그림 있죠? 그거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훈남 있죠? 최초의 그 천사. 지금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게 너무 잘생겼어. 막, 진짜? 고대 아시리아의 강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리아는, 원래는 아슈르라는 도시예요. 근데 아슈르라는 도시는 수메르 연맹 때도 안 나왔었고 비교적 후반에 나왔어요. 왜냐?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인구가 나오거나 물산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을 건너는 딱 요지에 있어요. 거기를 거쳐가야지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슈르에 있는 사람들은 절묘한 요충지에서 도시들의 그 상업을 서로 거래해주면서 컸어요. 그래서 이미 기원전 3000년대,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물건이, 강을 넘어가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이 집산지가 되고 물건이 모이게 되면 창고업이 발달하죠. 보관해주는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고업이 발달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어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이미 그것이 발달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상인들이 쭉쭉쭉 뻗어나가게 되고 처음부터 국제무역에 눈을 뜨게 돼요. 잠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아시리아, 왜 아슈르하고 아시리아하고 어떻게 틀린가 하는데 이 이하자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땅, 아수르의 영역이 미치는 곳. 그럼 아시리아, 이 라틴어 어음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 바빌론의 땅이 미치는 곳은 바빌로니아. 그래서 그렇게 이하 붙은 거 많죠. 브리타니아, 칼리포니아. 이렇게 뒤에 이하 붙으면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 근처에 그거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요 부근의 땅 이름을 그렇게 하죠. 하다가 지역 이름이 되거나 주의 이름이 되거나 나라 이름이 되거나 하는 건데,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할 때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그걸 다 얘기하는 거고, 아수르라고 하면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그러면 바빌론이라는 그 도시, 바벨이라는 아카드어로 그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바빌로니아 하면 그 바빌론의 영향이 미치는 곳.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처음부터 아수르도 중요했는데 아시리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 장사를 하려면 우리의 상거래나 우리의 그 거래하는 그 영역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곳. 저 사람들하고는 약속도 할수 있고 물건을 맡길 수도 있고 어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역이 미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자기네 장사하는 영역이 미치는 곳은 정정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치까지, 즉 상인들이 정치까지 장악한 곳인데 이 시대가 끝나고 1000년쯤 지나게 되면 신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거든요. 신아시리아 제국은 상업적인 제국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의 멘탈에는 이미 여기서는 상인들이 주도한 어떤 진취적인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상업 정신에 투철했냐?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리아 상업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서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기원전 2000년대에. 그래서 아나톨리아 상업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아나톨리아는 이때 처음으로 문자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히타이트인들은 인도 유럽어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세머를 써요. 그러니까 어족이 되게 다른 사람들인데 아시리아가 자기들의 언어를 아나톨리아 반도의 히타이트인들한테 물려주면서 히타이트에서 상업 식민지와 문자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의 문자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중국 글자 써가지고 이두나 가차 쓰듯이 아시리아 문자를 가져와서 그것을 변형해서 쓰던 문자예요.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최초로 상업적인 어떤 마인드로 자기 영역을 개척한 나라다. 이게 아시리아의 멘탈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적자였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아시리아, 그다음에 하이집트 쪽의 파라오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비옥한 반달지대를 통해서. 그럼 그 편지는 무슨 언어로 쓰여 있을까요? 어떤 한 언어로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바빌로니아의 언어였어요. 이게 아카드어예요. 아카드어를 쓰는 나라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예요. 그래서 아카드어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카드어를 공부하게 되면 바빌로니아 문헌도 볼 수 있고 아시리아 문헌도 볼 수 있고 아카드 문헌도 볼 수 있고 이집트 일부 문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전체가 아카드어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즉 링구아 프랑카 그 국제 공용어인데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죠. 한중일 만나면 한문으로 소통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아카드어로 소통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수천 년 동안 아카드어가 표준이었는데 이 아카드어는 어디 아카드어냐? 바빌로니아의 아카드어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힘이 엄청났죠. 그 자기네 언어를 그렇게 퍼뜨릴 정도가 되었으니까 바빌론에서 아카드어를 썼던 임금들 중에 바빌로니아가 고 바빌로니아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임금은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죠.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생겼어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보이죠. 이 섬노감 석비인데 여기 돌아가면서 아주 깨알같이 그 썼어요. 그 여기 이제 이게 위거든요. 함무라비가 태양의 신한테 법전을 받는 장면인데 누가 함무라비예요? 왼쪽이게요? 오른쪽이게요?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왼쪽이 왠지 인상이 함무라비 같다. 오른쪽이 함무라비스럽다. 예, 앉아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임금이 겸손하게 태양의 신 샤마시한테 이 법전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표면 보여주시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그 텍스트가 이렇게 쫙 깨알같이 쓰여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뺏겨서 수사에 갔다가 수사에서 다시 프랑스 루브르로 왔던 그 석비예요. 함무라비는 어떤 사람이냐? 사르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정복사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함무라비를 따르는 바빌론 사람들한테 함무라비는 엄청난 영웅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함무라비를 평가하는 글이 남아있거든요. 주위 작은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정말 배신자라고 뒤통수 잘 치고 오늘 동맹을 맺었다가 그래서 저놈 도와가지고 같이 군대를 출정했을 때는 같은 편인데 자기가 수틀리다고 그냥 뒤통수 치고 이런 걸 잘하는 약간 그런 좀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들여진 게 약간 정복자들이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좀 남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큰 제국을 이루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그거 한 줄 나오니까.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진짜 함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쓰여 있나. 그걸 지금부터 볼 거예요. 법전 더 뒤로 가면 이제 196조나 돼야 돼요. 거기 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196조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한 자유인이 자유인의 아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유인이 아빌룸이라는 아카드어인데 이거는 그 바빌론 사회의 귀족이나 왕족이 아니라 평범한 그냥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자유인 아들, 그러니까 자유인대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뭐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그런데 197조는 거의 비슷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른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분은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은 뼈라고 번역하지만 옛날은 이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유인대 자유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닌 노예는. 그게 그 바로 밑에 199조예요. 시작. 만약 그가 자유인 노예의 눈을 멀게 하였거나 자유인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노예 가격의 2분의 1을 달아줘. 노예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따진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눈이나 뼈가 부러지면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반이 송산되었다 생각을 해서 노동력으로 한 거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즉 이게 바빌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정의인 거예요. 자유인끼리는 동등하게 하고 평민은 조금 돈으로 금전형으로 할 수 있고 노예인 경우에는 노동력으로 세임을 하는 그런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윌룸이라는 단어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아윌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바빌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자유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권리가 다 있고 의무도 다 있고 모든 게다 있어요. 하지만 아윌룸 밑에 있는 평민이나 노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접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빠진 게 있어요. 왕족과 귀족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법 위에 존재 같아요. 아예 언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이 법전이 실제 쓰여졌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늘 의문을 가져요. 이게 아마 통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공정하게 다스리겠다 하는 것이지 실제 법률로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물음표 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법전은 있는데 법전이 이대로 실제로 적용되었으면 뭔가 법률을 진행했다는 판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성전의 신전의 제일 가운데 있었거든요. 신전의 제일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는데요, 거의. 그래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을 했는데 만약에 통치 이데올로기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정교한 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바빌로니아가 이랬다는 거고 우리 이제 금방금방 뛰어가니까 히타이트로 가봅시다. 히타이트는 이게 이제 차탈라 휴육에서 나온 건데 이제 켈레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쿠바바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대지의 어머니라고 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풍요로운 어머니 상이죠. 다산 뭐 이렇게 풍요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 왜냐? 명문이 안 나와요. 요 옆에 근처에서라도 어떤 신의 이름이나 이런 게 글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차탈리옥에서는 거의 다 안 나와요. 이거 외에도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히타이트가 아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훌륭한 문명을 세운 건 맞아요. 이런 훌륭한 것들이 나와요. 사슴상 같은데 이것도 역시 명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설명이나 책에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추측이에요. 그렇다고 그 추측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거 외에도 비슷한 그림들 많아요. 이거는 태양을 표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찬란하게 잘 만들었죠. 기원전 3000년대 이런 거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것도 역시 이런 사슴이라든지 이런 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업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도시를 만들고 뭐 하투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네 문화가 꽃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대 근동 3500년부터 수메르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문명이 있었던 흔적은 곳곳에서 나와요. 굉장히 잘 만든 것도 있고 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건 텍스트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누가 만든 거고 왜 만든 거고 어떤 습관과 관습을 가졌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아나톨리아 상업 식민지 이후의 히타이트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지도를 봐주시면요. 아나톨리아 상업 식민지 시대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히타이트 쪽으로 넘어간 것도 되게 놀라운데 히타이트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적인 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자마자 굉장히 빨리 아나톨리아 반도를 통일하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쭉쭉쭉쭉 뻗어나갔어요. 사실은 약간 슬픈 역사가 있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가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게요? 이거는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얻는 이익은 도량형을 속인 거예요. 문맹인들한테 가니까.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금방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식으로 자기네들이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투실리가 나오고 갑자기 저 시리아 지방의 알레포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어요. 아시리아 시기였어요. 이건 정말로. 빨리 가서 원정을 해서 저 도시를 장악해서 자기네 식민지로 삼는 거.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투실리를 이어서 무르실리가 무려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1595년에. 이거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바빌로니아까지 쳐들어가서 그 수메로 아카드의 적자이자 적통을 잇는 그 문화적인 제국이자 그 다음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진 바빌로니아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이 과정이 기록이 정확하게 없어서 몰라요. 사실은 여기에서 점령을 하고 오래 있었으면 역사가 많이 기술되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점령하자마자 곧 돌아가 버렸어요. 웃기죠? 아나톨리아 반도는 물산이 적은 데예요. 산물이 적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라서 히타이트는 아나톨리아 반도

그래서 평생 정책이 뭐냐면 남진 정책이에요. 이 부역한 반달 지대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정원전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역사는 저 오른쪽에 그리스 있죠? 북쪽에 그 흑해 쪽 있죠? 여기 동서남북에 있는 잡다한 조그만 민족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무조건 남진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비옥한 반달 지대로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저 풍요로운 바빌론까지 우리가 점령을 해보자 그러고 기세 좋게 내려왔는데 지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내려온 무르실리가 하투샤, 즉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를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자기 매부 한틸리한테 맡겨놓고 왔거든요. 한틸리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없을 때 저기서 왕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늘 자기 매부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점령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다스리고 거기에서 그냥 왕이 되면 되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바빌로니아로서는 한숨 놓은 거죠. 그럼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틸리 손에 죽었어요.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역사인데 왜 그러냐면 히타이트가 이 동네를 다 한번 뒤집어 놨어요. 알레포 멸망시켰죠. 아시리아는 이때 약체였죠. 바빌론까지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이른바 암흑 시대가 와요. 암흑 시대는 뭐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시대예요. 전혀 알 수가 없는 시대. 즉 어느 도시 국가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질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수메르와 아카드의 질서가 있었는데 저 변방에서 히테이트가 쳐내려와갖고는 중요한 도시 국가를 다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자기는 여기를 또 완전히 다스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니까 돌아간 다음에 더 여기가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사에서 보면은 천황하고 매부가 맞선 역사가 많잖아요. 맨날 좀 저기 권력 다툼 하잖아요. 뭐. 그리고 드라마로도 맨날 나오잖아요. 이렇게 칼 쓰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히타이트의 한틸리하고 무르실리 1세가 맞선 역사는 너무나 후과가 컸어요. 고대 근동세계가 전부 거의 몰락해버리는 지경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영역 국가가 막 쭉쭉쭉 나오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었으면, 야훼 신앙은 어떤 것이었나를 잠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은 수메르와 아카드의 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메이저 갓, 나머지 그룹은 마이너 갓, 즉큰 신, 작은 신. 이걸 한문으로 주신, 종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큰 신, 작은 신 하면 돼요. 큰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신전이 있는 신들이에요. 니프르의 엔릴이라든지 아니면 이슈타르라든지 아니면 엔키라든지 이런 큰 신들은 큰 신전의 주인이고 자기 도시가 있어요. 이런 신들은 주신들이고 대체로 신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요. 아니면 결정적인 역할을 맡든지. 작은 신들, 마이너 갓은 어떤 신들이냐? 신전이 없어요. 자기 도시도 없어요. 이 신들은 뭐 하냐? 대체로 제한된 역할을 해요. 엔릴이 아누한테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럼 전령 신들. 아니면 뭔가 만들라고 그러면 뚝딱뚝딱 만드는 장인신들, 아니면 집안에서 문지기 신들, 이렇게 작은 신들이, 아니면 광에 떠도는 신들, 이 광에 떠도는 신들은 대체로 불길한 신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신학, 그 수메르와 아카드 이런 신학들, 큰 신과 작은 신을 갖고 있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야훼 신에 대해서 들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이삭의 후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야 너네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럼 야훼 신이에요. 그러면 그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마이너 갓이에요. 신전이 없잖아요. 도시도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작은 백성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데 이게 야훼 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전 없는 신. 근데 야훼 신이 신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나중에. 언제 가졌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다윗이 이제 다윗 성이 됐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사무엘기 하권 7장쯤 보면은 나는 다윗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고생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궁을 만들었어요. 다윗궁. 그래서 나는 향방나무궁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느님은 아직도 저렇게 천막을 돌아다니시니까 안 되겠다. 하느님한테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탄 예언자한테 문의를 해요. 그런데 그날로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야훼 하느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았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훼가. 나 집 없는 신이다 이거예요. 나 원래 떠돌아다닌 신이었고 뭐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체질이 안 맞는다. 나는 성 밖에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신이었지 큰 집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 때는 못 들어가고 솔로몬 때에 들어가서야, 그 아들 때에 들어가서야 그 정성을 봐서 들어간다고 하세요. 이 야훼 하느님의 특징이죠. 야훼가 이제 어떤 신인지는 대충 아셨겠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와 이제 싸운 신이 바알이잖아요.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 바알도 굉장히 넓게 퍼진 큰 신이었거든요. 그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바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알은 원래 일반 명사였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님 주인님 할 때 바알님 바알님 그랬는데, 그리고 요 오른손에 든 게 번개 다발이에요. 번개를 우르릉 꽝꽝 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신이 있어요. 현대에. 예, 토르죠. 토르.

0: 계속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도 지난 7일에서 13일 238명의 초과 사망을 기록했다고.
1: 프랑스 남서부를 강타한 산불로 6,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타버렸고 수십 채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어렸을 때 다들 어떤 만화를 좋아했었나요?
1: 원더키드 2020 아세요?
0: 아, 예, 예. 공상 과학 만화. 좀 놀라웠죠.
1: 당시에는 진짜 놀라웠던 만화 영화였어요. 그 주제가 또 소방차.
0: 아, 그랬어요?
1: 소방차 형님들을 보셨어요.
0: 원더키드 우리 장 교수님.
2: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만화를 못 봤어요.
0: 아, 그래?
2: TV가 이제 아버지의 야구와.
0: 보통 이제 이게 뭐, 이쪽이 이제 2020 원더키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어린이 명작 동화라든가.
2: 아, 일요일에 하는 거.
0: 교회를 가냐 마냐. 뭐, 그렇게.
2: 교회도 갔기 때문에 저희.
0: 그때 윤영인 시절에는 만화를 볼 타이밍이 없었구나. 되게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우주를 대상으로 한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3: 맞아요.
0: 역시나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마치모토 레이지 감독의 그 은하철도 고궁. 철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처럼
3: 네.
0: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계 인간이 되려가는
3: 그렇죠.
0: 뭐 그런 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드로메다 문화가 나와요.
3: 네.
0: 철이가 이제 가는 데가 왜 하필 안드로메다 은하였을까?
1: 그 작가가 왜 안드로메다 은하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주위에서는 가장 대형 은하거든요.
0: 대형이다.
1: 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4: 아, 그럼 사이에 조그마한 은하들은 또 있는 거예요?
1: 네, 많이 있죠.
0: 잔잔바리 은하들 중에 이제 더 가까운 은하도 있긴 있어요?
1: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성 은하라고 하거든요.
0: 위성 은하?
1: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달처럼 우리를 돈다. 약간 우리 은하를 도는 그런 은하다.
0: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은하도 또 우리

0: 은하를 따르는 그 작은 은하들이 있다.
1: 네, 서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2: 전 처음 알았어요.
1: 그래서 우리가 취미는 과학에서 그렇게 네. 우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0: 없어요.
1: 네, 은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또 오늘 은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 그러면 진짜 누가 오시려나?
1: 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은하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0: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0: 저분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맞습니다.
2: 얼굴에서 딱 포스에서 네. 풍기시죠.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취미는 과학에서 그동안 우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태양이라든가 달 그리고 암흑물질,
3: 네.
0: 뭐 블랙홀,
3: 네.
0: 우주 연구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은하도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하는 왜 연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3: 보통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네. 보통 은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주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은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본인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3: 맞습니다.
0: 예, 우주 모든 연구 중에서 본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2: 저는 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전공이 별이었기 때문에
0: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은하가 최고다. 내가 연구하는 별이 최고다. 근데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은하 연구 딱 그게 꿈이었어요?
3: 아니, 원래는 이제 천문학자가 꿈이긴 했는데, 네. 실제 은하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0: 아, 지도 교수님?
3: 네.
0: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하에 대해서 딱 앞에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아, 저거다. 저게 내 길이구나. 이렇게 딱 왔나요? 감이?
3: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런 건 아니고.
3: 제가 대학원에 지나갈 때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네. 제일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0: 학점 잘 줄 것 같고
3: 골랐는데 이제 그분이 마침 은하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은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2: 아 근데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4: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학과의 교수님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저희 취미생과학에 나오셨던 이준호 교수님 네. 보고 이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꼬마 선충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충쟁이가 되는.
0: 아,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잘 가는 거고. 오늘 은하 얘기가 좀 쉽고 재밌게 해 주셔야 됩니다.
3: 네.
0: 안 그럼 이해 못 돼요. 예,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0: 은하 사진들이 이게 있잖아요. 우주에 은하가 빽빽하게 이게 다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찍는 겁니까?
3: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네. 이제 장시간 노출이라는 걸 하거든요.
0: 노출.
3: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예, 예. 오랫동안 노출을 해서 찍은 사진을 보통 우리가 딥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0: 딥필드.
3: 네.
2: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정도를 한 3초, 10초 정도 주거든요. 딥필드 사진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 찍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길게 노출을 줬었어요.
0: 아, 10일 동안 그런 빛을 모아가지고 착 하고 찍는 거예요?
3: 우주망원경을 찍을 때는 한 10분, 20분씩 노출을 주고 그걸 한 2, 300장을 모아서 그 효과를 내게 됩니다.
0: 모아서 모으는 거군요.
4: 그럼 그냥 몇 시간 찍은 거랑 굳이 간격을 둬서 여러 몇백 장 찍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3: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장시간 노출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선 또는 영어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 노출을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손상을 입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가 있는데 한번 열어놓으면 벗어나게 돼요.
0: 벗어나면 안 되죠.
3: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찍어서 합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봤을 때
0: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진 있을까요? 은하 저기 사진.
3: 네.
0: 예.
3: 네.
0: 네. 그래 좀 봤어요 저거.
3: 이게 이제 1995년도에 예.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영상이고 예.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대략 사진을 한 300장 정도로 이제 모아서 만든 거고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예. 별이 아니라 예. 은하입니다.
0: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러니까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뭐 그렇게
2: 정확하게
0: 몇천억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3: 맞습니다.
0: 예, 저 점 하나에
3: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 2004년도에 찍은 영상인데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략

0: 800장 정도 저는 먼저 모은 거고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찍혀 있습니다.
1: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멀리 있다라는 거를?
0: 보통 멀리 있는 은하는 이제 같은 은하 크기라고 하면 근데 크기가 작고 약간 더 붉게 보입니다.
1: 아, 이제 그건 이제 멀리 있는 게
0: 파장이 이제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붉게 보이는 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1: 아~ 적색 이동?
2: 네.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네, 빛이 파동.
2: 원래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을 띠게 되고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 천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서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파란색 쪽으로 보이던 빛이 붉은 쪽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0: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제 은하가 멀리 있어서 빛을 내는데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파동이 우주의 팽창 때문에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적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1: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사진은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하는 거고 대략 2000장 정도의 사진이
1: 2000장.
0: 1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찍은 거를 이제 합쳐놓고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요. 푸른색이 많아요. 푸른색 은하가 많아가지고 빨간색은 멀리 있는 거니까 그 은하들이 되게 더 많이 가까이 있네요.
0: 지금 아까 색깔을 우리가 거리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가장 쉬운 예로 은하가 파랗게 보이는 거는 거기에 파란색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1: 신생별.
0: 보통 세상을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화학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다르면 아마 여러분들 흑채복사라고 하는 걸 들어볼 수 있을 텐데.
1: 흑채복사. 지난번에 했었는데
3: 했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물체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화학 조성, 별의 나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해서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세 가지 딥필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0: 맞습니다.
4: 그러면 이후에 그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0: 맞습니다.
4: 그게 올라간 다음에 허블로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게 관측된 것들도 있나요?
0: 맞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딥필드를 찍었더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은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멀리 있는 은하, 다른 말로 하면은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1: 초기 우주의 은하.
0: 네.
1: 초기 우주의 은하.
0: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3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은하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발견을 했습니다.
1: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가 너무 아니라 3억 살밖에 안 됐다.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영생이잖아요, 영생.
1: 3억 살밖에 안 됐다.
0: 근데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은하가 바로 그 우주가 겨우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이제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 저희에 다 도달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적색 이동 14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14가 붙잖아요. 14, 14. 적색이동 14, 뭐 12, 13 이런 게 있습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색이동은 아까 거리의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적색이동 0이 바로 우리 현재를 의미합니다.
1: 현재가 0이고.
0: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우리가 멀리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적색이동 숫자는 커집니다.
1: 아, 근데 그 숫자가 1, 2 단위로 끊는 게 몇 년 이렇게 연 단위로 됩니까?
0: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하고 직선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천문학자들 잘 못 외웁니다.
2: 네. 천문학자들도 못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알면 좋냐면은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몇 배 정도 작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적색이동 1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두 배 정도 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 그 적색이동 14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주의 초기 모습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랑 뭐가 좀 달랐어요? 우주의 초기 모습이?
0: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바로 초기 은하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초기 우주에는 은하들이 굉장히 작고 희미하고 아마 천천히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찍어보니까 초기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무겁고 밝은 그런 은하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반 구조를 가진 은하도 발견이 됐다라는.
1: 원반 구조?
2: 네. 원반

0: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은하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납작한 덩어리, 눌려 있는 그리고 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원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은하끼리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여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1: 아, 그게 이게 다 안정적으로
2: 3억 년 정도 된 은하가 이미 저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리적 형성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2: 그러면
0: 거죠.
2: 왜 기존에는 이 초기에 이 은하가 그런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3억 년, 예를 들어 3억 년은 꽤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이유가 뭐였나요?
3: 네. 근데 은하가 이제 자라려면 당연히 물질이 모여서 은하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그래서 은하 우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꽤 이제 우리가 균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역학적 유동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밀도가 생겨났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질이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주가 꽤 균질했으면 이 조그만한 차이가 큰 은하를 만들 때까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를 예측한 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 우주의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람다 CDM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람다 CD?
3: 네.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CDM이라고 하는 거는 콜드 다크 매터라고 해서
0: 차가운 암흑물질.
1: 차가운 암흑물질.
3: 암흑물질이 차가워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은하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질까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큰 은하들이 생겨났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2: 아, 그럼 표준 우주 모형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의 관측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모형이 뭔가 수정이 돼야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1: 아, 지금도요?
3: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 밝혔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다. 네.
0: 근데 이게 요즘 천문학계에서 되게 핫 이슈기는 해요. 예전에는 관측이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여러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관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AI가 또 이 시뮬레이션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이 부족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재현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1: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죠.
0: 곧 네. 발표되지 않을까요? 네. 빠른 시간 내에.
1: 좋습니다. 네. 은하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3: 맞습니다.
1: 동글동글하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3: 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바람개비 모양을 갖고 있는
1: 바람개비.
3: 나선 은하.
1: 나선 은하.
3: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얘가 그냥 갑자기 해쳐모해가지고 딱 그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항상 바로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면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군동량의 보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돌면서 들어와서 중심에서 별이 가스가 묻혀서 별이 태어나다 보니까 돌고 있던 그 가군동량이 보존돼서 은하가 태어날 때는 도는 은하, 원반 은하가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1: 도는 애들이 생겨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네.
3: 근데 이제 실제 은하를 보다 보면은 이 나선 은하뿐 아니라 타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원 은하도 있고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근데 그게 이렇게 딱딱 나눠지나요?
3: 예전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찍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3: 타원인지 나선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1: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안에서 은하 분류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아,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은하 분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3: 맞습니다.
1: 근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어디다 써요?
3: 아, 그래요?
4: 제일 무서운 질문.
1: 왜냐면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고. 네. 예, 뭐, 그떡인데. 그떡 은하잖아요.
3: 예. 이제 우리가 은하를 연구하는 아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현재 어떤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건데,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하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주 지도.
1: 우주 지도.
3: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이제 타원 은하도 있고 나선 은하도 있잖아요. 그럼 지도를 만들었을 때, 타원

0: 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 있을까? 나서는 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 있을까? 불규칙이 나는 왜 저기다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문화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근데 그럼 누가 장난으로 오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 데이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0: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은하를 분류를 최소한 9명 이상이 한 결과를 놓고 마치 다수결로 다수결로 이상한 걸 이제 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은하 분류를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실제 분류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로 이제 실전에 뛰어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3: 튜토리얼.
0: 네, 튜토리얼.
3: 튜토 봐야죠.
0: 그냥 연습을 한번 하는 거군요. 총 9개 질문에 OX 퀴즈거든요.
3: OX요?
0: 그 첫 번째로는 이게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건가요?
3: 네. 네. 아니죠.
1: X.
3: X.
0: X.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빛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원반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죠?
3: X요.
4: 원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1: 원반 같은 거.
3: 저기 원반이라고?
1: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가?
3: 자, 치우신데, 저거는?
0: 원칙적으로는 가운데만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거 빼고, 가운데만 있는 걸로 가지고.
4: 가운데만 있는 거?
1: 뒤쪽에 있는 거요?
0: 네, 네
1: 위에 있는 거죠.
0: 위에 있는 거.
3: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원반 느낌 아닌가?
0: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 중심의 막대. 막대는 별들이 막대처럼 늘어설 수가 있거든요.
3: 없어, 안 보여.
0: 그런 건 아니에요. X. 7번.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 또는 합병하는 은하인가요?
3: 지금 저기 둘이 저기 뭐
0: 둘이 같이 있죠.
3: 한판 뜨기로 했어요.
0: 이게 바로 이제 5인 거죠.
3: 네.
0: 그리고 이제 채점하게 누르면은
4: 야!
1: 다 맞았어.
0: 9개 질문에 9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3: 근데 이거 혼자 했으면 내가 볼 때 다 두세 개예요. 같이 하니까 지금 9개지.
1: 이게 튜토리얼인 거예요?
0: 맞습니다.
3: 이게 튜토예요. 근데 저기 은하끼리 지금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은하가.
0: 맞습니다. 실제로 은하도 네. 우주에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3: 합쳐진다. 그러면 사실 합쳐진다는 말이 말 이쁘게 해서 그러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3: 네.
0: 그래서 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 네.
0: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약 60억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은하로 충돌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3: 합쳐진다라는 게 예쁘게 합쳐지는 게 아닐 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어떻게 돼? 지구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0: 난리가 날 텐데 예. 다행인 거는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꽤 넓어서
3: 예.
0: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아요.
3: 어떻게 그렇게 되지?
4: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3: 보통 이렇게 은하가 딱 하면 여기는 잔 별들이 막 절대 전쟁이라고 그러지. 막 팍팍팍팍팍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막 확 오고 막 우주폭풍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0: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던 별들끼리는 별일이 없어지는데
3: 네.
0: 원래 각각 가스를 갖고 있었으면 가스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3: 네.
0: 되거든요.
3: 네.
0: 가스끼리는 그 사이 간격이 촘촘해서 충돌을 해서 새로운 별을 우르르 많이 만들어냅니다.
4: 그래서 진짜 불꽃놀이 오히려. 표현이 맞기는 하죠.
3: 그게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0: 네, 네.
3: 그럼 태양계라든가 우리 지구에 영향은 없다?
0: 다행히 태양은 그냥 중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네. 그 새로 만들어진 은하에서 뭐 위치가 변할 뿐이지
3: 네.
0: 다행히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해서 뭐 그렇게 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4: 비밀은 그때쯤 되면 태양이 죽어요.
3: 태양이 죽어요.
1: 불이 꺼져요?
4: 불이 꺼져요.
3: 불이 꺼져요.
4: 그때쯤 되면.
3: 그럼 또 다른 태양을 찾아가야겠네.
4: 우리는 또 찾아가야죠.
3: 아니 그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야 그게 은하가 되잖아요.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딱 은하라는 그 기준이 될까요?
0: 보통은 이제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거든요.
3: 천억 개.
0: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수십억 개나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이제 은하라고 보통 부르는데
3: 네.
0: 꼭 별의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스나 먼지나 암흑물질이 다 뭉쳐있는 이 어떤 중력적인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3: 아, 그러면 가스나 먼지 같은 게 없으면은
2: 아예 은하가 형성이 될 수 없겠네요.
0: 네, 없긴 하는데 이제 네. 보통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2: 성단?
0: 성단. 네. 성단도 그냥 말 그대로 별의 집단이거든요. 어떤 성단은 그 별의 개수가 은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0: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1: 결은 많은데.
0: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는 왜 성단이라고 부르고 쟤는 왜
1: 은한가?
0: 은하라고 부르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형단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1: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애들.
0: 근데 은하는 그에 반해서 별들의 나이가 여러 가지거든요.
1: 다 달라요.
0: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갔더니 네. 어떤 마을에는 다 동갑내기만 있는 거예요. 걔는 성단이고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하면 그건 바로 은하 마을인 거죠.
2: 그럼 나이가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0: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1: 암흑물질?
0: 네.
1: 아 있냐 없냐요?
0: 네.
2: 어디나 있는 거 아니었나요?
0: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를 이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걸 보통 은하라고 부르고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 없이 그냥 가스가 뭉쳐서 별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1: 아, 암흑물질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네요.
3: 방금 은하랑 성단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은하들 또 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하 위에 그 상위 분류 개념이 또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네. 은하의 집단을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1: 은하군, 은하단이요?
0: 맞습니다. 보통 시, 행정구역을 시, 군 나누는 것처럼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1: 거기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소속을 시켜주는 게 딱 구분해 놓는 거지 걔네들끼리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같은 은하단, 은하단의 멤버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 그러게요.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0: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3: 국부요?
0: 국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컬이라는 뜻이어서 가깝다.
4: 가까운데. 로컬 그룹.
0: 로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 그룹의 같은 멤버입니다.
1: 굳이 갈 일도 없는데 서로 왕래를 없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나눠놨어요, 왜?
0: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예.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랑 예.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랑 결국엔 물리적인 성격, 특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하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있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 질량이 작아서 서로 중력적으로 잘 상호작용해서 애들이 서로 잘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은하단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은하단 가스라고 하는 이제 가스도 있고 그래서 은하군에서 있는 은하하고 은하단에서 자라나는 은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3: 근데 그거는 행정구역상을 따졌을 때 어떤 은하는 군 단위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고 단 단위 멤버십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방금 말했듯이 은하군과 은하단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시와 군처럼 많이 모여있으면 은하단 또는 시, 조금 모여있으면 은하군, 그 상위 개념이 이제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초은하단이 제일 위에.
0: 그 상위 개념.
1: 제일 위에.
3: 그래서 은하군이 모여서 은하단이 되는 게 아니군요.
0: 맞습니다. 예.
3: 은하는 은하군을 이루고 있을 수도
0: 맞습니다.
3: 있고 은하단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은하군과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상위 또 분류군으로 엮일 수 있는 거죠.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1: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어.
2: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3: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실생활에 이제 있다 보면은 굉장히 뭐 시기와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를 대하다 보면은 정말 하찮잖아요.
0: 겸손해지죠.
3: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1: 그러니까요. 네?
2: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 다 알겠는데 근데 은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거죠?
3: 그런데 네. 은하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2: 갤럭시.
3: 근데 이제 갤럭시가 어원을 보면은 그리스어로 근데 갤럭시아스라는 이제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유빛깔이라는 뜻이거든요.
2: 우유빛깔.
3: 예. 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헤라의 젖이 이제 하늘에 뿌려졌다고 해서 우유빛깔.
2: 헤라의 젖이.
3: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하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 하늘에 이 우유빛깔이 그게 뭘까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거든요.
2: 갈릴레오.
3: 아, 갈릴레오가

0: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던
1: 쓰고
0: 건데
1: 있던
0: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희뿌연 천체들을 많이 발견한 거죠.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때 살고 있던 우리가 보는 태양계, 그게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 아, 그럼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0: 이제 그게 이제 1920년대까지 와야.
2: 야, 이제. 20년대까지 아, 얼마 안 됐네.
3: 되게 최근이에요.
2: 진짜 그,
0: 네, 그래서 1920년대.
2: 갈릴레오에서 너무 많이 점프해가지고. 예. 네.
4: 그 사이 뭐 했어요?
2: 그 사이 뭘 뭐 하긴요? 아, 네. 그 사이 뭐, 마녀 사냥해. 어? 그 다음에 저 뭐야?
3: 종교재판에.
2: 종교재판에. 뭐 많았겠지 뭐. 예. 네.
0: 그래서 뭐 바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망원경의 발전이 함께 된 거긴 한데 1920년대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쌓았던 게 바로 이 성운의 정체였거든요.
2: 성운의 정체.
0: 성운의 정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이제 하버드 천문대장인 셰플리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셨고 또 다른 데는 릭 천문대의 히버 커티스라고 하는
2: 커티스.
0: 이제 그 분이 계셨는데 네. 셰플리라고 하는 그 천문대장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고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구름 덩어리일 거다.
2: 부품이다.
0: 라고 생각을 했고.
2: 아, 가볍게 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커디스라고 하는 그분은 네. 그 희뿌옇게 보이는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다.
2: 아.
0: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도 새로운 은하라고 하는 게 있다.
2: 아,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그냥 극과 극이니까.
0: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굉히 중요한 논쟁을 했는데 네. 그 논쟁의 이름이 바로 우주 대토론이라는
2: 아, 멋있네요. 우주 대토론.
3: 아, 진짜로 이 우주 대토론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1920년 4월 26일 날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우주 대토론이 되게 성대하게 약간 조금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열렸었거든요.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냐. 바로 핵심은 우리 우주의 은하가 우리 하나뿐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2: 근데 결론적으로는 커티스 박사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은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토론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분이?
0: 아, 이제 우리 100분 토론 바로 하면 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는 것처럼.
2: 틀렸나? 설마? 맞는데? 정답자가?
0: 바로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2: 네, 아,
0: 결론이
2: 그래요?
0: 난 거는 대략 한 3, 4년 정도 후에 네. 어떤 천문학자가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은하 밖에도
2: 있다.
0: 다른 천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고
2: 아하.
0: 바로 그 사람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2: 허블이면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요?
3: 네네네. 그래서 결론을 딱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2: 대단한 분이 거기에 등장하시는구나.
3: 네.
2: 허블 망원경의 허블. 근데 성운까지 이제 거리만 딱 쟀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었던 걸까요?
0: 네,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반대편에 있던 그 셰플리 그 박사님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대략 지름이 30만 광년인데 허블이 측정한 거리를 봤더니 90만 광년인 거예요.
2: 90만 광년.
0: 그러니까 우리 은하 크기가 이만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멀리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 은하 크기보다 더 밖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죠.
2: 아예 우리 쪽보다 더 밖에 있는 애다. 거리 때문에.
0: 그렇죠.
3: 정확히 잰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관측 장비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 은하의 실제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30만 광년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대신에 세페이드 변광성 그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재보니까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또 큰데.
2: 오차가 또 있네.
3: 더 늘어난 거죠. 멀리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건 맞는데.
5: 그럼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결과는 맞은 거예요.
3: 그렇죠. 정확한 거는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도.
2: 오차가 너무 크잖아.
5: 세배를 누가 오차를
2: 아니 80만 광년하고 지금 90만 광년하고 250만 광년은 오차가 너무 커요.
3: 우주에서는요. 우주의 나이를 잴 때 별의 나이를 잴 때 이 오차를 몇 억 년으로 잡거든요. 이 정도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오차예요.
5: 야 치트키야.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3: 그리고 실제로
2: 면제야 그러니까.
3: 실제로
2: 우주는 그래요?
3: 우주의 나이도 허블 우주 망원경 90년대 올라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거를 아니었어요.
0: 아마 이제 스티븐 호킹이 쓴 책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우주의 날을 뭐라고 했냐면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했어요.
4: 아, 맞추긴 맞췄네.
2: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면 그 안에 뭐 그냥 누구나 찝으면 되겠네.

0: 그렇죠. 딱 반절 정도.
1: 그러면 이거를 에드윈 허블이 그 양 그 우주 대토론 진영에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2: 여기는 이분이 이제 셰플리, 이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셰플리 변환설을 측정을 해봤더니 박사님이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더라. 라고 편지를 받으셨는데.
3: 그분이 이제, 그분이 그러면, 내가 평생을 바쳐온 게.
4: 그렇죠.
2: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박사님께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 우주를 산산조각낸 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슬퍼하셨는데, 또 옆에 있던 연구실 제자,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다.
3: 사승님이요?
2: 네.
3: 사승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2: 3대.
3: 네. 아. 우리 그 앞에서 본 은하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은하는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2: 아, 여기에는 우리 은하가 없습니다.
3: 예?
2: 우리 카메라를 들고 네. 우리 은하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인류가 보낸 가장 멀리 간 카메라가 바로 77년도에 발사한 보이저 1호거든요.
3: 아, 보이저.
2: 네. 네, 보이저 1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은하 밖에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3: 아직도.
0: 태양계를 못 나갔어.
3: 아직도 태양계 못 나갔는데.
2: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제 실제는 우리 은하 사진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관측 자료를 가지고 네. 재구성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3: 재구성.
2: 네. 얀 오르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나중에 50년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네. 전파망원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3: 전파망원경에
2: 우리가 수소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게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바로 전파를 냅니다.
3: 전파.
2: 그래서 우리가 전파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수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르트 그 그룹에서 수소를 이용을 해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은하가 원반 은하인데 나선을 이루고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걸 처음 밝혀냅니다.
1: 지구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찰칵찰칵찰칵찰칵 찍어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맞습니다. 대충 상상해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은하 안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찍어서 저렇게 상상해서 재구성하는 거죠?
2: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왜 옛날에 잘 못했냐? 바로 이제 우리가 벽을 뚫고 볼 수가 없잖아요.
3: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은 별과 나 사이에 먼지가 있으면
3: 그렇죠.
2: 뒤에 있는 별을 못 보게 됩니다.
3: 아.
2: 그래서 별을 이용을 해서는 지도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서 실제로 오르트 교수님 이전에도 우리 은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3: 언제 다세요?
0: 아 그냥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3: 아, 별세계 프로젝트가 또 네. 있나?
0: 아 있었죠.
5: 천억 개?
1: 4만 원대.
0: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별이 잘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별과 우리 사이에 먼지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2: 근데 아까 이제 대토론의 주제가 두 개였거든요.
3: 네.
2: 하나는 우주의 그 크기에 대한 얘기였고 네. 또 하나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을까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셰플리는 변두리에 있다고
3: 또 나눠서
2: 커티스는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3: 중심에 있다.
0: 하나씩만
3: 1대1 아니에요? 변두리잖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셰플리가 맞았고 우주의 크기는 셰플리가 틀렸고
3: 1대1이네. 다행이네. 평화롭네.
0: 네.
3: 그러면 태양은 우리 태양계는 어디 쪽에 있을까요? 네. 우리 은하에.
2: 그러면 이제 선이라고 태양이라고 표시되는데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대략 2만 5천 광년 떨어진 데 있습니다.
3: 중심에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진 구석탱이요?
2: 네. 네.
3: 태양이 근데 엄청 크잖아요.
0: 태양이 지구보다 한 130만 배.
3: 130만 배?
0: 네, 130만 배 정도 크다.
3: 그런 보시면. 태양이 지금 저 사진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2: 네. 맞습니다. 네.
3: 지구는 너무 작지. 지구는 점도 아닌 거예요. 먼지야, 먼지.
5: 저 그러니까. 은하의 가운데가 길쭉하게 된 게 우리 튜토리얼 때 막대기 모양이
2: 맞습니다.
5: 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 맞습니다. 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선만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 동그랗게 이제 생긴 걸 우리가 팽대부라고 하는
3: 팽대부.
2: 팽대부.
3: 팽대부.
2: 별들이
3: 중앙에 이렇게 빠져 뺀다는 거예요.
2: 근데 그 팽대부에

0: 별들이 또 막대처럼 늘어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대라고 부르는데.
1: 막대.
0: 그럼 질문은 왜 어떤 별들은 막대가 또 생겨나는가? 라는 게 질문인데, 그것도 한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력 불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1: 중력 불안정?
0: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면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면은 저렇게 없던 구조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2: 근데 지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그런 천체들이 모인 은하도 왠지 이상적으로 동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납작하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선으로 생기고 막대기도 생기고.
1: 가스 때문에 그런가?
0: 좋습니다.
2: 근본적으로 왜 저런 재미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0: 어려운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중에 암흑물질하고 별을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암흑물질의 분포는 여기 안 보였지만 동그랗습니다.
3: 네. 구처럼 되어 있어요.
0: 그래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했던 거, 헤일로가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암흑물질이 동그랗게, 우리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란의 흰자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생각을 하고, 별들은 생겨날 때 아까 가구동량에 때문에 들어오면서 뭉치는데,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면서 납작하게 피자처럼 모일 수가 있거든요. 암흑물질은 못 모여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들은 가스는 납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별이 만들어져서 얘는 납작하게 있고, 암흑물질은 납작하게 못 모이고 계속 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3: 와,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2: 진짜 멋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포함했을 때는
0: 맞습니다.
2: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그 3차원 구 맞습니다. 형태를 은하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와, 처음
1: 언제쯤이면 과학자분들이 암흑물질을 채집해 올까요?
0: 곧.
2: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암흑물질을 좀 그러면 좀 채집 좀 해봐요, 좀.
0: 제가 하고 있는 게 은하를 이용해서 암흑물질 연구하는 게 제일
3: 암흑물질 연구가 주세요.
1: 채집 좀 해보세요. 500g만.
0: 예? 곧 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래요?
0: 계획에 있습니다.
1: 암흑물질 연구하신다고요? 네. 어떤 식으로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암흑 은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1: 암흑 은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 근데
1: 은하가 빛나야지 어떻게 빛도 안 나는데 은하라고 해?
3: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였어요. 또.
2: 다크 갤럭시 그럼 영어로?
0: 맞습니다.
3: 멋있게 다 나왔던 느낌.
1: 암흑우주 같은 그런 건가? 뭐예요 이게?
0: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 딸린 은하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가 한 60개 정도 발견이 됐거든요.
1: 발견이 됐다고요?
0: 네, 이미. 근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이런 위성 은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수백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십 개밖에 발견이 안 됐지? 얘네들 어디 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또는 잃어버린 위성 은하 문제라고 천문학자들이 말을 붙였습니다.
1: 왜 안 보이지 근데?
3: 그렇죠.
1: 가까운데 우리 은하의 위성이라고 실제로도 몇십 개를 발견했다고 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하나는 관측에서 아직 못 찾아냈다. 또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다.
3: 그렇죠.
0: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실제로 관측에서 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 제가 또 취미는 과학하면서 우주 공부를 좀 했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안 낸다는 건데
0: 맞습니다.
2: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거를 뭔가를 어떻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0: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 아, 그래요? 중력으로 해가지고 찾는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암흑 은하라고, 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별, 가스, 암흑 물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암흑 은하라고 하는 거는 별이 없고, 가스와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데, 근데 걔를 어떻게 찾았냐? 바로 가스의 움직임. 가스가 중력적인 효과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여기에 뭔가 물질이 많이 있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4: 근데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은하라는 게 별이 뭐 수천억 개 모인 걸 은하라고 한댔는데 뭐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멋지게 짓는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별이 없는 걸 이걸 은하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똑같은 지적을 사실
1: 지적 받아야죠. 별이 있는데 왜 은하냐.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냥 별이 있는 은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짓든지.
0: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 가스, 암흑물질 여러 가지 구성분이 모인 그 중력적으로

0: 뭉친 개를 보통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은하라고 이제 편의상 붙이고 있습니다.
1: 네. 편의상.
2: 근데 사실 암흑물질이랑 가스는 우주에 널려 있는데 이게 묘하게 잘 뭉쳐지면 우리 은하 같은 거대 은하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이게 잘 애매하게 뭉쳐지면 암흑은하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럼 생각해봤을 때 잘 뭉쳐서 이런 대단한 은하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만들다가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암흑은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딥필드 그 망원경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은하를 보지만
0: 맞습니다.
2: 그 사진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더 많은 암흑은하들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는데 가스하고 암흑물질이 같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가스조차 없는 암흑물질만 있는 은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3: 이름 참 잘 줘.
2: 잘 줬죠?
3: 고스트.
0: 말 그대로 아까 본 사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가끔 사진 찍으면은 학급 사진 찍으면
2: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0: 그런 것처럼 고스트 갤럭시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수님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은하를 찾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보이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 찾는 것도 재밌는데 눈에 굳이 안 보이는 애를 찾는 게 뭐 때문에요?
0: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70%는 이제 암흑 에너지,
1: 에너지.
0: 그다음에 25%가 암흑 물질, 5%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암흑 은하가 있으면 최소한 얘는 별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 이게 별 때문에 생긴 건지 암흑 물질 때문에 생긴 건지를 최소한 별에 잡음 없이 영향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도 없는 그런 암흑 은하가 있으면 아까 말한 유력 은하가 있으면 그 유력 은하는 말 그대로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천체니까 말 그대로 순도 100%짜리 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물질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체입니다.
1: 이야. 아니, 근데 암흑물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강원도에서 땅굴 사가지고 암흑물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2: 나오셨잖아요.
1: 예, 예.
0: 물리학자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천문학자는 하늘을 올려가고.
2: 중간이 없어요.
1: 아, 물리학자는 땅 파고 들어가고, 천문학자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구한다.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저렇게 밝게 빛나는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암흑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0: 제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옥구군 대하면 복교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골 암흑 은하가 좋습니다.
1: 암흑 은하를 열심히 파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은하 연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더 많은 암흑 물질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4: 그렇죠.
1: 저도 그렇게 퍼포먼스잖아.
4: 맞죠, 맞죠.
1: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4: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4: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4: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1: 이제는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2: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4: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노동이 끝난다. 무서워.
4: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1: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5: 저는 좀 쉴 거예요.
1: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당연하죠, 그거는.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4: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1: 그렇지. 그런 것도 있죠.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0: 공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학교 생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생들끼리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연락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죠? 서로의 근황도 이렇게 살피고 결혼식 때 가고. 자, 이런 학교 동문회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해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일단 학교 동문회를 부르는 말을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는데 또 끊긴 학생들이나 이제 그, 동기들의 연락을 또할수 있는 방법이 동문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 동문회는 school을 붙이고요. reunion이라고 합니다. school reunion. 자, 동문회 조직 자체는요. 뭐, alumni network. 뭐 이런 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니까. 그냥 동문회 모임 있죠. 동문회 모임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School reunion. 근데 이 단어는 동문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다 같이 모이는 걸 reunion이라고 그래요. 다시 모이는 거. 가족 간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명절 때다 모였네? 그게 하나의 family reun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chool reunion이라고 하면 이거 학교 동문회 모임 자체를 이렇게 부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School reunion. School reunion.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모임을 갖다. 그럼 이제 동문회 모임인데 그냥 일반적인 모임을 갖다라고 할때 have a get together. have a gathering. 이걸 왜 같이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gathering이나 get together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동문회가 하나의 그런 모임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이다. 나 저기 모임 있어. 그러면 I have a get together. I have a gathering. 이런 말로 일단 여러분이 동문회 모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기에 같이 배워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get together. Have a get together.
0: Wonderful.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락이 끊기다. 이건 왜 넣었냐면, 정말 한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다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fall out of touch.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저희

0: 중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많이 끊겼어. 연락하는 친구 많진 않아. 그러면 fell out of touch. I fell out of touch with many of my high school friends. 그러면 나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겼다. 그죠? 자, 과거 시제 fell인데 이건 이제 현재 시제를 연습할게요. fall out of touch. touch가 이렇게 만지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에요, 여기서는요. 들어볼게요.
1: Fall out of touch. Fall out of touch.
0: 자, 그럼 이걸로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거의 다 연락이 끊겼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많이 연락을 못 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과거로 바꿔서 I fell out of touch. 자, 연결 문구 잘 보세요. With예요. With 누구누구 와니까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거의 다 most 거의 다 연락이 끊겼어. 그죠?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들어볼게요.
1: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문회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이제 동기들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린 이야기를 좀 하고 좋았던 옛 추억을 회상도 해보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근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네요. 동문회 관련해서 가장 핵심만. 자. Catch up with old friends. 자, 요거를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영어 문구인데, catch up이 뭐냐? 그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걸 다 따라잡아야 되죠. 그래서 catch up이에요. 이해되셨죠? So catch up with old friends. 이 old는 오래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 즉 오랜 기간 만난 친구들과, 아니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났었던 친구들이죠.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과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Catch up with old friends. 뭐 더? Catch up with old friends. 들어볼게요.
1: Catch up with old friends. Catch up with old friends.
0: 저는 이거 동문회 관련해서 정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좋았던 옛 추억을 되돌아보다. 자, 이것도 일단 되돌아보다 하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back이 들어갔고 reflect란 말 자체가 회상하다는 뜻이에요. reflect가 이제 뭔가 어떤 이미지가 반사될 때도 reflect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reflect 한다는 얘기는 뒤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되돌아본다. 그래서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는 뭐냐면 좋았던 옛 추억입니다. 좋았던 옛 시절. 시절이 곧 추억이죠, 뭐. 그래서 the good old days를 reflect back 해도 되고, 이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면 look back 해도 되긴 돼요. 뭐라고요? look back. 되돌아보다. reflect back. 이것도 좋고, look back도 좋고, 뭐에 대해서? The good old days. 옛날에 좋았던 시절. 자, 들어볼게요.
1: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0: 그 다음에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up to가 뭐냐면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up to라고 그래요. 자, 요 질문 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이해되셨어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무슨 말이에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talk about 얘기하죠? What someone 누군가 is up to 요즘에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얘기하다. 그게 뭐예요? 근황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0: 그게 저는 동문회 모여서 이게 다 그냥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딱 하나의 단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단어의 조합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동문회에서 좋았던 옛 추억을 되돌아봤다. 그대로 가면 돼요. We reflected, 과거 시제,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동문회 때 옛날에 막 좋았던 시절 얘기도 하고 그랬다. 다시요.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강세 주고,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School reunion. 들어볼게요.
1: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문회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단체 채팅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연락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를 또 돕고 지냅니다. 자, 요거 keep in touch. 앞에 아까 기억나세요? fall out of touch가 뭐였어요? 연락이 끊긴 거죠. 근데 동문회 해가지고 다 만나서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keep in touch. 들어볼게요.
1: Keep in touch. Keep in touch.
0: 개인적 연락도 좋지만 단체로 채팅방을 차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더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그럴 수 있죠. Group chat room. 한번 더. Group chat room.

0: 제 채팅방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를 돕다. 돕다. Help each other까지는 좋은데 out 꼭 넣어주세요. Help each other. 이것도 돼요.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구동사들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help each other out. 깔끔합니다. 원어민들은 이걸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냥 help만 쓰지 않고 help each other out. 여기까지. 서로를 돕다예요. 들어볼게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됐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우리는 전부 연락하고 지내며 서로를 돕고 지낸다. 자, 그냥 뭐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도 동문들하고 같이 연락하고 그리고 도우면서 지내.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는 전부, we all. 자, 이 all이란 건 주어 다음에 나오면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할 때 we all 그래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알아두면 유용하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We all keep in touch. 우리 모두 다 연락해. And help each other out. 서로 도와. 서로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줘.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동문회가 오늘 테마였었는데 첫째, 연락이 끊긴 친구들과 동문회에서 만나니까 연락 끊기다. Fall out of touch. 이거부터 복습할게요. 들어볼게요.
1: Fall out of touch. Fall out of touch.
0: 자, 동문회에서 이제 동기들을 만나면 옛 추억을 되돌아보다 해서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이것도 그대로 외워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0: 그 다음에 서로를 돕다 해서 help each other out. 여기까지 꼭 쓰세요. Help each other out. 들어보세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좋습니다. 이번 주 학교 생활 주제 어떠셨나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소주제들 하나하나씩 하면서 단어도 좀 배워보고 영작 연습도 같이 해보고 발음도 해봤습니다. 강세도 연습해봤고요. 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교환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놓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and similar words. See versus look. See versus look.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e 그리고 look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단어 see부터 시작할게요. see는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see. see. 네, 글자 see 하고 발음 똑같죠?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요. see는 눈으로 보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다. 보여? 안 보여? 그럴 때 see 많이 써요. 그리고 see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도 see 정말 많이 씁니다. 오히려 meet라고 생각하시는데 meet는 처음으로 만났을 때 더 많이 쓰고 그냥 나 걔 만났어. 저번에 만났어. 이럴 때는 see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문도 한번 볼게요. When can I see you? See you soon. I can't see anything. See, 보다, se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can I see you? 내가 언제 너를 볼 수 있을까? 네, 여기서는 네, 우리나라 말로도 너 언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죠? 그래서 영어로도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can I see you? 너 언제 볼 수 있어? When can I see you?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e you soon. 무슨 말이에요? 네, 조만간 보자. 조만간 만나. See you soon. 네, 여기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원어민스럽게 좀 발음하고 싶으시면 See you soon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See you를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See ya soon. 그래서 you까지 안 하고 그냥 See ya soon. See ya soon. See ya soon. 그래서 see you soon보다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I can't see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see는 보이다. 눈으로 뭔가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ee anything. 네, 여기서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I can 할 수 있다. 그리고 I can't 명확히 이거를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네, can't 라고 할 때는 모음을 좀 더 길게 해주시고 T까지 꼭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네, look이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look이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으 발음으로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look. look. 네, 입술 하나도 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look이 아니고 look. book. took. 이 단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네,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여다보다 할 때 look. 혹은 쳐다보다.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쳐다볼 때 look 사용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ook at that. Take a look at this picture. Did you look at the menu? Look, 바라보다. Loo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ook at that. Wow, look at that. 저거 봐봐. 그래서 누구한테 저거 봐라고 할 때는 see보다는 look를 정말 많이 씁니다. See that보다는 look at that. Look at that. 그래서 look at 뭐뭐라고 합니다. Look at that. 해볼게요. Look at tha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한번 봐봐. 네, 똑같이 좀 의도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look. Take a look at this picture. 그래서 see this picture 보다는 take a look at this picture. 한번 봐봐. Take a look at this picture. 마지막입니다. 어, 메뉴를 살펴봤어? 뭐라고 하죠? Did you look at the menu? Did you look at the menu?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id you look at the menu? Did you look at the menu?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ee 이거는 보다. 네, 보다는 뭔가 그냥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그거는 만나다도 됩니다. 그래서 I'm seeing him on Friday. 나는 그를 금요일 날에 만날 거야. 그 다음에 look 이거는 바라보다 좀 더 의도적으로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 테마는 바로
1: Online Reviews입니다. 네.
0: 인터넷상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후기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믿어요.
1: Yeah.
0: 그래서 많이 일부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더 활용한다는 쪽이네요.
1: Alright.
0: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check reviews before buying things online.
0: Buying things online.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전에 I check reviews. 후기를 확인합니다.
1: Alright.
0: 네.
1: Well, that's great. And today, the person who will share their story with us is actually Rika, who's from Germany.
0: 네, 오늘은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0: 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뭘 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0: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Maybe I'll start writing more as well because I do heavily rely on online reviews as well.
2: Yeah, so this whole week I've been thinking about that as well.
1: Yeah.
2: I read so many reviews, mm-hmm. I rely on so many of them, but then I've never like really left any reviews.
1: How about we do that next time? Let's do it. Let's make a pact.
2: Okay. 하나씩 한 리뷰를 우리는 또 더 남겨보자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또 시작해볼까요?
1: Sounds great.
0: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1: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2: I would say,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라는 거는 I think.
1: I think.
2: 네, 같은 의미예요.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1: heavily.
2: 네.
1: Heavily.
2: Rely on, 어떤 것에 의존하다, 의지하다인데 rely a lot on, rely on something quite a lot 이렇게 해도 되는데 heavily 쓸 수 있습니다. 심하게 아주 많이를 뜻하죠.
1: Heavily.
2: Heavily. Mm-hmm. 이걸 heavy가 우리가 당연히 무거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mm-hmm. 무겁게 의존한다라고 번역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1: Of course.
2: 네, 그냥 많이 의존하는 yeah. 건데.
1: You rely on it a lot.
2: Heavily. What else, what other phrases would you use heavily with? Like, I can think of heavily influenced.
1: Oh, I was about to say heavily involved in a group or something.
2: Heavily influenced 하면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yeah. heavily involved 하면은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Mm-hmm.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태를 mm-hmm. 말합니다. 아무튼 여러 표현과 함께 쓰이고요.
1: That's right.
2: 그 다음 문장. Mm-hmm.
1: She say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2: Pretty much는 almost.
1: Almost.
2: 네, 거의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인터넷상으로 뭔가를 사기 전에 거의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아서 이어질 텐데.
1: Right.
2: 참고로 online, 이번 주에 이제 online review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도로 그냥 계속 번역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한국어로는
1: yeah.
2: 온라인과 이제 으로를 같이 쓴단 말이죠.
1: All right.
2: 근데 영어에서는 온라인 앞에 뭘 붙이진 않아요.
1: You don't. Just because it's online already.
2: Yeah.
1: You don't say on online.
2: 네, 네.
1: Right? It's online.
2: Yeah. 원래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on the line. 전화선 위에 있는 거죠.
1: Yeah.
2: Somebody's on the line. 누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1: Yeah.
2: 전화선을 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가온 것처럼 그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온라인 지금 접속 중인이라는 뜻으로 또 바뀌었고 진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라는 부사로까지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on online, at online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 Just online
2: 부사입니다. Alright.
1: So what does she do? She says,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2: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생각할 때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Mm-hmm.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말해놨는지 mm-hmm. 즉 say라고는 했지만 글을 쓴 거죠. What
1: yeah.
2: people have written.
1: Written,
2: 네.
1: but we typically say say.
2: 맞아요.
1: Whenever someone shares an opinion, whether it be written or spoken, mm-hmm. we say say.
2: 맞아요. 누군가가
1: we say say.
2: we say say. say라는 말을 한다.
1: We so, use say.
2: use the word say.
1: yeah.
2: 의견을 표현할 때 그게 글로 표현했든지 아니면 말로 표현했든지 음성이든 비디오든 다 say라고 하고
1: yeah.
2: 심지어 적혀있는 글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도
1: what does it say?
2: say라고 하죠.
1: Mm-hmm.
2: 그래서 say는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mm-hmm.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mm-hmm.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여기서 생략됐지만 compare the product,
1: the product.
2: to other products mm-hmm.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고 read all the reviews mm-hmm. 후기를 다 읽어봐요.
1: And then what?
0: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1: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2: 네, 잘 아는, 많이 아는.
1: Informed, informed.
2: Informed, 아까 소개했지만 information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 Yeah, you have the information. You're yeah. informed.
2: 네, informed. 자, 예문 하나.

0: 볼까요?
1: Yes, for example, you could say, he is well informed about the matter.
0: He is well informed about that matter. Mm-hmm.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Yeah. He knows everything about it, basically.
0: Yeah. 다 안다는 거죠. Mm-hmm. Not maybe everything,
1: oh, yeah.
0: but
1: he knows a lot about it. Enough.
0: Most of the things that you need to ask about.
1: Yes.
0: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Hopefully가 이제 사전에서 보면은 바라건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Mm-hmm. 우리말로 그냥 바라건대 해가지고 넣으면은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Mm-hmm. 그래서 and then I make my decision. Mm-hmm. 그런데 I hope that decision is more informed.
1: Informed, right?
0: A more informed one.
1: Yeah.
0: 그래서 hopefully를 번역을 해보자면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알고 내리는 결정이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고 mm-hmm. hopefully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여기저기 넣는 것 같아요.
1: Oh, for sure. You can say hopefully I can make a good decision yeah. or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or
0: 그래서,
1: hopefully make a more informed decision.
0: 네, 아예 yeah. 다른 문장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1: okay.
0: I hope I will do a better job mm-hmm. next time. 다음번에 mm-hmm.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I hope를 hopefully I will do a better job.
1: That's true.
0: I will do hopefully a better job next
1: yeah.
0: time.
1: Or next time I will do a better job hopefully.
0: 뒤에 붙일 수도 있고 mm-hmm.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음 문장.
1: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0: I know that this 여기서는 this가 뭘까요?
1: The review.
0: 네, 이렇게 yeah. 하는 거, mm-hmm. 그 행동 자체가 mm-hmm. this can be misleading. Mm-hmm. 그 읽어보고 하는 것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Mm-hmm. 오해 소지가 있는 다시 한번
1: misleading. Misleading.
0: 어떤 그 정보가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oh.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Mm-hmm. So you explain something in a way and other people might think differently.
1: They might think differently. So yeah. your explanation was misleading.
0: Yeah.
1: It led people to think this way, but it's actually not.
0: 네. 그래서 아예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misleading 쓰고
1: yeah.
0: 오해 소지가 그냥 있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1: Yes. So why is it misleading or why can it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0: 인터넷상의 후기를 그냥 믿고 제품을 구매하면 mm-hmm.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mm-hmm. 이야기가 앞에 misleading의 이야기였죠. Mm-hmm. 왜냐하면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모든 후기가 다 실제로 진짜 사용자들의 의한 구매자들에 의한 mm-hmm. 후기는 아니니까요.
1: Okay?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0: 네, 그래서 but I think,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1: Yes, as time passes by 네. and you get more experience
0: 네,
1: right?
0: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1: genuine, genuine.
0: Genuine 하면은 진짜의 진품이란 뜻인데요. 예문 하나 볼게요.
1: For example, you could say, I know it was a genuine mistake, so I'm not upset.
0: 누가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진짜 yeah. 잘 모르고 한 실수였던 거예요.
1: Yeah. It was a genuine mistake, 네. a real mistake.
0: A real mistake. Yeah. 그래서 정말로 실수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So I'm not upset.
1: I'm not
0: 저는
1: upset.
0: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라는 뜻으로 예문을 만들어봤고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 practice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연습을 할 수 있다. You can practice, basically. sensing what is genuine. 어떤 게 진짜고, what isn't. 마지막에 what isn't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what isn't
1: genuine. genuine.
0: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서 하나는 yeah. 뺐어요.
1: And she says, why?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0: 마지막에 나오는 are not quite right 이거부터 보죠. Mm-hmm. 사실 not 하면은 아닌 거고 quite 하면은 꽤 그다음에 right는 옳은 건데요.
1: Yeah.
0: not quite right 하면은
1: It's not quite right.
0: 옳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strange.
1: There's something strange yeah. or weird. Like

0: 읽으면 읽을수록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좀 알 수가 있어요. Which ones are not quite right, 아니면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1: Yes.
0: 이 후기는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1: And lastly, she says,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시작해야겠어요. 아마도 저는 시작해야겠습니다. Writing more reviews. 후기를 더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iven that. So given is the past participle of to give.
1: To give.
0: 근데 여기서는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given that 그냥 이것도 많이 쓰는 관용 표현으로
1: because of this thing, right?
0: Considering that.
1: Yeah.
0: 네.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given that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받아서 보니까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True.
0: 네, considering the fact that
1: right.
0: I use them so much. 저도 워낙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써야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죠. 첫 번째로는 can tell which, 어떤 게 뭐뭐한지 tell,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give의 과거 분사인 given 이용해서 given that 하면 앞에 뭐 다른 동사 같은 거 붙지 않고 그냥 given that I 하면은 뭐뭐라는 걸 고려했을 때 주어는 물론 I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고요. Given that.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했던 패턴은 can tell which인데 어떤 게 뭐뭐한지 알수 있다. 첫 번째 문장. 저는 어떤 게 진짜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태로 가볼게요. I could, can을 이제 could로 바꿔서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One more time.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주어를 이번에는 모두, 모든 사람으로 해서 모두가 어떤 게더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One more time.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는 given that I, 본문에서는 given that I라고 주어를 썼는데 주어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he로 바꿔서 그 사람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걸 고려해 보면 그는 아마도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0: 네, 오늘은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후기 리뷰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Seriously, how do people just see an item online and buy it straight away? I look at like 1,000 reviews first, compare prices with other websites, and still look for a voucher code before buying something. Before buying a product online, you can easily access consumer reviews in order to make a smart decision.
0: 네, 첫 번째로는
1: Sam says,
0: seriously, 진짜 뭐
1: Who?
0: 여기서는 seriously 같은 경우는 정말로 궁금해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쓰이죠. seriously, 진짜 how do people just see an item online?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딱 보고는 buy it straight away. 바로 어떻게 구매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죠? I look at like 1,000 reviews first. 저는 먼저 후기를 1,000개 정도는 읽어본 다음에 compare prices with other websites. 다른 웹사이트들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and still look for a voucher code.
1: Code.
0: voucher code라는 거는 쿠폰 코드,
1: That's like a
0: 할인
1: coupon
0: 코드,
1: code.
0: yeah,
1: You get a
0: discount.
1: discount.
0: 예,
1: Discount code.
0: 할인 코드를 말해요. before buying something. 그래서 막 찾아보고는 또 할인 코드 어디 없나 찾는데요.
1: The next one by Marigiri says,
0: Before buying a product online, 인터넷상으로 물건, 제품을 사기 전에 you can easily access consumer reviews. 소비자들의 리뷰, 후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In order to make a smart decision.
1: Decision.
0: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1: All
0: Which I
1: right.
0: agree with.
1: I agree with that as well.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I just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replaced with even scarier images of the teaching staff.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자, 여기에서 무섭게 말을 하는데, the creature with wings is trapped in a temporal prison that I've created in a book. 자,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단어, to trap가 나오는데, 뭐, to trap는 가두다. 여기에서는 to be trapped, 갇히다. 이런 뜻이잖아요. The creature with wings. 자, 우리 히어로 중에, 날개 있는 히어로가 누구죠? 네, 엠버이죠. 엠버를 어디 감옥에다가 가뒀대요. 그리고 she's confined on page 67. 자, third vocabulary word, to confine. 이것도 가두다. Page 67, 책에 가뒀어요. 도대체 무슨 이런 상황인지. 네. 그래서 to trap하고 to confine, 둘 다 가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to trap, to be trapped는 뭔가 이렇게 함정에 빠진 느낌? 그래서 이 잡혀서 이렇게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o confine는 그야말로 그냥 갇힌 거예요. 어디에든 누가 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 살짝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하세요. 자, Snary, you have until the cease of nutritional gluttony.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cease는 그만두다. 그 다음에 nutritional gluttony는 영양분 폭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점심 시간까지 주겠어.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Amber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찾지 않으면은 She will be trapped forever. 빨리 우리 Amber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어떤 책? Which book? We don't know.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All right, next time we will continue our story of The Baffling Books. 이래서 the title, baffling, 당황하게 하는 이 책들. That's why it's Baffling Books. Amber is trapped in a book. All right. So everyone, take car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아, 또 열심히 달려왔죠.
0: That's right. 네. 자,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공항과 유모차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트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제가 베이비카라 그래가지고.
0: 그렇죠. 예. 그 스트롤러 가지고 이제 가는데 뭔가 게이트까지 갈 수 있는 뭐 서비스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네.
0: 자, 그것에 이제 파트 2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1: 네.
0: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1: 네.
0: 유모차, 유아차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보여주네요. 요것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유모차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2: I'm here to assist you. Have you
1: help
2: got a
1: me, help
2: question?
1: me, help
2: I
1: me.
2: can help you,
1: Yeah,
2: yes,
1: yes.
2: sure.
1: This baby car, baby car, baby seat car. You know? Oh, you know.
2: Babies, no, that's a stroller.
1: 그거. Stroller, bring in the airplane. Take this
2: Oh, you're
1: stroller.
2: asking, can you?
1: Yes. Understand?
2: I do.
1: 오케이. 이거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2: What, it's broken?
1: Broken, no. This is 폴딩.
2: Folding. Okay,
1: Folding
2: foldable.
1: stroller. Yes.
2: Okay.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
2: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Overhead?
2: 예,
1: 아,
2: overhead bin.
1: overhead bin.
2: Yea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You don't have to check.
2: You don't have to check it.
1: Check it.
2: You don't have to.
1: Ah.
2: You can just take it on the plane.
1: Only my body and.
2: Stroller
1: Huh?
2: on the plane. You don't have to check it in.
1: Okay, I see.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말안 통해서 그 현장에서 중고로 파셨다고 딴 분한테. 아, 그렇군요.
1: 급하게
0: 유모차를.
1: 올렸는데도
0: 네.
1: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있어
0: 사연 또
1: 하시더라고요.
0: 올리셨군요.
1: 올렸어요.
0: 안 됩니다. 우리 소통을 해서, 이거 비행기 가지고 탈수 있냐, 뭐
1: 네.
0: 접이식이다. 이거 단어 몇 개만 해결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Can
3: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4: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dialogue.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있나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stroller? 여기서 끊어도 사실 완벽한 문장 같아요.
0: 오,
1: 근데
0: 어디예요?
1: on the 비행기. 그래서 비행기니까
0: 네.
1: on the plane 할게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정답. Perfect.
1: 와우.
0: 비행기란 단어가 나오게 됐죠.
1: 네.
0: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거한적 있었어요. 뭐이 water bottle 가지고 타도
1: 네.
0: 되냐라든가 다른 것으로 했는데 stroller만 바꾼 거죠. 그렇죠? 요거로만 바꾸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plane 비행기고요.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 please. Alright. 얘는 암기를 할 만하죠.
1: 저
0: 그렇죠?
1: 이제 기억해요.
0: 네.
1: 네.
0: 특히나 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고 뭐 이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1: 그쵸.
0: stroller, 유모차, 유아차가 되겠고요. 읽을 때 여기 tr mom 이렇게 되면 얘가 t하고 r을 충돌을 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롤러가 아니라 입 모양을 좀 모으면서 stroll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두번 갑니다. stroller, stroller.
1: Stroller,
0: There
1: stroller.
0: you go. So stroller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탈수 있냐? So 여기서 나오는 패턴 우리 또 복습 겸 가야 됩니다.
1: 네.
0: Right. So take something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다가 on
1: On
0: the
1: the
0: plane 이렇게
1: plane.
0: 얹어 놓는다
1: 네.
0: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Take something on the plane 가지고 타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라이터 같은 거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타야 되는지
1: 예.
0: 혹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수트케이스에 넣어야 되는지
1: 네.
0: 실제로 그런 규정 같은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요즘엔 또 보조 배터리를 절대로
0: 그러니까요.
1: 그 짐칸에 올리면 안 된다고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그래서 내가
1: 예.
0: 게스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 그죠.
0: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1: 규정을 잘 모를 때는 네.
0: 그렇죠.
1: 무조건 확답을 받아야지
0: 뭔가
1: 안심이에요.
0: 이게 불이 날 것 같은 화재를 발생시킬 것 같은 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So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이터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그 비행기에 어떨까요?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그렇죠.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무슨 뭐 battery on the plane? 이렇게 또 이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물어봐줘야 돼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당신은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비행기에.
1: You can take that.
0: Take it.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That's it?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이러면은 yes. OK를 받은 거예요. Mm-hmm. Right? Okay.

0: 명사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이게 됐든 간에, 아니면 뭐 이런 대명사가 됐든 간에, 테이크 한다는 건 가지고 타는 겁니다. 이
1: Yes.
0: 경우에서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1: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이번엔 stroller입니다.
1: 네.
0: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1: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Yes.
0: 아, 근데 이게요. 접이식 유모차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네.
0: 왜냐면은 그게 아무래도 그 위에 보면은 짐칸에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1: 확인을
0: 대해서
1: 해야
0: 또 얘기를 해야
1: 되거든요.
0: 되니까, 보겠습니다.
1: It's a foldable
0: 아.
1: stroller. 지난번에 살짝 언급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0: Yes, I
1: 쓰는
0: did.
1: 거군요. It like this. 아, 이거는 접힌다. 그러면 접힌다라는 동사.
0: 네.
1: 그죠?
0: 근데 다행히도 앞에서 나름 힌트가 나왔어요.
1: 그쵸? 이 foldable을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0: That's right.
1: It 우리 fold잖아요.
0: 오호, 오.
1: fold. 와.
0: 이시니까요?
1: Yeah.
0: Okay. Alright. 자, 최근에 에러가 되게 많았거든요.
1: 그쵸,
0: 슬기
1: 그쵸.
0: 씨가. 근데
1: 한 번은 못 맞춘 적
0: 이게 계속
1: 많아요.
0: 요즘에 틀리는데
1: 아,
0: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는
1: 네.
0: 거니까.
1: 그쵸,
0: 자,
1: 그쵸.
0: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Perfect.
1: 오,
0: Very nice. 우리
1: 네.
0: 왜 예전에 이불 개고 뭐옷 개고, 그러니까 이불은 아니고 옷 같은 거 갠다라고 할때 fold를 썼잖아요. Right?
1: 맞아요.
0: Folding 뭐 the clothes 이런 식으로. So fold는요 접는 것도 되고요. 그 자체가 접히는 것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이럴 필요가 없이요. fold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So 그거는 이렇게 접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접혀요. 이렇게 되는 거죠. fold. There you go. 자, 그리고 foldable.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했었죠, 진짜.
1: 네.
0: 그래서 이 단어. 그냥 stroller가 아니라 foldable stroller이다. 한 거는 얘는 보세요. fold 뒤에
1: able.
0: able 나왔죠.
1: 접을 수 있는
0: 네.
1: 유모차.
0: able이라는 게 붙어버리면요.
1: 네.
0: 그거는 할수 있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접힐 수 있는. 이렇게 완성이
1: 오.
0: 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좀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0: So 이게 의역이 되면서 접이식인 이렇게 되겠죠. foldable stroller.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 말고도요. collapsible이라는 단어를
1: 오.
0: 쓰기도 합니다.
1: collapsible.
0: 조금 단어가 어렵기는 한데 뭔가가 collapse 하는 게 뭔지 아세요?
1: collapse? collapse, what is it?
0: 이거는
1: 네.
0: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다.
1: 아,
0: 붕괴되다. 혹은 이렇게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것도 collapse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stroller가 있으면 이렇게 주저앉듯이 접히는 거 있죠.
1: 아,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0: Did I?
1: 주셨어요.
0: I did. 오, 오케이,
1: 네.
0: 오케이. So 이두개 다,
1: collapsible. 같은
0: 돌아가면서
1: 의미.
0: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foldable,
1: collapsible.
0: collapsible. 어떤 거를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it's a foldable stroller and it falls 하고 나서 마지막에
1: Like this.
0: like this. 자,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직접 보여줘야죠.
0: 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거 동사 오면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아, 쉽지
1: 좀 약간
0: 않아요.
1: 둥그름 잡는 것
0: 네.
1: 같아요. 예.
0: 그래서 뭔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접힌다고는 했는데, 뭐,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알수 있겠지만,
1: 그쵸.
0: 정확하게 어떻게 접히는지 보여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1: 그래서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0: Of
1: 예.
0: course. 그래서, 이 like this 힘은 저는 세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데
1: 네.
0: 아이한테 예를 들어 뭔가를 보여줄 때는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그 행동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주면 그 영어가 같이 흡수가 되거든요.
1: 아,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1: 맞아요.
0: 뭐 move your hand like this 이렇게 그러면 like
1: 네.
0: this 아 move your hand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구나. 그래서 언어도 같이
1: 네.
0: 들어와요.
1: 완전
0: Right.
1: 흡수되죠.
0: 그래서
1: 네.
0: like this 이렇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너의 팔들을 이렇게 움직여.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 강사님이
1: 네.
0: 너 당신의 팔들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그렇죠. Move your arms like this.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다라고 할때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그러면 과거형은
1: Fell down.
0: 한번 해볼게요. 야, 그녀가 이렇게 넘어졌어.
1: She fell down like this.
0: Like this. 그렇죠. 그러면
1: 예.
0: 상대방이 비주얼리 확 오겠죠.
1: 그쵸.
0: 너무나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0: Move your arms like this.
1: Move your arms like this.
0: Oh, she fell down like this.
1: She fell down like this.
0: All right. 본문도요.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Alright, 자 다음 볼게요.
1: 네.
0: 아마 머리 위 선반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접힌 걸 보여주면 거기서 네. 일하시는 분이 사이즈를 보고 아 이거는 사실 위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뭐 들어가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1: 그죠, 그죠. It should fit in the
0: 자, 자, it should fit.
1: 그거는 fit 할 거예요.
0: Fit. Okay.
1: Fit 해요. 어 머리 위 선반에 in the 선반 on the head.
0: 겠네요. 이거 선반. 어디 말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면.
1: 짐칸이에요.
0: Right. 툭 하면 슝. 네. 그걸 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근데 선반이니까.
0: 한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래요?
0: 그... 정말 지금 선반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상관이죠?
1: 설마 shelf. shelf. shelf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shelf. shelf on the head. 예. 네. 머리 위. 머리 위 선반.
0: Good idea.
1: Yeah.
0: 자, 만약에 shelf가 이제 선반이라는 뜻 맞기는 한데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고 다른 느낌. 이러고 다른 느낌이 있어서.
1: 아, 진짜요?
0: 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아, bin.
1: 어머머머머.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0: Right. 이거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인플라이언 아나운스먼트 그렇죠? 기내방송문에서 영어로 100% 듣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Overhead가 머리 위에 라는 뜻이고요. Bin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통, 깡통 뭐 아니면 이런 아, 수납 공간을 얘기를 네. 해요.
1: 하긴 오는 바로 위죠.
0: 그렇죠.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1: Overhead 맞겠네요.
0: 무거울 거예요. 네. 네네. So overhead bin이라고 하는 게 머리 위 선반 짐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네.
0: 자. 우리가 뭔가가 어딘가에 맞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된다.
1: 오케이,
0: okay, so fit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예요.
1: 네.
0: 근데 그 뒤에다 in을 추가하세요.
1: Fit in.
0: 아하. Something fits in somewhere. 그럼 뭔가 그 안에 딱 fit한다.
1: 아하.
0: 네, 맞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그 상자, 그 카트의 안에 맞을 거야. 맞아, 아, 이렇게 할게요.
1: 맞아.
0: 아, 맞았다. 자, hold on, hold on. fit의 과거형이 뭔지 아세요?
1: fit.
0: yes. 어. fit은 과거도 fit이에요. 그래서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fitted 뭐 f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1: 네.
0: fit.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 상자는 그 카트에 맞았다.
1: The box fit in the cart.
0: 그렇죠. The box fit in the cart. 자, 이번에는 얘도 활용해볼게요.
1: 네.
0: 아,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어디에? 그 트렁크에.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그쵸? It should fit in the trunk. 트렁크 맞아서 들어갈 거다, 거기다.
1: 네.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그것도 중고거래 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차에 실리나요? 트렁크에 들어가나요?
0: 오우.
1: Yeah,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Yes, yes. 우리가 뭐 해외 가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많으니까.
1: 네.
0: 자, 읽어볼게요. The box fit in the cart.
1: The box fit in the cart.
0: It should fit in the trunk.
1: It should fit in the trunk.
0: Very, very nice. 아, 참고로 여기 나온 조동사 should는요.
1: 네.
0: 아마 뭐뭐 할 거예요.
1: 어허.
0: 이런 식으로 경험상, yes. right? 경험상 내가 좀 잘 알고 말할 때, 아마 뭐뭐 할 거예요. Hey, it should 이런 식으로, right?
1: 그죠, 그죠.
0: 뭐 예를 들어서, yeah, it should work. 아마 그거 될 거야. Yeah, he should be here soon. 아, 걔 아마 곧 여기 올 거야.
1: 올 거야.
0: 좀 내가 알고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경험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공항에서 워낙 오래 일했으니까,
1: 그쵸.
0: yeah,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연기가 가야 돼요. 그래, 아, 내가 좀 안다라는 느낌의 should구나.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Okay, we have only one more sentence left. 수화물로 붙이실 필요 없어요.
1: 그쵸.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수화물로 붙이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그 공항 내에서

0: 저는 계속 걸어 다니게 해야 되니까 또
1: 아.
0: 보챌 때 짐도 많은데 애도 들어야
1: 어허.
0: 돼서
1: 근데 또
0: 힘들더라고요.
1: 수화물로 붙이면 이게 또 부서질 수도 있고
0: 약간 파손 위험이 조금 있죠.
1: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뭐 어디 케이스나 아니면은 뭐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게
0: 그럴 수가
1: 아니니까. 그쵸,
0: 없죠.
1: 그쵸.
0: 예. You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요. 수화물로 붙일 필요. 그쵸? 그러면 to?
1: 이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 수화물로.
1: 지금 보세요. 수화물로 붙이다. 이게
0: 그죠?
1: 영어로 뭐지?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0: 예.
1: 뭐 직접 풀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Try. 해보세요.
0: 짐으로 가는 거. 그러면은 이 수화물로 붙이는 게 태그를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그를 써볼까요? 칼이 너무 좁으니까. 태그.
1: Target. 오케이.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이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check it.
0: 뭐야?
1: 왜? 비행기 타러 가면은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있죠? 네.
0: 그쵸.
1: 그거를 수화물 붙이다잖아요, 사실은. 거기 왜서
0: 맞아요.
1: 있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티켓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붙이는 거니까, 그
0: 그쵸.
1: 행위를
0: 체크라고
1: 체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 하는구나.
1: 가방이나 뭔가를 이제 붙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check을 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check-in이라고 쓰시는데
0: 예.
1: 그거는 이제
0: 호텔에서.
1: 그렇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자체가 체크인해서 티켓을 받거나 그것만
0: 네.
1: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수화물을 붙인다라고 할 때는 check을 동사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뭐 기본적으로는 확인하다,
0: 네.
1: 그리고 수화물을 붙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맞겠죠. check.
0: Check.
1: Alright.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가방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붙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붙이다가 이제 뭔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0: Check니까.
1: 그렇죠. 넌 너의 가방들을 붙였니?
0: 과거예요, 근데. Did you check your luggages? Baggages?
1: bags.
0: Bags.
1: 왜냐? 러기지도 짐 되는데 걔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luggage 하고 끝내야지 러기지스란 말은 없습니다. luggage, baggage는 셀수 없는 단어예요.
0: 그래요?
1: So 만약 셀수 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0: Bags.
1: bags, right? Hey, did you check your bags? 이렇게 하면 돼요.
0: 오.
1: 그러면은 너 그거 했니? 이렇게 한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나 벌써 내 여행 가방 붙였어. 자, 여행 가방 우리 보통 뭐예요? 막옷 넣는 가방.
0: 수트케이스.
1: Yeah. 그러면 나 벌써 내 수트케이스 붙였어.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That's it.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이건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게 붙이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단어 체크 별거 아닌데 얘를
0: 우와.
1: 모르잖아요? 그럼 잠깐만, 샌드? 뭐라 그래야 되지?
0: 일단
1: 아예, 아니면 태그.
0: 태그
1: 잘,
0: 붙여야 되니까 뭘 붙여 스탬프까지
1: 뭐,
0: 갈수
1: 스태프.
0: 있어요.
1: 맞아요. 뭐, attach. 뭐, 난리
0: 여러 가지
1: 납니다.
0: 갑니다.
1: That's right. So 이게 적당한 동사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check your bags?
0: Did you check your bags?
1: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0: I already checked my suitcase.
1: 근데 여기서
0: 네.
1: 수화물을 꼭 붙여야 된대요?
0: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1: 안 그래도 된대요.
0: 네.
1: 그거 어떤 덩어리에서 알수 있어요?
0: Do not have to.
1: You don't have to do it, right?
0: 네.
1: So, don't have to 라고 하는 문법 패턴이죠.
0: 네.
1: 얘는 모르면 아예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0: 해석도 안
1: 무조건
0: 되고
1: 알아야 돼요.
0: 들리지도 않죠.
1: That's right.
0: 네네.
1: So, you don't have to do something. 아니면 뭐 주어가 뭐 3인칭 단수면 don't가 아니라 doesn't.
0: Doesn't.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0: 네.
1: 행동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불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불로 해도 된다. 이런 느낌?
0: Yes, you don't have to pay now.
1: 오,
0: 나
1: 굉장히
0: 진짜 네이티브 같죠?
1: 지금
0: You don't have to pay now.
1: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문장이죠. 나중에
0: 맞아요.
1: 내고 싶은 거.
0: 신난다.
1: 그렇죠. You don't have to pay now. How about this?
0: 네.
1: 자, 주어를 3인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수로.
0: 네.
1: 그녀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뭐 VIP 패스 같은 걸산 거예요. So
0: 네네네.
1: 그녀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0: Yeah, she doesn't have to wait.
1: Wait, 그죠? She doesn't have to wait. Yes, yes. 주어 바꿔보면서 연습도 하고요.
0: 네.
1: 약간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Didn't have to.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0: 네.
1: Oh, you don't have to pay now.
0: You don't have to pay now.
1: Oh, she doesn't have to wait.
0: Oh, she doesn't have to wait.
1: 자, 그리고 체크할 필요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0: Oh, you don't have to check it.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0: 컴퓨터와 트레이닝할게요.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2: 네.
0: 첫 번째,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2: Mm-hmm.
0: 접이식 유모차인데 이렇게 접혀요.
2: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Like this. Mm-hmm. Like this 중요합니다.
2: 네.
0: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1: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You don't have to check it.
0: 알라이트 레이디스 앤 젠틀맨,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2: 네,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보시죠.
0: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2: 네.
0: Take something on the plane. 이거는 stroller뿐만이 아니라 공항에서 너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2: 네.
0: 자, 그거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있어요. 당신은 그거를 테이크해도 돼요. 그 비행기에.
2: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0: On the plane.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Like this.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유모차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가도 돼요? 그 비행기에?
2: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0: On the plane.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2: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0: There you go.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take it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Can I take this lighter on the plane? Oh, 좋아요.
2: Yep.
0: 자, 다음은요. Like this.
2: Mm-hmm.
0: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하죠.
2: Like this. 이게 조금 약간.
0: 아, 죄송해요. 제가, 손을 이렇게 씻는 거란다. Like this.
2: Like this. 이거세요? 예.
0: I like that.
2: 좀 더
0: like
2: 역동적으로.
0: 오케이.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이렇게 접혀요. 그거 이렇게 접혀요.
2: It folds like this.
0: Like this.
2: Mm-hmm.
0: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네. 이렇게 넘어졌어.
2: Oh, she fell down like this.
0: 그렇죠. She fell down like this. Fall down이 넘어지는 겁니다.
2: 네.
0: 완전히 주저앉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자, 세 번째.
2: 네.
0: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2: 그렇죠.
0: 두 팔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2: 자, move your arms like this.
0: Like this.
2: 예.
0: 이렇게. 좋습니다.
2: 그렇죠.
0: 자, 읽어볼게요.
1: It falls like this. She fell down like this. Move your arms like this.
0: 오, 수고하셨습니다.
2: 오,
0: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0: 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5: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해 볼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해결!
2: Oh, can I take this stroller on the plane?
6: Yeah. It's a foldable stroller. It folds like this.
0: Oh!
6: Yeah!

0: It should fit in the overhead bin. You don't have to check it.
1: Wow, okay, thank you.
0: It. Yeah, no problem.
1: 가자, 우리 애기.
2: 한 주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 또 이게 금요일이라고 엄청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2: I know.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usband barely smiles.
2: Yes. S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네. Barely는 거의 아닌 건데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에 영향 안 줍니다.
1: 네.
2: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Take 명사. On the plane. 이렇게 하게 돼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2: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1: 어허.
2: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오케이.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해주는 센스 아시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yes.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어허.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물어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0: 아,
1: 정말.
0: 좀
1: 아,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네, 할
1: 아,
0: 수 있습니다. 할
1: 근데
0: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1: 예.
0: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아니에요.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1: 지금.
0: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1: 아,
0: right.
1: 진짜 이런 일이
0: It
1: 있네.
0: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응?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그 핸들링 핸들
2: Handle.
1: I can see it. You can see?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휠.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폴폼? 폴폼?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쵸?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입술이 위에가
1: 이거
0: 막
1: 뭐죠? 예.
0: 움직였는데요.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요?
0: 카루스.
1: 아, 카루세.
0: 캐러셀, 캐러셀.
1: 캐러셀.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이쯤이야.
0: Alright. 자, 제가 마지막 걸 비우려다가 양심상
1: 아유,
0: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0: 안
1: 큰일
0: 되죠?
1: 나요. 저항 받으세요. 예.
0: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uitcase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 있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얘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음흠.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캐리어, 오, yeah.
1: 캐리 온이잖아요, 그거.
0: 오, you
1: 예.
0: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했나요? 캐리 온.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오케이.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1: 저.
0: 캐리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carry on.
1: On.
0: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ck.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on.
0: So for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화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그렇죠?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네. 또 한 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 네.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carousel이라는 것을 씁니다.

0: Moving carousel 이라는 단어가
1: 오,
0: 나올 수
1: 오,
0: 있어요.
1: 오,
0: 들어본 적 있는
1: 그렇게
0: 것 같죠?
1: 얘기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So, 움직이는 carouse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Okay?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pick-up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pick-up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 때 여행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 라고 한다든가 너 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걸? 할 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럴 때 그냥 픽업 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0: 맞아요.
1: 쓰네요.
0: 맞아요. 오.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을 pick up 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1: 네.
0: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 라고 많이 해요.
1: 아,
0: The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그, cleaners 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셔츠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클리너스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마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네.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어, the kids. 아, 왜냐면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1: 아,
0: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1: pick up the kids.
0: 오케이. Okay, 일 후에.
1: After work.
0: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1: 네.
0: So 이 케이스는 두 개 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There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Yes.
1: 근데 좀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0: 서로
1: 있을 수
0: 부딪힐
1: 있죠.
0: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미싱.
1: 아하.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예. Yeah. 손을 잡는 거니까.
0: 아, 잡는 거예요?
1: Yeah,
0: 알겠습니다.
1: Handle.
0: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wheel.
0: 이건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white 이렇게 하는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라서. Al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Handle.
1: Handle.
0: 오.
1: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오.
0: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0: okay.
1: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스티어링 휠. 조종 휠이에요.
1: 오, 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 아.
0: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티어링 휠. 오케이.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부러진 뭐 고장 난

0: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있겠고요.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아.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Yeah.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Miss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어허,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A button. There you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1: 우와.
0: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0: 좀 비싸니까. 이렇게.
1: 예.
0: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의 휠들을,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어폴로지.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얘가
0: 우리는
1: 좀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1: 네.
0: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1: 예.
0: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그냥 일반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그게 명사군요.
0: Okay.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이게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1: 아.
0: Sincerely yours.
1: 진심을 담아.
0: 네.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0: 그거의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1: 진심으로.
0: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1: 오.
0: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0: 아하, sincerely 뭐뭐
1: Sincerely.
0: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병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오,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원래 저 사과를
0: 사과를
1: 잘해가지고.
0: 잘하시는군요.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1: 아.
0: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1: 예. 예.
0: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
1: Spoke
0: 주시면
1: sincerely.
0: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쵸, 그쵸.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0: 네.
1: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뭔가 손상, 그쵸?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을 잘
1: 예.
0: 아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0: 데미지입니다.
1: 예.
0: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너무 많이
0: 네.
1: 가니까, 데미지.
0: 근데
1: 아, 이거
0: 요즘에,
1: 인가? 이다, 이 데미지. 이어.
0: 아,
1: 예.
0: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읽어요? Alright, 내
0: now I'm just
1: 데미지를.
0: kidding. Alright.
1: 저 정말 데미지
0: 아, 데미지
1: 입었어요.
0: 입었습니까?
1: 예.
0: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1: 꼭 고치면 틀려요.
0: Okay,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1: MA.
0: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1: DA에. 네.
0: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러고 하면 완전 틀린 겁니다.
1: 아하.
0: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쥬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1: 아.
0: 발음이 흐 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오,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너에게
1: 아.
0: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그랩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예.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예요. Let
1: 아하.
0: me get you
1: 랑
0: 해도
1: 똑같은 거구나.
0: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Let
1: Yeah.
0: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너
1: Oh.
0: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그렇죠.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1: 아.
0: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예.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a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예.
0: Can you get

0: 미어 타워.
1: 오.
0: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는.
1: 그러게요.
0: Right.
1: 그랩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1: Can you grab me a towel?
0: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1: Yes.
0: 돌아가면서 많이 쓸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1: 예.
0: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re가 아니라 re, report.
1: Report.
0: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1: Yep.
0: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정리할게요.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Carousel, yes.
1: Carousel.
0: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네, 입영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1: 네.
0: 가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After work까지.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1: 예.
0: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1: I picked up my shirt.
0: 자,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Perfect.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0: Okay, 그 캐러셀로부터.
1: From the carousel.
0: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1: yeah.
0: 않죠. It's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1: The handle is broken.
0: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is missing
0: one wheel.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4: Uh-huh.
1: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4: Okay, sorry. Sorry.
1: Oh, my suitcase.
0: Yes.
1: 와, 와.
0: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1: 그러게요.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0: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오케이?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Yeah.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answer. 저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계를 도왔습니다. Answer. 팀을 구성해서 3년 동안 그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Answer.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알라이트, 엑셀런트 잡. So everyone, remember these two key phrases to work closely with and then from start to finish. So if you work closely with someone, 정말 그야말로 가까이 아주 잘 서로 cooperation, 협조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So to work closely with. Alright, and from start to finish, 특히 우리 일할 때, right, 항상 과정이 있죠. We have a beginning and we have an end. So if we do the whole thing from start to finish, or we manufacture 어떤 뭐, 그 공장에서 뭐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면 we make this from start to finish in our manufacturing compan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Very good.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day. And of course, practice makes perfect. So make sure you review all the things that we've done and try the shadowing one more time.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I'll be back for more. Take good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제품이나 혹은 어떠한 상품이 대체 뭘로 쓰이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모컨이 대체 뭐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물건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What is 물건? 하고 나서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여기 딱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이 스위치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예요? 이런 질문들 있죠. 이걸 바로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What is 물건 for?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뭐예요? 라고 정의를 물어보는 방법은 그쵸? 바로 What is 물건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건이 뭡니까? 라고 그 정의를 물어보죠. 자, 그런데 뒤에 어떠한 것을 사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used for가 돼요. 그래서 what is 물건? 근데 그 물건이 뭐냐면은요, that is used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이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used를 많이 흔히들 빼고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그 물건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 물건이 대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물건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키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키니까 What is the key for? 이렇게 물어보면

0: 그 키는 뭐할때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is the key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e key for? 그 키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리모컨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모컨이라는 단어인데요. 리모컨은요, 영어로 remote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기처럼 그냥 remot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리모컨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리모컨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뭐에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 What is the remote fo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e remote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e remote for? 해가지고 그 리모컨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 버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에 있는 그 앱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앱에서 이거 버튼 하면 뭐에 쓰이는 거예요? 이 버튼은 뭐예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What is this button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버튼이라는 발음은요. butt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button 해서 은 소리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button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is button for? 해서 이 버튼은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스위치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스위치는 정말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switch for? 해서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뭐 할 때 쓰이는 건가요? What is this switch for?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switch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is switch for? 해서 이 스위치는 뭐 할 때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What is 물건 for 가지고요.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is the key for? What is the key for? What is the remote for? What is the remote for? What is this button for? What is this button for? What is this switch for? What is this switch for?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모컨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라는 거 What is the remote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쓰이는 겁니다. 라는 답변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It is used 하고 나서 for 하고 나서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에어컨은 air conditioner 요걸 줄여서 AC라고 줄여져 있는 거 여러분 차에 많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AC가 바로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It is used for the AC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는 used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숨어져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It is for the AC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What is the remote for? 아, 그거 에어컨 할 때 쓰이는 거예요. It is for the AC. It is for the TV.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 그 TV에 쓰이는 겁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It is for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컨에 쓰인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for the AC. 한 번만 더. 시작. It is for the AC.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 키는 뭐에 쓰이는 겁니까? 라는 거. What is the key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물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건지를 what is, 무엇, used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쓰이는 용도라는 거를요, 다른 걸로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물을 누구를 주려고, 누구를 위해서 산지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 what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who를 넣어가지고요. who 하고 나서 is 물건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누구 주려고 산 거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what is 물건 for 얘기 나온 김에 who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산 물건이냐?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히 누구 주려고 산 거야? 라는 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is the key for? 혹은 이거를 선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Present로. 그러면은 Who is the present for? 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is the present for?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이 있었을 때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What is 물건 for 혹은 물건 used fo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It's so wonderful and nice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여러분, Weekly Revie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10분 영어,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저는 이근철이고요. 함께 다시 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try again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을 대화 중심으로 가보고요. 그 안에 있는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보고 아니면 발음도 점검해드리고 예,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만 잡아가셔도 아주 즐겁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이에요. 빰빰빠람빰빰 미션 파서블. 네, 먼저 월요일 거 가볼까요?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B가 아,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I have no time, 그쵸? To exercise. I don't have time 이렇게 써도 되고요. I have no time 써도 상관없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exercise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Hey, that's why.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배웠던 표현이죠. That's why I bike to work every day. 만약에 뛰어가신다면, 그쵸? 예. That's why I run to work every day.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운전해서 가신다면 대중교통 말고요. That's why I drive to work every day.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하나는 bike to 해서 bike to라고 안 들리고 bike to, bike to처럼 의소리를 집어넣지 않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할 필요는 없다. 기억나시죠? You don't have to be. 맞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노래도요. 꽤 많이 나옵니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이런 식의 노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린스라고 하는 이제

that person, he probably passed away last year, I guess.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don't have to be rich. 이렇게 나오는 노래니까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내 최선을 다하는 거야. I'm doing my best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면 I do my best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면은 I'm doing my best고요. 그걸 강조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I'm just doing my best.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구조 have to be에서 don't have to be, don't have to be. 됐죠? 발음은 perfect 아니고요. perfect.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가서 붙는 거예요. perfect. 됐습니다. That's perfect. 그다음에 수요일은요. 다음 주에 아무 때나 점심 식사를 너 좀 하고 싶니?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점심 대신 저녁 식사는 어때? 그렇다면 뭐뭐 하는 거 하고 싶어? 이거는 어때? 그래서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 언젠가 some 띄고 time이에요. sometimes가 아니고요. sometimes는 종종 때때로라는 한 단어고요. s까지 붙고 얘는 some 띄고 time이라서 언젠가 sometime next month, sometime next year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na have lunch? 1-2는 빨리 하면 1-2라고 읽히는 경우는 없어요. 발음도 안 되고요. 1-2 아니면 wanna, W-A-N-N-A처럼 쓰기도 합니다. Do you wanna? 아니, wanna?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점심 말고 저녁은 어때? 됐죠? 자, 그 다음엔 바로 목요일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게 법인데. 라고 해서 핵심이 이거죠. 뭐뭐 해주세요. Please. 그러면 줍는 거다 치우는 거 전부 다 pick up 아니면 clean up이라고 그랬죠.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도 clean up이 아니고 clean up. up처럼 들려요. Clean up after your pet. 이거 pet이 아니고요. P-A-T는 툭툭툭 이렇게 이게 pet이고 얘는 pet. 아시겠죠? 애 발음이에요. 그랬더니 Of course, it's the law. 이 발음도 주의하세요. 이걸 법대라고 할 때 우리가 law school 그러면 낮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law school. 이건 law죠. law.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이거 응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뭔가 한 자리는 본인이 알아서 치우세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Please clean up after yourself. 이렇게 쓰시면은 본인 자리는 본인이 어지러워 놓은 것은 알아서 치우세요. 도서관 같은데 딱 카페 같은데 딱 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너 없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랬더니, 너 그냥 잘 살 거야.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live. 기억나시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발음은 how to. to 발음은 항상 이렇게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ive. 그렇죠? My life without you. 그렇죠? 그랬더니 You'll do just fine without me. 나 없이도 잘 살 거면서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I don't know how to. 모를 땐 모른다고 하는 게 좋겠죠. 뭐 모르면서 아는 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인간이니까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겠고요. 자,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예매했던 표를 취소하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훌륭하지 뭐. 자, 뭐라 할까요? Do you want me to?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me가 없으면 Do you wanna call? 그러면 네가 직접 전화하고 싶어? 이런 얘기니까 내가 하길 원해? 그러면 me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그러면 그 남자가 하길 네가 원하는 거야? Do you want him to call? 간단하죠. 너 Tom이 그걸 하길 원해? Do you want Tom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그랬더니 Wow, that would be great. 발음이 would be.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요것만 갖고 me 자리에 딴 것만 붙여도 엄청나게 수십 가지 연습하실 수 있어요. 사람 이름 되기 시작하면 몇만 가지, 몇백만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wrap-up 복습 다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동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today's quote, here we go. 바로 이겁니다. 애완...

반려동물도 당연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듣는지 아는 사람한테만 말이죠. 자,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Pets do speak. 이게 do는 강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을 합니다. But only to those. 누구한테만 그렇게 speak to those 말을 할까요? Who know? 아는 거죠? 예,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는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의 listen이에요.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 아는 사람한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애완동물 그러면은 마치 토이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장난감이 아닌 거죠. 예, pets are not toys. Okay? It's not something you can throw away when you get bored. 지루할 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맨 처음에 애완동물을 키울 때 그런 책임감도 고려를 다 해서 애완동물을 사주시거나 아이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서로 서로 챙기는 그런 하루, 주위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bs.co.kr 오시면 다시 뵙겠습니다. Okay,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0: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친구들 안녕. 난 제니.
1: 난 민준이야.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똥똥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모자라다. 모자라다란 말 들어봤나요?
4: 내가 뭘 만들어야 하는데 그 만들 재료가 모자라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3: 모자라다는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란 뜻이에요.
5: 요즘 잠이 모자라서 너무 피곤해.
3: 두 사람이 나눠 먹기에 양이 모자라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또 일손이 모자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6: 아무도 없고 나만 다 그 어려운 걸 아예 다 해야 돼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다 하는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이때 일손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라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란 뜻이에요. 과일과 채소를 수확해